0: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한 직후인 이달 11일 돌연 사망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국면을 풀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마주 앉는 만큼 이번 회담 결과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이 오늘 지상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군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사일 기지와 교량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4: So when the Iranians say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they do it. When President Trump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he's done it as well. And so both sides seem to be locked in to this cycle.
3: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5: We're doing extremely well. They would like to do something, but I say they're not ready yet. They need more of the same.
3: 눈에는 눈 보복 방침을 밝힌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럽연합의 구글 과징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역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유럽연합이 구글에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고 직접 썼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역법 300일 조사를 즉각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역법 300일조는 외국 정부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에 관세로 맞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징금은 전부 환원될 것이며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규제가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어제 미 무역대표부도 같은 300일 조사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 조항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7: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로 14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이란군은 오늘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 3곳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동원한 아라시 드론은 최대 비행거리 2,000km에 탄도 중량 150kg급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이란 육군이 2020년 실전 배치한 무기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 기지 내 탄약 및 장비 창고 3곳을 불태웠고 바레인에 있는

0: 이 해군 제호 함대 감시탑도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 공항 인근에서도 오전 9시 30분께 최소 7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4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외신들은 정체불명의 드론 6대가 격추됐으며 한 대가 공항 인근에 떨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한동안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레인에서도 2차례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렸으며 바레인군은 방공망을 가동해 이를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민간인에게 미군 병력 주변 500m 이내에서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벽 2시간 15분에 걸쳐 이란에 대한 13번째 야간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며 수만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어제 밤 산불을 이유로 사상 처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 광역주에서 만만 명이 대피했고 군 긴급 대응 병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아빌라와 레온 톨레도 마드리드 등 전국 곳곳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스페인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서울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이 현재 32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만 약 4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의 올해 산불 소실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시민보호 메커니즘 가동을 요청했고 크로아티아와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소방항공기와 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산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유럽연합 내 산불 피해 면적은 지난 20여 년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한 진화 작업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인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내 트럼프 바로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1시간 넘게 트럼프 특유의 손짓과 춤동작을 흉내내어 온라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익살스러운 표정과 손짓으로 주변 동료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으며 이 남성의 행동이 지지를 표현한 것인지 비판적 의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손동작은 물론 삐딱한 얼굴 모습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술 더 떠 트럼프 특유의 엉거주춤 춤동작까지 선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정작 눈길은 트럼프의 뒷자리에 집중됐습니다.
3: America is back. It'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I'm telling you, it's only going one way. It's going up. As long as we keep our current thinking, our current system, it's going up.
2: 트럼프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한 시간이 넘는 연설 내내 트럼프의 행동을 흉내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에 손짓까지. 곁에 앉은 동료들이 당황해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온라인은 열광했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건지 해방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준비 중인 공화당 후보들까지 연단에 올리며 선거 유세에 공을 들였지만 이른바 신스틸러 탓에 허심만 쓰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에게 소송을 당할지 걱정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4: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3: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4: 도넛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패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9: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키로프주의 핵심 군수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로프주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3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본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장이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가 드론 공격을 받아 불에 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 물류망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480대를 격추했으며 올해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는 러시아 미사일이 민간업체 주최의 방산 전시회를 덮쳐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북부 체르니히우 지역은 러시아 공격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15만 명에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러시아는 중동 사태 이후 패트리엇 방공 자원이 부족해진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28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오늘 밝힌 내용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미국으로 출발해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입니다. 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이 대일에 이란 공세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통제권 다툼은 국제 에너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이번 주 초 방미할 예정이었으나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 일정이 미뤄지면서 방문 일정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당일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고 9년 만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최 회장의 고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그리고 SK그룹 대외 활동이 주식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고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부과됩니다. 이는 하루 약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산 구할 수 있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1: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내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초재선 모임과 친한 동원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내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수도권 민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는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의힘 역학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3: 당내 주요 구심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4: 초유의 5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탄핵을 두 번 겪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선거로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중량급 인사였습니다.
15: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14: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의 반기를, 선거 이후에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일축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반장동혁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15: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라고.
14: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오 시장을 향한 당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오 시장을 이른바 쇄신의 한 축으로 꼽던 쪽에선 유죄 확정이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오는 총선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6: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 믿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 탄핵 전국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오 시장 1심 판결을 두고 놀라움과 함께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이른바 인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 시장과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17: 시장님께서 뭐 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언급은 없으셨고요.
14: 오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장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아쉬움이 크다.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주변의 이른바 당권파에선 입지가 줄어든 오 시장이 이제 함부로 반기들기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당권 주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은 새로운 구심점을 바라는 보수 진영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있을 상급심 판단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3: 한국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진을 수사 중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수사진은 이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당일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보고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중간 수치 조작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수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권을 넘어 충청도와 경기도의 다른 선거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고양이를 이용한 방화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칼라브리아주 폴리노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조사하던 중 꼬리에 인화성 물질을 적신 헝겊이 묶인 고양이 여러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당국 관계자도 고양이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칼라브리아주는 하루에만 160건의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극심한 산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체 남단에 위치한 주로 여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쳐 산불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고양이에 불을 붙여 들판으로 내보내는 방식은 고대부터 기록된 방화수법으로 현대에도 간헐적으로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특정을 위해 현장 증거 분석과 목격자 진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방화로 확인될 경우 이탈리아 법에 따라 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오늘 새 모델 클로드 오퍼스5를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오퍼스5가 자사 최상위 공개 모델인 페이블5의 성능에 근접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딩과 지식 업무 등 주요 성능 지표에서 OpenAI의 최신 모델 GPT-5.6를 앞섰고 일부 항목에서는 페이블5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I 성능 분석 업체 Artificial Analysis는 오퍼스5의 지능 지표를 공개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61점으로 책정했습니다. 개발자 요금은 100만 토큰당 $5에서 $25로 페이블5의 절반이며 GPT-5.6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일반 환경 코딩 능력과 전문가 수준 추론 능력 일부 지표에서는 경쟁 모델에 소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능력도 향상됐지만 엔트로픽은 보안 취약점을 실제 해킹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내부 최상위 모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물학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시간 자율과학 연구에도 여전히 중요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픽이 가성비를 앞세운 이번 모델을 내놓은 배경에는 OpenAI와의 경쟁은 물론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4: 연속 흥행 실패로 위기를 맞은 마블 스튜디오의 구원투수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개봉한 신작은 2020년 전작 노웨이 홈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는 후속편으로 기억에서 사라진 피터 파커가 홀로 뉴욕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17년 시작된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3편은 국내에서만 관객 2,200만 명을 넘게 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신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 피터 파커가 자신의 정체를 아는 의문의 적과 맞서는 내용으로 휴가와 방학 시즌 관객몰에 나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줄줄이 흥행 실패의 쓴맛을 본 마블 시리즈의 구원투수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휴가와 방학 시즌을 맞아 다양한 영화들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봉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5: I'm Spider-Man.
6: 2021년 전작 노웨이 홈 이후 4년이 지난 시점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피터 파커가 홀로 뉴욕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피터는 신체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고 자신의 정체를 유일하게 하는 의문의 적과 새로운 위협에 맞서게 됩니다. 2017년 시작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3편은 국내에서만 2,200만 넘는 관객을 모았고 이번 작품은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편입니다.
7: 얘들아! 준비됐어? 우리가 페가수스를 구하는 거야.
6: 1978년 출시된 동물 모양 비스킷인 일본의 장수과자 브랜드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과자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에 맞서 동물 친구들이 펼치는 모험을 그립니다. 동물 비스킷 캐릭터를 3D로 새롭게 구현해 한층 생동감 있는 매력을 더했습니다.
8: 선배 근무 아닐 때 오메가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나 위험해 보이진 않게.
6: 환경오염으로 바다가 붉게 변한 통일한국. 지느러미가 생긴 돌연변이 오메가들은 위험한 일을 떠맡으며 차별받습니다. 신입 공무원은 탈출한 오메가를 추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차별과 갈등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된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9: 뭔가 칙칙하고 되게 어둡고 뭔가 숨막히고 되게 질감도 되게 더러운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6: 24세 조현병 증상을 보인 누나를 부모는 병원에 보내는 대신 집안에 가둡니다. 남동생은 20여 년 동안 가족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으며 아픔과 침묵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가족의 선택을 돌아보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작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1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8: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17: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18: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18: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1250만 불. 1250만 불.
2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주 7일 24시간
21: 3237828600 3237828600.
1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25: 213-383-3838 213-383-3838.
2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선세 블러바드가 오늘 재개통됩니다. 지난달 16일 100년 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1700만 갤런의 물이 쏟아졌고 차량이 떠내려가고 건물 지하가 잠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복구가 마무리됐지만 100년 넘은 관을 왜 그대로 뒀느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 원상현입니다. 이 관로는 LADWP가 이미 고우선 교체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곳입니다. 예산도 배정돼 있습니다. 2억 8천만 달러. 그런데 착공은 2031년입니다. 지금부터 5년 뒤입니다. 완공은 203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파열을 알고도 10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26: 연간 교체 목표는 늘리지 않았나요?
27: 늘렸습니다. 매년 45마일씩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보다 빨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 가면 전체 관로를 한 번 교체하는데 150년 걸립니다. 지금 터진 관은 이미 100년 넘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26: LADWP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27: 예산과 인력 제약을 얘기합니다. 전체 관로가 워낙 길고 동시에 교체해야 할 곳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우선이라고 해놓고 5년을 미루는 게 리스크 관리인지는 의문입니다.
26: 복구팀은 어제 미세 누수 보수를 마쳤고 관로 세척과 소독도 끝냈습니다. 수질 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상수도관이 정상 가동됩니다. 임시 대피했던 주민들도 이번 주말부터 귀가할 수 있습니다.

0: 입니다. 증오범죄로 분류되면 형량이 가중되는 만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계와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도시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소수 집단이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와 용의자 검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로스앤젤레스 노스웨스턴 에비뉴와 선셋 블루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흉기소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부엌 칼과 접이식 칼을 휘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헐리우드 구역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은 즉각 다수의 경찰 차량을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칼을 소지한 용의자를 신속히 제압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 일대를 봉쇄하고 주변 구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발생 여부 등 추가 사항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벤 그비르 국가 안보장관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있는 교도소 둘레에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오늘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최근 남부 네게브 교도소에 약 100억 원을 들여 길이 170m의 해자를 굴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환경부는 내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악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이 이례적 조치에 대한 반발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악어를 풀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교정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구구 장관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이스라엘의 대표적 구구 인사인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최근 SNS에 올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입니다. 악어의 목줄을 채운 자신의 모습 아래 탈출을 시도하지 말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환경보호부는 내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나일악어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을 가둔 교도소 둘레에 악어를 풀어놓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당장 남부야한 교도소에서 악어를 풀어놓을 170m 길이의 해자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굴착 작업엔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도 교도소의 보안수단으로 악어를 동원하는 이례적 조치에 대한 반발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지난 5월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강제로 나포한 뒤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학대한 장본인입니다. 당시 자랑스러운 듯 스스로 영상을 공개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4: I mean, we see these totally disgraceful scenes in this video shared by Israeli Cabinet Minister Ben Gavir, which shows a total disrespect and violation of basic standards of human dignity.
3: Ben Gavir 장관은 야생하거나 뱀이 서식하는 늪지대에 이민자 구금시설을 조성한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악명 높았던 악어 수용소는 인권단체의 반발과 운영비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1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0: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0: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drug.com.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오늘 오후 12시 8분 뉴홀 인근 5번 프리웨이 북쪽 14번 고속도로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붙으며 검은 연기가 고속도로 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산타클라리타 벨리서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길과 연기로 인해 현재 해당 구간 교통이 심하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차량을 향해 진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명 피해 여부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 비벌리 힐스 비벌리 블러바드 9528번지 인근에서 가위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911에 접수된 이 사건은 한 남성이 가위를 손에 쥔 채 비벌리 블러바드를 동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비벌리 힐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남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일대를 수색하며 용의자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발생 여부나 용의자 체포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상황을 계속 통제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9분 톨루카 레이크레지 에비뉴 4538번지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인근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사고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영상이 시티즌 앱을 통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도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능하면 해당 구간 우회를 권고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 샌페드로 지역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와 바이너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버구역 담당 LAPD 경찰청 551 유닛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수습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상자 및 차량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며 해당 교차로 인근을 이동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저녁에 반갑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재현이고요. 밤엔 괜히 AI 음악 만지작거리고 낮엔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옆에는 한인타운 최신 흐름은 척척 짚어주는 박지수 씨 함께합니다. 오늘은 AI와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로 한인타운 학교 앞에서 학부모님들 오가시던 그 풍경부터 집에서 숙제 옆에 놓인 화면 이야기까지 같이 풀어보려 합니다. 차 안에서 듣고 계셔도 좋고 집에서 저녁 챙기며 듣고 계셔도 좋습니다. 아, 나도 그 얘기 있다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가 괜히 AI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오늘은 그 반짝임이 우리 아이들 교육 이야기랑 만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한인타운만 봐도 초등학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프리스쿨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서 학교에서 또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녁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본편으로 가볼게요.
0: 저녁 시간에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양념 코너부터 풀고 갈게요.
1: 선배 오늘 자작곡도 준비하셨죠? 요즘 진짜 AI DJ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한인타운에서도 애들 숙제는 AI로 하고 선배는 노래를 AI로 만들고
0: 지수씨 LAUSD가 애들한테 AI 학생 도우미 챗봇 만들어준다더니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 애들하는 챗봇 있잖아요. 한인타운 아이들도 쓴다고 난리였는데 몇 달 만에 푹 꺼졌대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챗봇은 무너져도 음악은 남는다.
1: 오, 선배 멘트 멋있다. 그래서 오늘 곡 제목이 뭔데요? 설마 또 우주랑 제다이 나오는 거 아니죠?
0: 제다이는 안 나와요. 오늘 곡 제목은 우리 집 작은 AI 선생님입니다. 한인타운 아파트 거실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올림픽이랑 버몬트 근처 오래된 아파트 있죠? 저녁에 엄마는 부엌에서 김치볶음밥하고 애들은 식탁에 앉아서 크롬북 켜놓고 숙제하는데 옆에 조용히 떠있는 AI 튜터 하나 그런 풍경 떠올리면서요.
1: 아, 그 그림 딱 그려지네요. 요즘 진짜 한인 부모님들 사이에서 AI 공부 열풍 장난 아니잖아요. 애들 영어 리딩도 AI로 봐주고 수학 문제도 풀이 설명까지 받아보고 그래도 마지막에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해봐 하고 물어보는 건 아직 엄마 아빠 몫이라는 거.
0: 맞아요. 제가 이 곡 만들 때도요, AI가 코드랑 드럼 패턴은 똑똑하게 깔아주는데 우리 애들 숨소리 같은 따뜻함은 사람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숙제하는 아이들, 연필 긁는 소리 엄마가 눈 너무 오래 쓰지 마 하는 말까지 상상하면서 멜로디를 얹어봤습니다.
1: 오늘 회차가 AI와 아이들의 교육이잖아요. 본편에서 한인타운 학교 얘기, LAUSD 얘기, 우리 집 공부 풍경까지 다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선배가 만든 우리 집 작은 AI 선생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 모습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차 안에서 또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집에는 어떤 AI 선생님이 살고 있는지 살짝 상상해보시고요.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우리 애들 공부 얘기, 또 한인타운 학원 추천 같은 거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IDRS1650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AI와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로 본편에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자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어머, 오늘 진짜 덥죠? 저 퇴근하고 오는데 차 문 여는 순간 훅 하고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LA 여름이구나 싶었어요.
0: 맞아요. 요즘 진짜 숨막히게 덥더라고요. 저도 오늘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이 나이에 이 더위는 좀 무리예요, 솔직히.
1: 선배, 그래도 저녁 되면 좀 나아지지 않나요? 저는 요즘 한인타운 저녁 산책이 그나마 버틸만 하더라고요. 낮엔 진짜 못 나가겠어요.
0: 그쵸, 저녁 바람은 좀 났죠. 근데 지수씨, 저 요즘 진짜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애가 방학인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1: 아, 혹시 AI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챗GPT 없으면 숙제 못한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0: 그게 딱 그거예요. 화면 보니까 교과서는 안 펴놓고 AI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제집 몇 건씩 풀고 모르면 학원 가고 그랬는데 그게 공부인 건지 아닌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제가 UCLA에서 배운 것들, 마케팅 이론이나 분석 방법 같은 거 요즘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공들여 배운 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0: 아, 그 얘기 진짜 공감돼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AI가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 쓰는 거지.
1: 그건 맞는데요, 선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구를 잘 쓰는 것도 능력 아닌가요? 계산기 나왔다고 수학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0: 그 비유는 좀 다르게 봐요, 저는. 계산기는 계산만 하잖아요. 근데 AI는 생각까지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1: 오늘 딱 그 얘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AI가 공부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대신 해버리는 건지 저도 솔직히 답이 없어요.
0: 그러게, 오늘 주제가 딱 그거예요. AI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학부모로서도 또 지수 씨처럼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같이 한번 풀어봐요. 박지수 씨,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하나 털어놓을게요. 저 요즘 애공부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파요.
1: 어머, 선배, 자녀분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얘가 숙제를 챗GPT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네가 한 거야? 물어보면 AI가 도와줬어요 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1: 아,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저도 대학 때 과제 마감 전날 밤에 얼마나 구글 검색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애들한테 AI는 그냥 더 빠른 구글인 거죠.
0: 그런데 그게 같은 건가요, 지수씨? 구글은 제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했잖아요. AI는 그냥 이렇게 써 하고 완성된 문장을 내줘버리잖아요.
1: 그 차이가 핵심이에요, 선배. 근데 저도 솔직히 불안한 게 있어요. 제가 UCLA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들 지금 AI가 5초 만에 요약해버리거든요. 그럼 제 4년이 뭔가 싶기도 하고요.
0: 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80년대에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 공부라는 게 진짜 단순했어요. 교과서 외우고 문제집 풀고 그게 다였거든요.
1: 부모님들이 영어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봐주셨어요?
0: 못 봐주셨죠. 저희 부모님은 올림픽 거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으니까요. 대신 학원 정보는 귀신같이 아셨어요. 한인타운 엄마들끼리 어디 학원이 SAT 잘 올려준다더라 이런 정보가 엄청 빠르게 돌았거든요.
1: 그 네트워크가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 단톡방이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0: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절 공부법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그때는 많이 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거든요. 지금은 AI가 다 외워주니까 그 게임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1: 근데 선배, 저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AI가 다 외워준다고 해서 공부가 쉬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0: 어떤 면에서요?
1: 예전엔 정보를 찾는 게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진 거죠. AI가 틀린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걸러내는 눈이 없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0: 아, 그건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AI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더라고요. 그때 좀 섬뜩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AI를 정답 기계로 쓰지 말고 출발점으로 써라는 거거든요. 먼저 내가 생각해보고 AI로 확인하고 또 그걸 검증하는 순서요.
0: 그런데 지수씨, 솔직히 우리 애들이 그 순서를 지킬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마감이 내일인데 AI가 바로 답을 주면 누가 먼저 생각하고 싶겠어요?
1: 그건 저도 부정 못해요. 근데 선배, 그게 AI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산기 나왔을 때도 이제 애들이 암산 못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결국 적응했잖아요.
0: 계산기 비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계산기는 계산만 하잖아요. AI는 에세이도 쓰고 코드도 짜고 심지어 생각까지 대신해주잖아요. 범위가 달라요.
1: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요. 근데 선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AI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좋은 학군에 사는 애들은 학교에서 AI 활용법을 제대로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냥 AI에 의존하는 법만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도구인데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아, 그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학원 정보 격차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AI 활용 격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군요.
1: 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대학 입시에도 직결되거든요. 에세이를 AI로 다듬는 애들이랑 그냥 혼자 쓰는 애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나는데 대학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아직 기준이 없어요.
0: 그게 제가 제일 불안한 부분이에요. 우리 애대학 원서 쓸 때 AI 써도 되는 건지 쓰면 안 되는 건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데는 AI 썼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일부 대학들은 아예 AI 사용 여부를 에세이에 명시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선배,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숨기는 것보다 투명하게 쓰는 게 낫잖아요.
0: 그 말은 맞는데 그럼 AI를 잘 쓰는 능력 자체가 이제 스펙이 되는 건가요? 예전엔 SAT 점수가 스펙이었는데 이제는 AI 프롬프트 잘 짜는 게 스펙이 되는 건지.
1: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선배,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AI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그 주제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좋은 질문 자체를 못해요.
0: 아, 그건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각도네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AI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1: 네,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초 개념 공부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AI가 다 해준다고 기초를 건너뛰면 결국 AI가 틀린 말을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0: 그러면 결국 공부의 방식은 바뀌었는데 공부 자체의 필요성은 안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빡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엔 많이 외우면 됐는데 이제는 외운 걸 가지고 AI랑 대화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유리한 거고요.
0: 그런데 지수씨, 저 같은 50대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AI 쓰는 법을 애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애한테 배워야 하는 상황이고.
1: 선배,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보면 AI 활용법을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써보시면 자녀랑 AI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0: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모른다고 AI 쓰지 마 하면 애는 몰래 쓰고 저는 뭔지도 모르는 채로 걱정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같이 써보면서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AI 자체보다 그 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 말이 오늘 제일 와닿네요. 도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같이 배우면서 기준을 같이 세우는 거. 그게 지금 시대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1: 선배가 딱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 세대는 아니지만 저 자신한테도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AI가 편리한 건 맞는데 그게 제 생각을 대신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깐 쉬어가요.

0: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1: 지수 씨 오늘 주제가 공부 얘기잖아요. 저도 제 공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0: 어머 선배 공부 얘기요? 궁금한데요. 80년대 LA에서 공부하셨던 거잖아요.
1: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영어는 거의 못하는데 학교는 가야 하잖아요. 페어팩스 하이스쿨이었는데 첫날 수업 들어가서 칠판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0: 아이고 그 막막함이 어땠을지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들렸겠네요.
1: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수업 끝나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0: 베껴 쓴다고요? 이해도 못하면서요?
1: 이해는 나중이고 일단 손이 기억하면 눈에 익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한국에서 하시던 방식이었죠. 그게 제 첫 번째 공부법이었어요.
0: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1: 단어는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에세이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처음에 에세이 과제 받았을 때 저 진짜 국어 사전이랑 영어 사전 두 개 펼쳐놓고 한 문장 쓰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0: 한 문장에 한 시간이요? 선배 그거 지금 AI한테 맡기면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한 시간 동안 그 단어를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그게 차이라면 차이인데 지금 애들한테 그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0: 맞아요. 저도 선배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고생이 꼭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도구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헷갈리거든요.
1: 저도 그게 헷갈려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때 저는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영어를 모르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매번 찾아가기도 눈치 보이고.
0: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1: 도서관에 갔죠.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분이 제 첫 번째 튜터였던 셈이에요.
0: 어머 그 선생님 선배한테는 AI 같은 존재였던 거네요. 질문하면 답해주는.
1: 하,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근데 그분은 제가 엉터리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고쳐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AI가 해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0: 그건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해요, 선배. 요즘 AI도 질문이 이상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라고 되물어주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보다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그건 저 몰랐네요. 근데 그 사서 선생님은 제 눈을 보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은데.
0: 그건 저도 인정해요. 화면이 눈을 봐주진 않으니까요.
1: 제 아이한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으면 싶은데 요즘은 그게 AI인지 선생님인지 학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박지수 씨 아까 제 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AI가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보다 애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더 걱정이에요.
0: 선배 그 걱정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AI를 잘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실력 아닐까 하고요.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세요.
1: 아, 지수 씨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USC 다닐 때는 도서관 가서 카드 목록 뒤지고 책 찾고 그 과정 자체가 공부였거든요. 지금 애들은 그 과정이 통째로 없어진 거잖아요.
0: 근데 선배 요즘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AI를 정답 기계로 쓰면 망하고 출발점으로 쓰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고요. 먼저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AI로 검증하는 방식이요.
1: 그게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순서를 지킬 것 같아요? 마감 전날 밤 11시예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솔직히.
0: 아, 그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대학원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에세이 구조 짜달라고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다음에 제가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결국 처음 것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1: 그게 바로 핵심 아닐까요? 지수 씨는 뜯어고쳤잖아요. 그 뜯어고치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UCLA에서 싼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I 답을 받으면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0: 선배 그 말이 저한테 좀 찔리네요. 솔직히 저도 요즘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마케팅 트렌드도 AI가 다 분석해주고 카피도 AI가 써주고.
1: 아, 지수 씨도 그런 불안이 있었군요. 저는 그게 세대 차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30대도 50대도 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게 영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배처럼 경험이 쌓인 분들은 AI가 틀린 걸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은 AI가 틀려도 모르는 거잖아요.
1: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 아이가 한 번은 AI가 준 역사 자료를 그대로 냈다가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날짜가 틀렸대요. 근데 애는 그게 틀린 줄도 몰랐던 거예요. 검증할 기초가 없으니까요.
0: 그게 진짜 문제예요. AI는 자신 있게 틀리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걸 걸러내려면 결국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해요.
1: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AI가 마법도구냐 문제아냐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가 있는 사람한테는 날개가 되고 기초가 없는 사람한테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0: 선배의 그 말이 대학 입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학들이 AI 에세이를 걸러내는 기술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예 입시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어요.
1: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0: 구술 면접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결국 네가 직접 설명할 수 있냐, 네가 만든 결과물이 있냐를 보는 거죠. AI가 대신 써준 에세이는 면접장에서 바로 들통나니까요.
1: 그러면 오히려 한인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밀어붙인 수학이나 과학 기초, 그게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검증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0: 맞아요. 근데 선배, 저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AI 쓰지 말라고 막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 같이 앉아서 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규칙을 같이 세우는 거죠.
1: 그게 말은 쉬운데 저 솔직히 챗GPT 쓰는 법을 애한테 배웠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어머, 선배 그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자녀한테 배우면서 같이 대화가 생기잖아요. 그 대화 자체가 AI가 못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쓸지, 어디까지 믿을지 그걸 같이 고민하는 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1: 지수 씨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제가 너무 겁먹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걱정은 돼요. 이 아이가 사회 나갔을 때 AI 없이도 혼자 설 수 있을지.
0: 저도 그 질문 저한테 해봐요, 솔직히. 저 AI 없이 지금 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제가 AI랑 같이 일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1: 그게 참 묘한 시대예요. 도구가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 근데 결국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 몫이잖아요. 그 판단력은 AI가 줄 수 없는 거고요.
0: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에 AI한테 좀 색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1: 어떤 걸 물어봤어요?
0: AI 교육 격차 얘기요. 그러니까 AI가 모두한테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1: 아, 그건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0: 예를 들면 이미 공부 잘하는 학생은 AI를 검증 도구로 써서 더 깊이 파고드는데 기초가 약한 학생은 그냥 다 복붙하고 끝내버린대요. 결과적으로 상위권이랑 하위권 격차가 AI 이전보다 더 빠르게 벌어진다는 거죠.
1: 그게 참 씁쓸하네요. 저희 애학교 보면 딱 그래요. 잘하는 애들은 AI로 논문 수준 리포트 써오고 못하는 애들은 그냥 붙여넣기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고.
0: 근데 선배, 이게 한인 학생들한테 특히 묘한 지점이 있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한테는 AI가 언어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한국어로 개념 물어보고 영어로 답받는 식으로요.
1: 그건 진짜 의외네요. 저 때는 영어 모르면 그냥 막혔거든요. 도서관 가도 사서한테 물어볼 엄두를 못 냈으니까요. 그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또 반대 데이터도 있어요. 중국계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인 학생들은 AI를 주로 과제 완성에 쓰는 비율이 높고 중국계는 코딩이나 수학 문제 풀이 검증에 더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1: 그게 부모 세대 교육 방식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한인 부모들은 결과물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숙제 다 했어? 점수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요.
0: 맞아요. 그리고 선배, 이건 진짜 놀라웠는데요. 뉴욕 한인 학생들이랑 LA 한인 학생들 비교 자료도 있더라고요. 뉴욕은 공립학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AI를 입시 전략 도구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쓰는 편이고 LA는 학원 의존도가 아직 높아서 AI 활용이 상대적으로 늦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1: 그건 좀 반박하고 싶은데요, 지수 씨. LA 한인타운 학원들도 요즘 AI 커리큘럼 넣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아이 다니는 학원도 올해부터 뭔가 바꿨다고 하던데.
0: 아,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래요. 학원이 AI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AI 결과물 예쁘게 정리하는 법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진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훈련은 빠져 있고요.
1: 아, 그건 좀 무섭네요. 껍데기만 AI인 거잖아요.
0: 그리고 선배, 이게 대학 입시에도 직격탄이에요. AI한테 물어봤더니 미국 주요 대학들이 지금 에세이 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대요.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 잡아내는 것보다 아예 면접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1: 그러면 결국 글 잘 쓰는 것보다 말 잘하고 자기 생각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 저한테도 솔직히 불안한 게 있거든요. 저 UCLA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들 지금 AI가 5초 만에 다 뽑아내거든요. 그럼 제가 4년 동안 배운 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1: 지수 씨, 저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AI가 뽑아내는 건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한테 써야 하는지는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AI가 못해요.
0: 그 말이 좀 위로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5년, 10년 뒤에도 그 말이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1: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영어 하나도 모르고 여기 왔을 때도 결국 버틴 건 계속 부딪히면서 배웠기 때문이었으니까요.
0: 선배 말 들으니까 AI 시대 공부법이 결국 계속 배우는 자세 자체가 핵심인 것 같네요. 나이도 학력도 세대도 상관없이요.
1: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 AI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더라고요. 그게 공부든 일이든 육아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정리됐어요. 불안하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직접 써봐야겠다 싶었어요.
1: 지수 씨 청취자분들한테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AI 쓰는 거 막지만 마시고 옆에 앉아서 같이 한번 써보세요. 뭘 물어보는지 보시면 아이가 뭘 모르는지가 보이거든요.
0: 그거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쓰면서 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요즘 시대의 공부 대화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1: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더운 주말 저녁에 라디오 켜놓고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0: 다음 주에도 LA 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1: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오래 남으시면 좋겠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0: 지금까지 본방송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AI가 아이들 공부에 들어오면서 기대도 커지고 걱정도 많아지는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봤네요. 한편으론 학교도 집도 우리 마음도 같이 배워가야 할 것 같지요.
1: 맞아요. 선배 한인타운에서도 학교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윌셔랑 웨스턴 근처에서 학원 픽업하던 그 분주한 저녁처럼요. 잠시 후에는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만날게요.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 이후로 보내주세요.

0: 나는 오늘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애들 생각났잖아.
1: 아, 맞다. 선배들 지금 다 컸죠?
0: 다 컸지. 근데 그래서 더와 우리 때랑 진짜 다르다 싶은 거야.
1: 어떻게요?
0: 우리 때는 그냥 뭐 SAT 점수 잘 받으면 됐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 AI 쓰는 것도 전략이고 안 쓰는 것도 전략이고.
1: 맞아요. 그러면서 학교는 또 AI 쓰지 말라고 하고.
0: 그게 웃긴 거잖아. 선생님은 AI로 채점하면서 학생은 AI 쓰지 말라고.
1: 헐, 그거 방송에서 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0: 아, 맞다. 깜빡했네. 아이고.
1: 선배 방송 중에 그 얘기 하려다 넘어간 거, 저 눈치챘어요.
0: 눈치챘어요? 역시 지수 씨는 못 속여.
1: 저귀 밝거든요. 근데 선배 오늘밖에 날씨 봤어요?
0: 아, 나오면서 잠깐 봤는데. 완전 찜통이더라. 주말인데, 이게 뭐야?
1: 맞아요. 주말에 이 더위면 애들 데리고 어딜 나가요, 진짜.
0: 그러게. 부모들 고생이지, 이런 날.
1: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마시고 싶다.
0: 나도. 아, 오늘 인터뷰 끝나고 같이 한잔해요.
1: 어디요? 저 오늘 일찍 가야 하는데.
0: A커피 한 잔이잖아요, 주말인데.
1: 그건 맞네요. 좋아요, 선배 쏘는 거죠?
0: 또 이렇게 나와. 왜 항상 내가 쏴요?
1: 선배가 더 많이 버니까요.
0: 하하. 에이, 진짜. 그래, 내가 쏠게요.
1: 역시 선배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진짜.
0: 지수 씨도요, 오늘 주제 쉽지 않았는데 잘 받아줬어.
1: 에이, 저야 뭐. 선배가 다 끌어준 거죠.
0: 우리 둘다 잘했어요. 셀프 칭찬.
1: 좋아요, 셀프 칭찬. 고생하셨습니다. 아티스트 IO

0: 아, 근데 담주엔 뭐예요? 지수 씨 생각 있어요?
1: 저요? 저 사실 오늘 하면서 계속 생각난 게 있긴 한데.
0: 뭔데 뭔데 말해봐요.
1: 아니, 오늘 AI 얘기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 얘기로 자꾸 가더라고요, 저는.
0: 학교?
1: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하나 이거요.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거.
0: 아이고. 맞아 맞아. 오늘 청취자 문자도 그 얘기 많았잖아요.
1: 그쵸. 근데 저희가 오늘은 AI 쪽으로만 달려가서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0: 아이고 그랬지. 내가 또딴 데로 새나.
1: 선배가 새죠, 중간에. 근데 진짜 그 주제 궁금하긴 해요.
0: 나도. 근데 공립사립이면 할 말이 엄청 많은데.
1: 맞아요. 여기 LA는 또 특수학교도 있고 차터스쿨도 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0: 그게 또 문제야. 많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1: 진짜요. 선배는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네 공립?
0: 아, 나 때는 그냥 집앞 학교 보냈지. 선택 같은 게 어딨어.
1: 그게 오히려 편했겠다.
0: 지금 부모들은 진짜 머리 아프겠다 싶더라고. 정보는 많고 선택은 많고.
1: AI가 또 여기도 엮이잖아요. 어떤 학교가 AI 교육 잘하냐 이런 것도 따지는 시대니까.
0: 오, 그거 좋은데? 그 연결고리로 가면 오늘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는데?
1: 그쵸, 그쵸. 오늘 편이랑 연결해서 다음주에 학교 선택 얘기하면 딱이겠다.
0: 좋아, 그거로 하자. 나 이거 생각만 해도 할말 많아. 아,
1: 선배 또 신나셨네.
0: 근데 오늘 덥지 않았어요? 스튜디오 와서도 더운 느낌.
1: 진짜요? 밖에 나갈 때 깜짝 놀랐어요. 주말인데 이렇게 찌는 날씨라니.
0: 아고, 담주엔 시원해지려나. 에이, 뭐, LA가 그렇지.
1: 그나저나 오늘 수고하셨어요, 선배.
0: 지수씨도 수고했어요. 담주에 또 봐요.
1: 네,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담주에 봐요, 여러분.

0: 토요일 저녁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은 AI와 아이들 교육 이야기로 꽉 채워봤네요.
1: 선배, 요즘 진짜 한인타운 부모님들 고민 많잖아요. 예전처럼 윌셔 근처 한국계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선택도 많이 줄었고, 프리스쿨 자체도 예전에 비해 반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0: 맞아요. 한때 윌셔 사립초등학교가 우리 2세 아이들 뿌리교육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학구 좋은 데 찾아서 한인타운 밖으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또 AI로 뭐라도 챙겨주려는 그 마음 오늘 얘기 들으면서 참 느껴졌어요.
1: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엄마 아빠가 같이 고민해보는 거겠죠. AI가 도와주는 건 도구일 뿐이고 아이랑 눈 맞추고 얘기해주는 시간은 아무도 못 대신한다. 오늘 저녁 목소리들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0: 지금도 한인타운 여기저기에서 숙제 봐주다가 또 우버 타고 학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아이 키우는 얘기는 정답이 없어서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수다 떨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1: 다음 주 우리 주제도 오늘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학교 선택 이야기 준비하고 있어요. 한인타운 공립차터 사립, 또 어바인 같은 우수학군으로 이사가는 얘기까지 실감나는 동네 토크로 풀어볼게요.
0: 여러분, 동네 학교 이야기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한인타운 3가 초등 근처에서 뛰어놀던 기억부터 요즘 어바인 학군 기웃거리는 사연까지 다 좋습니다.
1: 저녁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재워놓고 이어폰으로 조용히 듣고 계신 엄마 아빠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 김재현,
1: 박지수였고요.
0: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이어가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4: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3: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4: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 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7: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8: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6: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희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9: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기의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Open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12: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or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11: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13: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11: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4: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11: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5: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6: 우리는 친구다!
11: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4: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한지 홍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간 오늘 주 LA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시와 한지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품은 한지가 디자인과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5: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 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18: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7: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5: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9: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20: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19: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 덕에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4: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5: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21: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0: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0: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3: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0: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4: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5: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개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4: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25: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24: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정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26: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출렁이고 있고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7: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 죽겠죠. 송영길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24: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는 계파별 대리전도 벌어졌습니다. 친청계가 먼저 김 전 총리가 언급한 3자 비밀연합 주체가 누구냐고 직격하자 친명계는 곧바로 이 대통령 돌려까기가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전당대회, 갈수록 당권 주자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96.7% 압도적 찬성률로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1: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습니다.
24: 새 대표 선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른바 법력권 통합 문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국조특위 연장을 쌍끌이로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5: 반면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4: 선관위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을 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경남, 김해와 대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했겠느냐며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의 이 애국심이 식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드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4: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전산과 통계 조작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성역 없는 특검은 물론 현재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연장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조작 의혹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만큼 선관위 때리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원래 민주당 당론이었다. 국조특위 기한 연장 역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길어지는 올공시위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앞서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빨리 출범해 수사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3: 연장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아직은 없고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검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4: 여야가 가뜩이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가운데 야당이 국조특위 연장과 선관위 종합특검 여론전까지 불을 지핀 상황. 당장 약속대로 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안보 책임자들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0: 중복인 오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또 경남 양산 등지에 폭염 중대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는데요.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 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 활동 금지 등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는데요.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은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돌봤고 동물들은 얼음과 물 샤워를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3: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도심은 온통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4: 와, 이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이고 뭐 땀으로 지금 몸이 다 젖어가지고.
3: 무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온 아기 사자는 야외 방사장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다가도 난생 처음 겪는 한여름 열기를 식히려 금세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얼음으로 열을 식히고 생닭을 먹으며 첫 여름을 이겨냅니다.
5: 일단 야외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 사람이랑 똑같이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이스팩 같은 걸 사육장에 넣어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3: 복날하면 역시 삼계탕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일찌감치 만석입니다.
6: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네,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네.
3: 삼복더위에 이름값이라도 하듯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푹푹 쪘던 하루. 사람도 동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기 힘든 가마솥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7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7: 알록달록 튜브에 올라탄 아이를 엄마와 아빠가 무리해서 천천히 끌어줍니다. 얕은 계곡에선 아이들이 물총을 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함께 물장난을 칩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8: 원래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왔는데 해가 쨍쨍이고 너무 좋아요. 물놀이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7: 맑은 물에 몸을 담근 피서객들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곡역 그늘막에서 직접 구운 고기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9: 자연이랑 함께 물놀이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벌레도 보고 돌멩이도 짚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의 수온은 20도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몸을 담그면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젊은이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10: 예전에는 해수욕장 놀러 오면은 물이 좀 따뜻하다 느낌이었는데 오늘 엄청 차가운데요. 그래서 팔만 담궈도 시원하고 괜찮았어요.
7: 백사장에 마련된 대형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는 사진을 남기려는 줄도 이어졌습니다.
11: 여기 해운대가 정말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파도도 너무 좋고 넓은 백사장 애들이 모래놀이하는 것도 정말 잘 돼 있고.
7: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으로 전국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0: 본격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2: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3: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에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12: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4: 저희 해외로는 이제 네 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15: 하나, 둘, 셋, 화이팅!
12: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6: 5년 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넓혀 확대 등재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결정이라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I therefore declare decision 48.8B.8 adopted.
18: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가 확대되면서 권역이 넓어진 겁니다. 위원회는 우리 갯벌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철새들이 다녀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호를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 서식지라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처음 갯벌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갈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가치를 더 완전히 보여주도록 확대 등재를 추진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5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19: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that Gapper is not Korea's alone, but a sharing heritage of all humankind. We will contribute to safeguard its univers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18: 확대 등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을 거뒀다는 점도 의미를 더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홍보대사를 맡아 전 세계의 유산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재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EU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서 EU가 또 미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구글에 또다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라며 미국은 유럽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과 미국 납세자를 갈취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이후에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막판에 대선 4선 도전 농담까지 던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수상에 뼈있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21: This place is the really the largest group of Trump derangement syndrome people ever put together at one time, I suspect.
20: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가짜 뉴스로 싸잡아 규정하고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신 공격성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정적들과 유명 인사들도 조롱 섞인 어조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연설 막바지에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폭탄 발언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21: And this is a somewhat of a scoop. My intention to run for a fourth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be doing that. I will be having an official. In fact, I think I have. I won three times. Now I'm going to do it again.
20: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진 이번 만찬은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팽팽한 긴장감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북남미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미국판 깐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이 준비되면 먼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 대신에 현지 음식인 미니버거와 피쉬앤칩스를 곁들인 만찬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식구다 이런 건배사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23: 네, 생맥주 대신 보니까 병맥주 들고 부딪히면서 건배를 했더라고요. 지금 마침 지금 세계 산업이 AI가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전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하드웨어 쪽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0: 예.
23: 칩의 아주 주 공급처 정부에 쓰고 있는 대체불가라는 용어 거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3: 정부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 관련 AI 관련 여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체불가한 공급망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AI 서밋 회의 참석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력의 덕을 본 바도 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만 뺀 나머지 지금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 전부 총수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너무 낯익은 인물들이
23: 예,
0: 많죠.
23: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G7 이상의 사실은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번 정부에 구호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했다는 점은 한국에 대한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으로 뭔가 확인을 한번 보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또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국내 문제와 같이 결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 예.
23: 나라에 따라서는 뭐 이원 집정부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는 외교 문제 중심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내 문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내에 들어오면은 정치 문제도 관련이 돼 있지 최근 나왔던 부동산 문제도 있지 주식시장도 있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오면은 이 문제에 꼬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우리 기업의 총수들이 동반하는 방식이
0: 네.
23: 때에 따라서는 기업 뭐 비즈니스 외교도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한 번의 검토 대상이긴 합니다.
0: 예, 이번 AI 서밋에 모인 기업들 시가총액을 모으면 1경 7조 1,0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커서 좀 감이 안 오는 이런 규모인데 여기서 1,300조 원 규모의 이제 협력을 체결하기로 해서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글쎄 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화 내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려하게 지금 AI 강국으로서 피지컬 AI라든가 대체 불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시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이 대체 불가한 그런 우리의 어떤 우수한 강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물론 뭐 외국의 기업이라든가 CEO들 연쇄회동을 하고 AI 관련 기업들도 만나고 지금 엄청 화려하게 건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반도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블 거품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 관세 협정을 해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폭탄 투하를 이 와중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머리에 망치를 한번 맞은 듯한 그런 띵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은 뭐 물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저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은 과거에 대통령들의 뭐 일본 외교라든가 유럽 순방이라든가 보면은 비즈니스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정말 기업 총수들 저렇게 대동하고 네.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국익은 결국은 수치와 계약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들은 깐부 수식어보다도 확실한 성과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3: 예.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기업의 총수들 대동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빅테크의 모든 총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 한번 이 장소에서 정말로 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라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확신을 준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었다고 예. 봅니다.
0: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젠슨은 계속 배가 고프다. 계속해서 more chips, 반도체 더 달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얘기가 알려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고 칠 수도 있겠지만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명 붕괴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의 치명적인 적신호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이 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안수사권 이것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현주 의원이 완벽한 친명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8.17 전당대회의 극성 그리고 강력한 그런 당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선명성 있는 보안수사권 취소 폐지 이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다음에는 공소 취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뭐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동안 사퇴 의사를 밝혀는 왔는데 아직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 오늘 이렇게 밝혀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왔고 하지만 민주당원들의 당론은 결국 완전 폐지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보십니까?
23: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라든가 청와대 입장하고 당하고 입장이 참 기묘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리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뭔가 보완책이 있었던 입장을 수없이 표명했단 말이죠. 근데 당에서는 강력하게 절대 조금만 더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또 정성호 장관도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필요하면은 여당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해달라고 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참 기묘한 장면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불거지고 있느냐. 한쪽은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쪽은 결국은 지금 충돌해서 여권 내 분열로 나오고 있고 오늘 사퇴가 됐단 말이죠. 네. 사퇴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다만 이 사퇴가 이후에 구체적인 사태 과정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 입장을 표명할지 아니면 그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의 의미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대체로 뭔가 본인이 내각으로 참여, 국무위원 참여했을 경우에 입장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되고 거기서 결정하면 될 건데 왜 대통령은 아직 어떤 입장인가 이게 애매한 겁니다.
0: 예.
23: 만약에 대통령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면은 더불어서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게 나왔던 점에서 과연 어떤 취지인가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당과 법무부 장관과의 뭔가 괴리가 결국은 사퇴로 나왔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계속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조작기소 문제도 감찰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압박했었고 당신이 검사도

0: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0.7%가 유무죄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된다면, 그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여기서 손을 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누구한테 결국은 이것이 향하냐. 이 국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의 그런 피해를 범죄로부터 보호가 안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국면과 더불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레임덕이 올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나는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런 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정세호 장관이 본인 입장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0: 예.
1: 했죠.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갈지. 만약에 대통령과 뭔가 의사합치가 돼가지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정부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예컨대 거부권 행사한다거나
0: 예.
1: 이런 방식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 예.
1: 이 상태로 특별한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사실상은 공개됐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사퇴설이 왜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를 비우셨을 때, 순방 갔을 때 나왔을까요?
1: 원래 민주당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할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포용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내부적인 기강이라든가 조직을 장악하는 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재 근무를 할 때는 그런 말을 못 하다가 일단 외국에 나가는 순간 뭐한 가지씩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성과를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몇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금 30일 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2, 3일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0: 네.
1: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봅니다.
0: 예.
1: 저도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사표명을 했던 걸로 보고요. 대통령의 순방 중에 발표했던 것은 그동안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도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마다 뭔가 주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아마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이 비었을 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마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으로 급해서 아마 당장 표명을 한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0: 예, 정성호 장관은 뭐 항의 표명이 아니라 당과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사의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친정청래계에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내가 예전에 계엄도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증거 내놓으라고 하더니 지금도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 글쎄요, 증거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문제로 홍역을 글쎄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정교 분리를 위반에 대해서 정당 해산까지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이 전당대회 물론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그때 한나라당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대 때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치열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 형국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있을 때 비명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것은 미래 권력을 향한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준 대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렇지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이제 8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뭐 일각에서는 혹시 다른 종교도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것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당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0: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 것은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김민석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렇지 않으면 정말 책임 있는 당대표 자리에 도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많이 아파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로 위반한 그런 해산 사유가 되는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그런 걸 내놓지 못하면 해당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중순쯤에 경기도 한 지역에 신도 수십 명이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은 좀 확인을 한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특정 후보와 연관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된 상태거든요.
2: 그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도 신도들이 그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에 조직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김민석 지금 후보가 7월 1일까지 총리직에 있었거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된 게 6월 24일이에요.
1: 예.
2: 그럼 혹시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짐작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석 후보가 5명 당대표 후보들 나온 예비 경선 컷오프가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죠.
1: 예.
2: 그럼 끝났죠.
1: 응.
2: 끝나고 났는데 이 문제가 작전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논란이 나왔던 보안수사권 논란, 폐지 논란 문제보다 훨씬 더당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그정 교수가 장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커지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뭐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지금 블루라벨 무슨 레드라벨 해가지고 신천지
1: 파란
2: 전략
1: 리본, 빨간 리본
2: 예
1: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러니까 한쪽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 보험 들듯이 양쪽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것이 신천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중당정 문제도 같이 거론했던 것이죠.
1: 예.
2: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알고서 같이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과연 당에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키울지, 아니면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수위를 조절할지 좀 두고
1: 예,
2: 봐야겠습니다.
1: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금 민주당 당원 수십 명이 지금 신천지 당원인 것 같다라고 밝히니까, 이거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미리 수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친정청 내계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정말 밀리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공천권을 신임 대표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권력적인 속성상 다 새로운 대표한테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밀릴 수 없는 그런 공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친천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어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수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자발적 지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개인의 행동일 수도 있고, 정치적 해석,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8.17 전당대회가 뭐 앞으로 20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유권자, 당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한테 이것을 내서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1: 예.
0: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그 전에 안 나온다면, 정말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급해서 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면은 이것을 또깔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유증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2: 박선원 의원 등이
1: 개입이고.
2: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초반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제 느낌상으로는 본인의 전대 대표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역풍이 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합수본에서도 정말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서 역풍만 아닌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데 이거를 본격화시키면은 당 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가 커버릴 가능성이 예.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런 점에서 1차 컷오프 이후에 정리에 발표하겠다는 것을 유보하고 뭔가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예. 유보한다면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문제를 제기한 김민수 후보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 둘 중에 하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런
2: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3: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지호입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로 이 올리브영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1999년 창립했던 이 올리브영은요,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한국 유통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경쟁 구도인데요. 한때 화장품은 백화점, 로드숍, 면세점 이런 곳들에서 주도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올리브영이 국내 뷰티 유통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요. 여기에 다이소가 초저가 화장품 시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AI 기반 추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가 추천하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다이소가 가성비 시장을 공략하는 시대에 왜 소비자들은 여전히 올리브영 매장을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소비의 본질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얻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수많은 리뷰와 비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만 놓고 본다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특히 화장품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AI는 추천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올리브영이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올리브영은 단순히 화장품을 진열하는 공간이 아니고 소비자가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고 제품을 체험하면서 최신 뷰티 트렌드를 경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 인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리브영을 방문합니다. 반면 다이소는요, 이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다이소는 3,000원, 5,000원 이런 수준의 저렴한 화장품을 확대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이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죠. 하지만 다이소의 성공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고요.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비싼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오늘날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비싸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지를 따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리브영에도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리브영은 단순히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AI 추천 서비스와 초저가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겠지요. 다행히 올리브영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 왔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 채널 전략, 데이터 기반 상품 큐레이션, 체험 중심의 매장 구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올리브영은 단순한 화장품 매장이 아니라 한국 뷰티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죠. 글로벌 마케팅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브랜드들은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는 기업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아니고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이소의 가성비 전략과 AI 기반 추천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지만 그럴수록 소비자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올리브영의 미래 경쟁력은 화장품 판매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고 발견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즉, AI가 추천하고 다이소가 가격을 낮추는 시대지만 소비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올리브영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경험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이 칼럼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인 radioseoul1650.com 이내 이 안에서 칼럼 섹션에서 또다시 볼 수 있고요. 또 언제나처럼 라디오 서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3: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영화 음악 프로그램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실수가 있죠. 많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청량빛을 갚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뱉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어떤 말은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첫 곡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 음악이었죠. 조르바의 댄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작곡이죠. 미하일 카코야니스 감독과 안소니 퀸 주연의 불멸의 걸작 영화입니다. 그리스의 영혼 그 자체이자 인간 자유의 끝판왕 조르바에 관한 이야기이죠. 느릿하고 묵직한 부즈키의 전통 현악기 선율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심장을 터뜨릴 듯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리듬 때문에 온갖 삶의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광기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며 대지에 발을 구르고 춤을 추던 조르바의 그 숭고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그리스인 알렉시스 조르바를 완벽하게 육화해냈던 안소니 퀸의 연기가 정말 떠오르는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활자로 창조해냈던 그 소설의 원작을 그대로 흑백 화면 속에 담아내죠. 조르바, 뭐 자연과 본능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영국인 작가 바질 뭐 극중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폐허 위에서 오히려 호탕하게 춤을 추던 조르바의 모습은 할리우드가 흉내낼 수 없었던 가장 뜨거운 인간 승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노담의 칸타벨리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베토벤의 비창 2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곡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사막장 구상과 함께 비창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노담의 칸타빌레의 명장면 속에서 보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순수의 시대에도 나오지만 역시 노담의 칸타빌레죠. 늘 본능과 직관대로 피아노를 제멋대로 치던 천재 노다메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꿈꾸면서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던 절망 속에서 피워낸 고결하고 아름다운 서정성, 비창 2악장의 멜로디에 머리를 맞대는 그 성장의 순간이 빛나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영화 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비극의 멜로디였죠. 글루미 선데이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1930년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한 세 남자의 엇갈린 운명을 다뤘던 천재 피아니스트 안드라스가 연주하는 이 글루미 선데이는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파멸을 예고하는 잔인한 서사의 중심축이 되어갑니다. 음악이 가진 치명적인 역사죠. 1933년 헝가리의 작곡가 레조 세로스가 연인과의 이별로 작곡한 이곡 때문에 실제로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괴담이 돌면서 자살의 창가로 불리며 한때 방송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죠. 일요일은 우울해요. 어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요. 뭐 이런 가사가 나치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대의 절망과 인간의 존엄성과 맞물려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랑에 대한 처절하고도 당당한 갈망을 폭발시키는 블루아이드 소울의 여왕 도스티 스프링필드의 불멸의 명곡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에 대한 엘비스 프레슬리 버전과 그리고 그 원곡 피노 도나치오의 Io Ce Non Vivo Più Di Un'Ora Senza T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영화 엘비스, 즉 바즈 루먼 감독의 영화 엘비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 웅장한 브라스 세션과 함께 폭발적으로 부르던 순간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사 자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가 빚어낸 1971년의 불멸의 넘버 페넬로페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전쟁터로 떠난 남편 오디세우스를 향해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혹을 이겨내며 지독한 수뇌부를 지켰던 여인 페넬로페의 이름에 썼다운 곡이죠. 영롱하게 시작되는 하프시코드의 건반 소리와 뒤이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려한 현악기의 음반 소리는 수많은 고전 영화 속에서 멀리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여주인공의 아슬아한 눈빛을 그대로 스크린에서 떼어온 듯 가슴을 울리게 되어 있죠. 다음은 한국 드라마 서울의 달의 삽입곡이었죠. 기타의 신 에릭 크랩튼의 Give Me Strength 들으시겠습니다.

히키 타이신 에릭 크립튼이 1974년 발표했던 불멸의 명반이 있었죠. 461 오션 블루바드에 수록됐던 숨은 보석 같은 명곡 Give Me Strength, 내게 힘을 주소서입니다. 이 선곡은 에릭 크립튼이라는 거장의 가장 아프고 처절했던 영혼의 서사가 담겨 있죠. 1970년대 초 에릭 크립튼은 지독한 약물 중독과 슬럼프 그리고 사랑의 상처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인과 다름없었는데 그가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발표한 부활의 신호탄이 바로 이 앨범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극 중에서 몰락을 재촉하고 있던 한석규 씨가 주여 내가 홀로 서서 갈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라는 처절한 참회이자 절대자를 향한 이 기도의 음악을 틀고 나직하게 읊조리던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억에 남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처받은 영혼을 다독이듯 포근하게 내려앉는 레이몽 르페브르의 곡이죠. 룰라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드 음악의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가 선사하는 이 서정의 극치, 마치 한 편의 영화가 거친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에 도달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레이몽 르페브르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폴 모리아, 프랑크 프루셜과 함께 프랑스 이지 리스닝 3대 거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음악은 자장가라는 뜻의 룰라비,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아늑한 위로를 담고 있죠. 다정한 어머니가 이제는 다 괜찮다며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완벽한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 선율의 정점인 베리트 보존과 베리 보트킨 주니어의 나디아스테마,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원래 이 곡은 1971년 영화 Bless the Beach and Children의 수록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역시 레이몽 르페브르의 곡이었죠. 이 곡이 나디아 스테마라는 불멸의 이름을 얻게 된 진짜 드라마 같은 실화가 있었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점 만점을 기록했던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체조 요정 나디아 코마네츠가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시그널 음악과 슬로우 모션 영상 배경음악으로 이 곡이 사용되는 바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준 한 소녀의 눈부신 서사로 인해 제목 자체가 나디아의 테마로 영원히 바뀌게 되었는데, 카펜터스의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두 곡을 같이 들으셨고요. 역시 오늘 프랑스의 무드 음악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 악단의 Mourir de mer 들으시겠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오늘은 프랑스 무드 음악의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의 곡을 세 곡이나 들려드리게 되는데, 이 곡은 번역하자면 사랑을 위해 죽다, 영화사와 실화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치명적인 서사를 품고 있죠. 프랑스의 거장 안드레 카트 감독과 아니 지라르도 주연의 동명 영화였죠. 한국에서는 죽도록 사랑해서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1968년 프랑스 5월혁명 당시 30대 정치문학교사 가브리엘 로시에와 10대 제자 크리스티앙의 비극적인 실제 사랑이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은 호세 펠리치아노의 비를 우리 가수 이용복 씨가 리메이크한 번안가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어쩌면 호세 펠리치아노와 이용복 씨는 너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분다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이죠. 1969년 호세 펠리치아노가 발표해서 전 세계를 울렸던 촉촉하고 애수어린 라틴 소울, 레인, 비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1970년대에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용복이 번안에 부르며 국내에서도 불멸의 명곡이 됐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천재가 오직 영혼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 그려낸 비 내리는 풍경은 어떤 시각적 미장센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청취자들의 마음의 스크린을 만들어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호세 펠리치아노의 곡을 마지막 곡으로 1부에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부 첫 곡이 그리스인 조르바였죠. 그때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보면 안소니킨이 그리스 춤을 추게 되는데 호세 펠리치아노가 이걸 그대로 재현해 냅니다. 호세 펠리치아노는 사실 그리스 음악에 대한 많은 조예들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발표하곤 했는데 호세 펠리치아노가 무대에 등장해서 그리스인 조르바 춤을 아주 멋들어지게 추는 장면이 유튜브에 지금도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호세 펠리치아노 하면은 또 저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떤 운동 경기에서 결승전이 되면 가수들이 올라가 자기 국가를 부르죠. 호세 펠리치아노가 성적의 영원 하나를 불렀을 때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의 많은 그 관행들을 깨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곡을 불렀다는 평가도 받죠. 또 이용복 씨 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워낙 좋은 곡들이 있고 그분은 번안가요를 많이 했지만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기도 하죠. 저는 이용구였고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은 2부에 계속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불멸의 걸작 영화였죠. 1984년작 Once Upon a Time in America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서사가 있는 곡이죠. 누더스의 영원한 뮤즈였던 데보라의 춤이라는 부제가 붙을 만큼 영화 속에서 소년 누더스가 허름한 창고에 화장실 벽 틈새로 훔쳐보던 하얀 옷을 입고 밀가루 포대 사이에서 우아하게 발레를 추던 소녀 데보라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배경으로 흐르던 음악이 바로 이 아마폴라죠.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오프닝이자 짝사랑의 명장면, 엔요 모리코네의 마법이 이루어낸 음악이고요. 특유의 아슬아한 플루트와 팬플룻 그리고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시대를 초월한 고전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고 나나무스쿠리의 노래는 덤이자 선물이 되어주었네요. 다음은 영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바리톤이자 고전 시네마의 황금기를 목소리로 증명했다. 거장 맷 몰로이의 You're Close to Me 들으시겠습니다.

맷 멀로우 하면 007 영화 시리즈의 주제가로 누군가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만 그대여 당신은 그 누구보다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 속에 당신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투명하리 만치 다정하고 따뜻한 그의 음색과 가사에 곡을 듣고 있으면 빛바랜 고전 로맨스 영화 속 달빛이 가득 쏟아지는 창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나직하게 고백하는 주인공의 눈빛이 소년에게 그리워지는 그런 위대한 고백의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말 밤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가장 우아하게 안아주었던 곡이었고요. 다음은 좀 밝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리프 리처드가 1962년 발표했던 불멸의 명곡이자 영화 주제곡 타이틀 The Young Ones 들으시겠습니다.

여름 이맘때만 되면 꼭 제가 꺼내서 보는 영화, 영원스. 클리프 리처드가 등장합니다. 멋진 2층 버스를 타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청춘남녀들이 여름 휴가 삼아 떠나는 경쾌한 이야기였죠. 한국 개봉명이 매우 재밌습니다. 28청춘 이렇게 개봉을 했고요. 1969년 클리프 리처드가 이화여대 강당에서 내한 공연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학생들의 오빠 부대와 집단 실신 소동을 일으킨 주연이 바로 누구냐 하면 클리프 리처드였다고 하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린 젊기에 언제까지나 젊을 순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나눠요. 영화 속에서 빛나던 그 싱그러운 미소와 청량한 목소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단숨에 빛바랜 청춘 영화 현장면으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죠. 다음은 아일랜드 출신의 천상의 보이스 케이트 퍼셀이 부릅니다. 영혼의 창가.

슬란 아바이 뭐 아일랜드 게일어라고 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뭐 세이프 홈이라고 할수 있겠죠. 혹은 헤어질 때 건네는 안녕, 부디 평안하게 돌아가기를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켈틱 음악 특유의 아스라하고 처연한 어쿠스틱 기타와 아일랜드의 전통악기 피들의 선율, 그리고 케이트 퍼셀의 때묻지 않은 투명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이의 영혼을 정화하는 곡이었고,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조용한 사나이처럼 푸른 아일랜드의 초원과 안개가 가득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그 영화에서 긴 방황과 여정을 마친 주인공이 마침내 멀리서 보이는 고향집의 따스한 등불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마지막 씬이 그대로 떠오르는 곡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하이톤 보이스의 전설이죠. 포 시즌스의 불멸의 빌보드 1위 곡이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청춘 로맨스 영화 더디 댄싱의 주제가 Big Girls Don't Cry

영화 더디 댄싱의 명장면을 완성했던 그런 곡이죠. Big Girls Don't Cry. 뭐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가시나들은 울지 않는데 뭐 이런 거죠. Life is a dirty dance and you've got to face the music. 인생은 한편의 더디 댄싱과 같으니 그 음악을 마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상류층의 규칙이 지배하던 시대의 마지막 곡이기도 했죠. 다음은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시리즈 지옥에 떨어집니다의 주제가입니다. 마리 와타나베의 도쿄 돈돈파 모스메 들으시겠습니다.

속이는 놈보다 속는 놈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대사의 드라마.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한 것이 바로 도쿄 도돈파 아가씨, 도쿄 도돈파 모스메였습니다. 쿵짝짝 쿵짝 심장을 흔드는 이 신나는 도돈파 리듬에 맞춰서 음악다방을 주름잡던 청춘들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짜릿한 흥겨움 이면에 감춰진 묘한 퇴폐미 그리고 파멸의 서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라는 제목 같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광기어린 정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바쳐서라도 자신을 지키는 뭐그 여자의 이야기인데 역설적인 음악이 있죠. 주인공이 욕망에 덫에 걸려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 도쿄 도돈파 모스메가 나옵니다. 신나게 춤추며 즐겨라. 그 끝은 지옥일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곡이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짝퉁곡들이 많이 등장했고 번안되기도 해서 그 시절 명동과 종로의 밤을 지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963년 단 15세의 나이로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페기 마치의 불멸의 원곡 영화 식스터 액트의 위대한 피날레를 장식했던 I will follow him 들으시겠습니다.

삼육파의 반무대 가수였던 들로리스, 즉 우피 골드버그가 수녀원에 숨어들어 엉망진창이던 성가대를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의 하모니로 탈바꿈시켰던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나왔던 그 곡이죠. 엄숙하고 딱딱했던 성당이라는 공간이 이 노래의 리듬이 바뀌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행복한 축제회장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아마도 이 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영국의 전설적인 팝 피아니스트 로니 올드리치가 그의 상징과도 같은 두 대의 피아노를 가지고 스트링으로 조율했던 I Wish You Love, 그대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이 곡의 원곡이었던 프랑스의 샹송 명곡 꽤 헤스테틸 르노 아무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u cher visage de mon passé. Les mots tendres qu'on murmure, les caresses les plus pures, les serments au fond des bois, les fleurs qu'on retrouve dans un livre, dont le parfum vous enivre, se sont envolés. Pourquoi ? Que reste-t-il de nos amours ? Que reste-t-il de ces beaux jours ? Une photo, vieille photo de ma jeunesse. Que reste-t-il des billets doux, des mois d'avril, des rendez-vous ? Un souvenir qui me poursuit sans cesse. Bonheur fané, cheveux au vent, baisers volés, rêves mouvants. Que reste-t-il de tout cela ? Dites-le-moi. Un petit village, un vieux clocher, un paysage si bien caché, et dans un nuage, le cher visage de mon passé. De mon passé.
1: 이 멜로디는 흥겨웠던 축제의 열기를 차분하고 클래식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곡입니다. 로니 올드리치는 한 대의 피아노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두 대의 피아노를 교차 연주하면서 녹음하는 특유의 스테레오 기법으로 표현해낸 거장이죠. 왼쪽 피아노가 쓸쓸한 이별을 연주하면 오른쪽 피아노가 다정한 위로를 건네듯 두 건반이 주고받는 하모니는 그 자체로 대화하는 남녀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그대의 앞날에 바람이 불 때는 트렌치코트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의 깃들기를 바란다는 가사의 피아노 선율만으로 아슬하게 표현되는데요. 적정적인 구원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이 성숙하고 나직한 평온함이 매력이었던 곡입니다. 다음은 1969년 에로티시즘 시네마의 이정표였죠. 스타일리시 미장센 극치의 영화 까미오 이천의 메인 테마였죠. 피에로 피치오니의 이지 러버스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라드가 테이퍼가 연출했던 이 영화는 알렉산드로 듀마피스의 고전소설 동백권여인 한국인들에게는 춘희로 알려져 있죠. 이거를 1960년대 말 로마의 미래지향적이고 감각적인 팝 아트 스타일로 재구성한 걸작이 됩니다. 영화 속 상징적인 미장센, 유리 침대와 화려한 거울, 미래적인 인테리어는 당시 디자인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 피에로 피치오니는 특유의 감각적인 보사노바 리듬과 멜랑콜리한 오르간 선율 그리고 매혹적인 스케일을 혼합해서 영혼을 뒤흔드는 음악을 완성했죠. 영화 속에서 이지 러버스가 흐르는 순간 관객들은 밤의 정적 속에서 낭만과 관능의 가장 아찔한 경계를 마주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팝 듀오 마우스의 맥닐의 1973년 내가 히트곡 Do You Wanna Love Me와 이를 기가 막힌 해악으로 번안했던 대한민국 1호 통기타 듀오 허수나마 창일의 한번 만나줘요를 매칭해 듣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강간하려 납치하려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처음엔 단순 살인 사건이라 알려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놓친 증거와 지워진 정황, 수상한 수사 지휘까지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5: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했습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병합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법원에 출석한 당시 형사과장도 국수본에 분리수사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 정말 황당하지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규명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한 윗선으로 지목되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일선 수사팀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지휘 체계 전반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6: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해당 공기계를 포렌식한 끝에 마침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윤기가 동창과 주고받았던 SNS 대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4: 장윤기의 범행을 둘러싼 증거는 과거로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한 SNS 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4: 일단 장윤기는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 갑자기 참회의 감정이 든 건 아닐 테고 뭐가 달라져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7: 예,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심의 이유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과거 휴대전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가지 증보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범행 목적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SNS 대화가 포렌식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가족들 것까지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른 게 또 남아있었나 보죠?
7: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윤기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포렌식 범위를 넓혀 과거 기록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친구와 나눈 SNS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단순히 휴대전화 기록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나눴던 고교 동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을 납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검찰은 이게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궁금한 건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범행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7: 물론 과거, 2019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발생한 이 범행을 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의 경고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바꿨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목치면 기절, 둔기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여고생 납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친구들의 진술까지 더해진 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간접 사실이 서로 맞물리고 또 보강되면서 하나의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 과거 SNS 대화 하나만 가지고 계획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고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까?
7: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혹은 당초 일선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경찰 윗선에서 수사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또는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사이에서 내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를 했고 국수본의 의견이나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4: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얼핏 봐서는 피해자도 다르고 뭐 발생 뭐 시기나 장소도 다르니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했을 때 그리고 함께 수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 사건 자체로만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 불과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며칠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사건에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면 범행 대상의 공통점, 범행 전후의 행동, 휴대전화 교체나 폐기,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분리하면 각각의 담당자는 자기 사건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두 사건을 연결해야만 드러나는 범행 동기나 정황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윗선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전 형사과장 측은 그런 짓이 없었다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혐의 하나 낮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 미리 선을 그었다면 뭐가 문제일 수 있는 겁니까?
7: 수사를 다 해본 뒤에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 살인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강간살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살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범행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과거 유사한 행동은 없었는지, 휴대전화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등을 폭넓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반살인으로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범행의 실체 자체가 축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 단계에서 장윤기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과 관련된 여러 추가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충분한 수사를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단순한 법률 판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4: 그런데 상급기관이 일선경찰서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배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수사 지휘나 뭐 부당한 수사 개입 어떻게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단순 오판이나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인 축소나 은폐였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확인돼야 될까요?
7: 물론 상급기관이 중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 사건일수록 지휘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시의 내용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니 추가로 확인을 해봐라 라고 상급기관이 지시를 했다면 정상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확보된 중요한 정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사 보고서에서 특정 내용을 빼도록 하거나 특정 혐의는 검토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그 이유가 객관적인 수사상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을 피하거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수사 개입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당시 보고서와 결재 자료,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저 사이의 연락 내용,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수사관들이 어떤 의견서를 냈고 그 의견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4: 만약 국수본이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혐의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7: 현재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경찰 간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수사관에게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해야 할 중요한 범죄 혐의나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유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사 자료를 실제 삭제하는지, 훼손하였는지, 수사 정보를 외부 유출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별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도 이번 국수본 압수수색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은 없겠습니까?
7: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분리해서 조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4: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수사지휘를 했겠냐 이겁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 이 정도까지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7: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경찰의 조직 책임 회피 가능성입니다. 장윤기 사건 직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역시 살인사건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과 여고생 살인사건이 연결되면 경찰이 위험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문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순 살인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또는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차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올포원의 아이스웨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지난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지하철 4호선 상습 폭행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8: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만 골라 폭행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5번이에요. 사진은 문제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에 올립니다. 조심하세요.
9: 저도 봤어요. 노약자석에 있는 할머니한테까지 그러던데요. 노원역이랑 상계역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람 봤어요.
8: 저도 봤어요. 내리기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섬뜩했어요.
4: 그리 올라오자 비슷한 목격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할까 무섭다. 출퇴근길 지하철 타기 겁난다. 결국 곧장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0: 예, 111입니다.
8: 저 뉴스 보고 연락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소란, 시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8: 이 영상 봤어? 지하철 빌런 모험이라던데?
10: 야, 조회수 장난 아니네. 완전 밈됐어.
4: 누군가의 난동 장면을 모아서 지하철 빌런이란 이름으로 재가공한 영상들. 오히려 유사 행동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슈죠. 이른바 지하철 빌런 문제 법의 눈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되는 열차 내 폭행, 고성, 시비 민원이요. 하루 평균 154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비가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4호선 상습폭행 사건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고의적인 밀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퇴근 시간대인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한 피해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출퇴근길은 지옥철이라고 하죠. 워낙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유혹력, 쉽게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4: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데요.
11: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거나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다, 야 이거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고의성이 짙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4: 작은 체구의 여성만 노렸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들,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나 처벌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1: 네, 형량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 즉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약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는 건 범행의 표적성이 명확하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됐다라는 건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수로 부딪혔다라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만약 단순히 밀쳐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제보 내용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멍이 들거나 찰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상해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죄는 벌금형뿐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야 그냥 툭 쳤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치료로 한다 라고 넘어가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4: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몸이 부딪히는 일 자체는 흔하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폭행으로 보려면 기준 같은 거 있겠습니까?
11: 법적으로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만 떠올리시는데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상대방의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들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손을 세게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동,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건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나도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 라든지 쌍방이다 라든지 실제 그렇습니까?
11: 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바로 야,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이거 쌍방이다, 이거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냐 아니면 맞서 싸운 거냐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맞거나 밀쳐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가해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할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4: 그러면 이럴 경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쌍방 혹은 뭐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11: 가장 중요한 행동수칙은 절대 맞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때리지 마라입니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방어의 범위를 넘어 쌍방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거리를 벌리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둘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범 이탈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당 행위로 인정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그대로 도망간다, 그 사람 붙잡아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붙잡는 순간 나도 폭행이라든지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 방금 나를 때린 사람, 즉 현행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붙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약한 힘으로 짧게만 잡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옷소매나 가방끈을 쥐어잡고 이 자식이고 경찰을 불렀는데 어딜 가 임마! 라고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패딩 옷깃을 짧게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조른다거나 막 드롭킥이나 당수를 날린다거나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오랜 시간 감금하다시피 붙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현행범이랄지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붙잡은 시민이 폭행이나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감의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선에서 빨리 멈추고 경찰에 재빨리 인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4: 자, 지하철 안 소란이나 폭행이 반복되다 보니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더 강하게 제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11: 네, 많은 시민분들이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동꾼들을 제압해 주기를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테이저건 수갑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빨리 112에 신고해서 진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명감에 불타서 무리하게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오롯이 그 영무원이나 보안관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상 승객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4: 네. 그런데 황당한 건 지하철 난동 장면들을 모아서 이른바 지하철 빌런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뭐 댓글도 수백 수천 개 달리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촬영과 게시, 뭐 수익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11: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느냐가 법적인 문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 피우는 걸 보고 나중에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해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조롱하는 자막을 달거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아서 희화화한다면요. 아무리 그 영상 속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순간의 재미를 쫓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4: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 세면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13: 피고인은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14: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홀로 출산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을 뿐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15: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13: 피고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4: 검찰도 피고인도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봤고 피고인 측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데 이 재판과는 별개로 뜻밖의 고소장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고소인은 바로 재판을 받던 20대 친모였죠.
14: 피고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4: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모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6: 나 임신했어.
13: 뭐야? 아니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16: 수술 받을 거야.
13: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4: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소개했다는 의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돈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16: 돈 보냈습니다. 저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13: 준비 중입니다. 병원이 명동인데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데리러 갈게요.
16: 뭔가 이상한데?
4: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있었다는 수상한 텔레그램 의사. 과연 친모는 당초 왜 모텔로 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의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 네, 요약하자면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20대 친모가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친모는 당초 전 남자친구와 임신 중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나 보호자 동행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합법적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불법으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고 사례비까지 받아 챙겼다는 건데요. 막상 출산이 임박해서 진통이 오자 데리러 오겠다는 의사나 전 남자친구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직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흐름입니다.
4: 검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일반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고 검찰이 이 사건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뭔가요?
11: 네. 일반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의도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동학대 살인죄는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요. 보도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 넘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물이 있는 곳에 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뚜렷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4: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고의성일 텐데요. 피고인 측은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본 거잖아요.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1: 네. 1심 법원은 친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본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친모가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기저귀 같은 출산용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경황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홀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 수위를 가르게 되겠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11: 항소심의 가장 큰 핵심은 친모의 당시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이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보도 내용들을 짚어보면요. 세면대에 물이 왜 차 있었는지 친모가 방치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꼼꼼히 따져볼 텐데요. 만약 친모 측 주장대로 정말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여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강하게 증명된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 후 119에 신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유기하려 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면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결국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이 형량을 가를 열쇠가 될 겁니다.
4: 그런데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요. 친모가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신생아 사망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11: 아, 이건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위험한 출산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게 친모 측 주장입니다. 보도를 보면요. 전 남자친구가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기를 고의로 놓치게 만든 뒤 텔레그램으로 가짜 의사를 연결해줬고 돈만 뜯어냈다는 건데요. 출산이 임박해 다급하게 연락하자 이 텔레그램 속 인물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친모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가 의사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한 건지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속았다는 걸 깨닫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4: 그러면 텔레그램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건가요?
11: 텔레그램 속 의사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4: 전 남자친구에게 만약에 이 고소된 내용대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적용 자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 남자친구 측에서 실제 의사를 소개하려고 했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1: 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의사를 소개해줄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남자친구는 정말 실제 의사를 알선해야 했다라고 발뺌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미 친모를 속여 의사 알선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입증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전 남자친구가 단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의사 행세까지 한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의혹 수준 상황이니까요. 이거 뭐 단순히 돈을 뜯어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악질적인 기망 아닌가 싶은데 의사를 사칭하거나 뭐 불법 의료를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지요.
11: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도를 통한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요.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로 봅니다. 설령 진짜 불법 의사가 존재했고 그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연결해 준 게 맞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경찰이 전 남자친구와 내세운 의사의 정확한 실체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그러면 혹시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도 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서 홀로 출산하게 됐다. 이런 사정이 친모의 책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1: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죄 자체를 완전히 없어지진 못하겠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도 이미 친모가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경황이 없어 사리 분별을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사기 피해 사실이 더 명백하게 재판부에 입증될 텐데요. 친모 측이 전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 시기도 놓치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낙태죄, 정확히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 문제거든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11: 아, 이게 쉽게 말해 법의 룰이 완전히 멈춰버린 안타까운 입법 공백의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낙태 처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할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5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이 사건처럼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는 등 여성들이 몹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비극을 탓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한 시점입니다.
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1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그날 문자 한 통에 A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8: 이게 뭐야? 리뷰를 남겨달라고? 건강검진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4: 해당 문자는 한 병원에서 자동 발송된 홍보성 문자였습니다. 병원 이용 후기를 요청하고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였죠.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광고 문자였겠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가족이 응급상황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8: 검사 전부터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병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추가 진정제를 투여할 게 아니라 검사를 중단하거나 비수면 내시경을 권했어야죠.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요.
10: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소한의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는 건 일반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기관사건도 적절한 시점에 시행했고요.
4: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 위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남성은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죠.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았죠.
8: 아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내시경하다 사망했을 때 의료진 과실 나왔던데 왜 우리 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대체 왜요?
4: 과연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엔 불가피했다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0: 당뇨병 같은 다른 기저질환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중증도 비만이셨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받으시려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80mg을 투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환자분이 마취해서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검사를 계속하려고 진정제인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미다졸람이 들어가자마자 환자분의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까지 나타났고요. 의료진이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기관삽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지 10분이나 지난 뒤였죠.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심장박동은 겨우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으셨고요. 결국 해를 넘겨 1월 중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족분들은 당연히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1: 자, 유족과 병원 측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지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0: 가장 크게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제를 추가로 넣은 게 맞느냐, 둘째, 응급조치가 늦지 않았느냐입니다. 우선 유족 측 주장을 보면요, 검사 전 기록을 보면 환자분이 말란파티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가 좁아서 산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족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환자인 걸 알았으면 왜 굳이 약을 더 넣어서 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냐, 당장 멈추거나 비수면으로 돌렸어야 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곧바로 기관삽관을 했어야 했는데 응급장비도 늦게 들어오고 너무 지체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수면 내시경 중에 환자가 움직인다고 검사를 무조건 중단하는 거 아니다.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약을 추가하는 건 의료계에서 흔한 아주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다 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검사를 중단했고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기관삽관과 응급조치를 다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족분들 억장이 무너진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해당 병원에서 환자분 휴대폰으로 리뷰를 남겨달라, 건강검진 이벤트를 한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거라고 해명했고 항의 후 중단하긴 했지만요, 유족분들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문자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기록으로만 다투게 될 겁니다.
1: 내시경을 받다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꽤 많이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법원의 판단은 매번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고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수면 내시경 사고에서 의료진의 이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0: 아, 법적으로 이 부분이 참 까다롭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 하나만 놓고 아, 의사가 잘못했네 라고 법원이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형사처벌을 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전평가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이 환자가 위험한지 제대로 평가했느냐. 둘째, 검사 진행 판단입니다. 중간에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게 합리적이었냐 아니면 멈췄어야 했냐. 셋째, 사후 대응입니다.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기관삽관 같은 대처가 매뉴얼대로 제때 빠르게 들어가느냐. 넷째, 인과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무에서도 인과관계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만약 의사가 조치를 1, 2분 더 빨리 했다면 이 환자가 무조건 살았을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증명돼야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이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죠?
0: 응급사항인데 대처가 명백하게 늦었거나 방치했을 때 주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위대장 내시경을 연달아 받았어요. 의사가 검사 도중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프로포폴을 계속 추가로 넣었죠. 여기까지는 법원도 검사상 흔히 있는 일이다, 투여량 자체는 문제

0: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가 계속 안 깨어나는데 의료진이 활력징후나 호흡을 제대로 체크 안 한 겁니다. 청색증이 올 때까지 관찰을 소홀히 한 거죠. 법원은 바로 이 경과 관찰 소홀을 심각한 과실로 인정해서 병원이 2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결례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난,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내시경이 끝나고 무려 5시간을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70대 내과 의사가 큰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냥 퇴원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복막염이 와서 수술까지 받았죠.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최선의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도 안 했다라면서 1, 2심 모두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히 늦장 대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1: 반대로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 측이 패소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례와 함께 뭐가 달랐던 건지,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짚어주시죠.
0: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데 반대로 병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합병증 원인 자체가 의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손 쓸 틈도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울산에서 일어난 수면 내시경 뇌 손상 사건입니다. 유족들이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심정지가 왔고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원인이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 공기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공기색전증이 뭐냐면 내시경을 할 때 시야 확보하려고 공기를 주입하는데 그 공기가 아주 드물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콱 막아버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사가 사전에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고 발생하면 대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치명적 부작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산소를 늘리고 바로 응급조치를 다 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거든요. 즉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빨리빨리 했으니 과실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1: 결국 환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결과보다는 사고 발생 전후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현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사건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놓고 봤을 때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그리고 유족 측이나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0: 다시 이번 광명 사건으로 돌아볼까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타이밍과 판단입니다. 첫째, 진정제가 들어가고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그 판단이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나 입니다. 둘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는데 무려 10분이 지난 12시 3분에야 기관삽관이 된 게 과연 매뉴얼에 맞는 빠른 대처였나 입니다. 유족분들은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걸 꼬집고 계신 거고요, 당장 검사 멈추고 삽관을 5분만 빨리 했어도 안 돌아가셨다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아니다, 우리는 지침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그때 삽관을 일찍 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못 바꿨을 거다 라며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내시경실 CCTV 영상이랑 당시 투약 시간 모니터에 기록된 산소 포화도 곡선,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해 줄 겁니다.
1: 유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 절차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절차가 있잖아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안 되는 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형사와 민사 목표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쉽게 말해 의사를 처벌하고 전과자로 만들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명백해야만 유죄가 나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돈, 즉 금전적으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가서는 그래도 병원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라면서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실무상 꽤 흔하게 존재합니다.
1: 의료과실이 의심된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대응 요령이랄 게 있겠습니까?
0: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런 의료사고를 겪으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장 세 가지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무기록 1처입니다. 약이 몇 시 몇 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환자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는 몇 분 단위로 어떻게 배했는지 적힌 차트를 모조리 뽑으셔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 로그 기록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병원이 자기들 유리하게 차트를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로그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둘째, 내시경실 CCTV 영상입니다. 응급카트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의사가 언제 뛰어왔는지 말로 하는 건 안 믿습니다. 영상으로 지연 시간을 초단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119 구급대 기록이랑 이송간 대학병원 기록입니다. 119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가 상태가 어땠는지 구급대원이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네 병원 기록이랑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봐야 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 와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3: 어우, 현장이 아주 엉망이구만.
4: 선배님 오셨어요? 빌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안에서 여성이 한 명 발견됐습니다.
3: 상태는?
4: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결국... 아, 그런데 이걸 단순 화재로 보기엔...
3: 응? 왜? 그 살인사건 같아? 유력한 용의자라도 있나?
4: 목 부위에 자상이 발견됐는데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직장 동료기도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1: 불이 난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보름여 만에 숨졌죠. 검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살인미수와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4: 검찰 측, 피고인이 범인이라 보는 핵심 근거가 뭡니까?
5: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 전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검찰은 이것이 강력한 범행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4: 재판장님, 하지만 그 금전 문제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고 갚을 방법이 없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걸 가져가라,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피고인 측 입장입니다.
5: 그런데 빚이 실제 있었는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차용증도 없고 통장거래 내역도 없고, 있는 거라곤 피고인의 진술뿐이지 않습니까?
1: 실제 재판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빚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죠.
5: 불 이야기도 그래요. 목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신호를 주문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4: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5: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피고가 피해자인 척 가장해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검찰의 의심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건 의심이 아니죠. 증거죠, 증거.
1: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린 이른바 룸메이트 살인 사건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건은 한때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1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A씨가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보름여 뒤에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A씨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B씨가 사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씨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화재를 일으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 미수와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A씨가 스스로 자해하고 불을 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른바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 검찰이 당시 룸메이트였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유는 뭡니까?
6: 검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사건 전날 두 사람이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점을 중요한 범행 동기로 봤습니다. 또 사건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검찰은 이건 역시 피고인 B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에 보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시너와 라이터 기름통을 피해자 명의로 주문을 했지만 실제 이를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 B씨였고 사건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증을 요구한 점도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눈이 풀리고 침을 흘리면서 숨을 쉬지 못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난 몰라 이불 속에서 잘 놀던데 라고만 답해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했던 사건 그리고 피고인이 건넨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신 뒤 피해자가 실신했던 일 등도 두 사람 사이 갈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함께 제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 하지만 피고인 측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이런 입장이었죠?
6: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B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 4,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흉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목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이 지혈까지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강도 사건처럼 꾸미자며 거부했고 자신이 집을 떠난 뒤에 피해자가 스스로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논리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 특이한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큰 빚이 있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보험금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의아한 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차용증이라든지 통장 내역이라든지 뭐 피해자가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일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6: 예, 맞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그 점이 검찰이 가장 강하게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11: 미술 문화재 톡톡 네,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빌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11: 너무 덥죠. 예.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12: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갤러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바디샵, 오리온 오토바디샵을 하니까
11: 오리온 오토바디샵
12: 예, 예.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네. 덥네요. 그쵸? 힘드네요.
11: 고생하셨어요.
12: 그래도 뭐 예. 손님 차 열심히 잘 고쳐야 되니까
11: 그렇죠. 진짜 그 바디샵에서 뭐 대표님 유명하더군요. 오리온
12: 저요?
11: 바디샵 예. 너무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진짜 그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뭔가 그 특성을 예, 예, 예. 살리셔서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 그러신
12: 아까도
11: 건지.
12: 손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주로 이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거 아니면 미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1: 네, 네.
12: 간간이 제가 거기에다가 차고 치는 모습들 이렇게 올려요.
11: 아 그러시군요.
12: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손님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네. 페이스북을 봤대.
11: 아.
12: 저그 친구인가요? 근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차고 치는 모습도 보이더래.
11: 네.
12: 그니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네. 차를 고친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많이 생기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네. 고맙죠.
11: 그렇죠.
12: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책임감 있게.
11: 네, 돈 버는 네. 잡은 오리온 바디샵이네요.
12: 아, 그거 쉽진 않아요. 열심히 하죠.
11: 예, 예. 예. 글쎄요,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 그 색감이라던가 이런 거 컬러 조합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12: 컬러는 저도 몰랐는데 예. 우리 일하는 페인터가 네. 그 친구도 이제 컬러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컬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컬러 매치할 때 보니까 네. 정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페인터 하는 친구도 데이빗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너 여기에 컬러가 약간 옐로가 들어간다던가 네. 이 컬러가 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그린 컬러를 죽여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컬러를 원 드랍, 투 드랍을 떨어뜨려라.
11: 네.
12: 그러니까 미치겠나 봐.
11: 아니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2: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예, 컬러에 대해서는.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림 볼 때도 아마 네. 컬러나 이 구성에 대한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취미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지만 사진 찍을 때 아마 구성 같은 거 구도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11: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12: 예 그렇죠. 네. 그림의 구도가 중요하듯이 사진 찍을 때도 구도가 엄청 중요하니까.
11: 구도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예,
12: 그래서
11: 컬러도 중요하고.
12: 도움이 많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그림도 하지만 네네네.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야외 나가서 이제 사진 찍을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약간의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네네. 좋아요. 구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네. 없어요.
11: 자, 미술 문화재 톡톡 꽤 이제 지금 꽤 됐죠? 많이 하셨죠? 예, 예. 10회인가요? 9회인가요? 그래요? 그 정도 하셨는데 예. 반응이 어때요? 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2: 가끔씩 오세요. 예. 오셔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림을 한 열 몇 점 갖고 오셨는데 그 두 점이 좋은 작품이라서 소개 그 제가 알려드렸고
11: 그림을 갖고 오셨죠. 가져오셨어요?
12: 그렇죠.
11: 어머나.
12: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안중식 작품이라고 예. 두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다른 분은 도자기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재 가치 있는 거니까 잘 킵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잘 모르니까 이게 그쵸. 정말 조선시대 때 백자인지 네. 모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백자는 맞습니다. 잘 어머님이 그거 잘 구입하셨네요 예전에.
11: 네.
12: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걸 물려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킵해라. 그래서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밖으로
11: 네.
12: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 문화재가 생각 밖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11: 아 그렇습니까?
12: 예, 그래서 네. 일본에는 워낙에 많지만 이 미국에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공식적으로 5만 점이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한 두 배 정도 한 10만 점은 있지 않을까. 저도 한 몇십 점을 갖고 있는데
11: 네네네.
12: 저도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이 소장한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시는 분들 고미술이나 도자기나 이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공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 네네네네.
12: 요즘 이제 이 시기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소장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꽤 되셔가지고
11: 네.
12: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 네.
12: 그러면은 여기서 자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11: 그렇죠.
12: 잘못하면은 그게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1: 네네네.
12: 저는 우리 문화재 환수하는 거나 가치 알아주는 건 저는 완전히 무보수예요. 저는 보수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11: 그쵸.
12: 만약에 그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원하시는 대로 중앙박물관이든 뭐 문화재청이든 어디 연결해달라면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11: 아하.
12: 서울옵션이나 K옵션이나 네. 뭐 이런 데다 마이 아트 옥션 같은 마이 아트 옥션은 이제 고미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11: 네.
12: 어 거기 경매사한테 제가 김정민 경매사한테 저 부탁해도 되고 오, 친하니까
11: 연결을 다 해주신다.
12: 연결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11: 그것도 뭐 이렇게 무보수로 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왜냐하면, 안 가요.
12: 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그 문화유산을 예. 어, 지키는 건데
11: 아.
12: 거기에 제 개인적인 영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분의 대표적인 분들이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수정 일제시대 때 그런 그 문화유산을 수집을 하면서 한 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11: 어, 그렇군요.
12: 그렇죠.
11: 네.
12: 그 간성 전영필은 본인이 모았던 걸 전부 다 그 박물관을 만드셔서 지금의 관성 보화각을 1938년에 보화각을 만들어서 네. 지금의 관성 미술관을 만들었고 박병래 선생은 그분은 저 초대 어, 성모병원 원장이셨어요.
11: 네.
12: 근데 그분이 그분은 이제 그 기업가가 아니라 의사였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니까 주로 연적이나 조그만 그 백자 같은 작품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분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작품들 300여 점을 돌아가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에다 기증을 하셨죠.
11: 아, 참 훌륭한 분들.
12: 훌륭하신 분이죠.
11: 많으세요.
12: 뭐
11: 네.
12: 박영철 같은 분들은 일제 시대 때 완전한 친일파였죠. 일본 육사를 나왔고 뭐 엄청난 네. 친일파였고 네. 내선 일체를 주창하고
11: 네.
12: 뭐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열하일기를 다 찾으신 분이고 네. 박지원의 열하일기 찾기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미술과 문화재를 경성제국대학교에 다 기증을 하신 분이에요. 또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11: 네.
12: 그분이 어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친일파인데 어떻게 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문화유산 이런 걸 팔지 않고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학교에다 고스란히 기증을 했는가. 그래서 아 친일파였지만
11: 그래도
12: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11: 어.
12: 우리 문화재를 결국 그분은 지킨 분이거든요.
11: 그러네요.
12: 그렇죠. 그분도 네. 판매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뭐 함석태 같은 뭐 치과 의사 이 사람은 모든 걸 모아서
11: 네.
12: 팔고 어디서 잠적해서 이제 유의 어, 귀향을 해서 즐기신 네. 분도 있고
11: 그렇군요.
12: 뭐 많죠. 근데 아하. 이 간성 전형편은 왜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인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어, 일제 시대 때 정말 좋은 작품들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와집이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11: 예.
12: 기와집 열채를 살 만한 돈으로
11: 우리 문화
12: 살 만한 분 기업인들이 예. 별로 없죠.
11: 어, 그렇죠. 그렇죠.
12: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은 어, 비근한 예로 22살에 22살 때 어, 조선 시대 때 30대 거부 중에 한 분이 되세요.
11: 네.
12: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죠. 22살에 모든 거 한 분 어머니 빼시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11: 그 엄청난
12: 아버지, 큰아버지 어. 다 돌아가셔가지고
11: 네네네.
12: 그 많은 돈을 유산을 30대 거부로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가 22살 때예요.
11: 어, 굉장히 젊었네요.
12: 김은 생각해보세요. 김은
11: 예.
12: 그분이 1년에 버는 돈이 그때 돈으로 15만 원이었대요.
11: 15만 원이면은
12: 15만 원이면 천 원이 기와집 한 채였잖아요.
11: 한 채였으니까.
12: 그게 150채예요. 그죠?
11: 어마어마하네요.
12: 지금의 그 아파트가 한 채 얼마일까요? 한 3억 4억 칠까요? 싸게?
11: 어, 싸게 친다 그렇다고 이렇게 치면
12: 3억 친다 해도 네. 450억이에요. 1년에 450억을 그냥 버시는 분이에요. 22살에.
11: 22살에. 그 젊은 나이.
12: 22살에 네. 450억을 그냥 버는데 그 돈을
11: 네.
12: 일반인 22살 청년이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11: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 나이에 뭘 알까요?
12: 그렇죠.
11: 근데 그 나이에 그 막대한 재산을 본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12: 우리 민족 우리 유산을 위해서
11: 유산을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12: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런 관점에서 관성 전형편은 네. 대단하신
11: 대단한
12: 분이라는
11: 분이시네요,
12: 거죠.
11: 진짜.
12: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예. 우리 정말 커다란 애국자고 독립투사 못지않은 분이죠.
11: 독립투사죠.
12: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러한 그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세 분이 계세요. 뒤에서 세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의식을 갖게 됐는데.
11: 네.
12: 이분이 그 휘문고보 다닐 때 그 충고 고이동한테 그 사살을 받게 돼요.
11: 네.
12: 근데 충고 고이동이 누굴 소개해 주냐면 위창 오세창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월탄 박종화는 저 역사적인 그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11: 네네네.
12: 그래서 월탄 박종화에 의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깨우치게 되죠.
11: 그렇군요.
12: 그러면서 제일 큰 거는 위창 오세창을 만나면서 위창 오세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분명히 또 그 조선상고사를 쓴 분의 어떤 뭐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분은 문화가 앞선 민족이 나라가 네. 문화가 덜 돼 있는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문화가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을 모든 것 수탈을 하려고 할 것이다.
11: 네.
12: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도 말살시키려고 그랬고.
11: 아하.
12: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 의식을 아하. 배우게 되죠.
11: 네.
12: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은 그 문화재를 잘 모르지만 그 위창 오세창의 도움으로 고미술, 그림에 대한 공부를 많이 받게 돼요.
11: 아, 그 영향이 컸겠습니다.
12: 엄청 컸죠.
11: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찾고자 정열을 쏟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 그렇죠.
11: 간송 전형필 선생.
12: 그렇죠.
11: 아하.
12: 이분은 뭐
11: 일제강점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12: 강점기 시대죠. 이분이 1906년생이세요.
11: 네. 오, 1906년이요? 네.
12: 그렇죠. 그때 출생을 하셨고
11: 예.
12: 뭐 1928년도에 22살 때 전형필이 오세창을 만나요.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 고소화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11: 네, 네.
12: 그래서 근역서 화징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신 분인데 근역서 화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때 무슨 신라의 솔고나 이런 우리는 말로만 솔고라는 화가를 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11: 그렇죠. 모르죠.
12: 그 근역서 화징에 그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화가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수록한 책이에요.
11: 네.
12: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영감을 받냐면 위창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11: 네.
12: 겸재정선이 유일하게 시작을 한 게 영종조 시대 때 진경산수를 했거든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진경산수를 우리의 산수를 그린 거예요.
11: 어허.
12: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11: 그럼요.
12: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느냐.
11: 그렇죠. 그렇죠.
12: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종화니 남종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풍경화를 그릴 때에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실경을 그리면서 그 대생한 다음에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11: 네.
12: 그냥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풍경화들이 많았던 거예요.
11: 그러니까
12: 당연히 북종화 영향을 받아서 중국풍의 그 풍경이죠. 그림들이죠. 산수죠. 근데 그 겸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11: 우리나라의
12: 네. 산수를 직접 그리면서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냐 하면서 진경산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11: 네.
12: 그래서 그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글에 써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전영필도 그 글귀의 감명을 받아서 처음 그 전영필 씨가 그 그림을 모은 게
11: 네.
12: 겸재정선의 작품이었어요. 인곡 유거라고 인왕산 계곡을 그린 그림인데 아하.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수집을 하게 됐죠.
11: 아, 참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그것도 이제 애국심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애국심. 문화를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
12: 근데 이 사람이 그 예. 계기가 또 그 일본 와세다에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11: 예.
12: 거기서 일본인한테 많은 치욕적인 그 일을 많이 당했나.
11: 오세창 선생이요?
12: 그렇죠.
11: 아.
12: 그래서 급거 와서 그때 오세창 선생을 만나면서
11: 네.
12: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 라이프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아, 바뀌게 되는 거죠.
11: 그렇군요.
12: 그래서 그 뭐 간송 전영필은
11: 네.
12: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서 겸재의 해학 전신첩이라는 책이 있는 그 화집이 있는데 네. 이거는 겸재가 72살 72세인가 말년에 금강산을 그린 그 화첩이에요.
11: 네.
12: 근데 이 화첩이 친일파인 그 송병준의 그 손자가 살고 네. 있는 그 용인의 집에 어떤 그 중개인이 갔다가
11: 본 거예요?
12: 본 거예요. 근데 이 그 거기는 그 거기 있는 노비가 그걸 모르고 아궁이
11: 어머나.
12: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거를 그 초보 중개인이 그걸 보고
11: 아,
12: 깜짝 놀란 거죠.
11: 아하.
12: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산 네. 다음에 이거를 겸재정선한테 네.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원에 샀으니까 이거를 한 2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그 전영필한테는 위창 오세창도 있지만
11: 네.
12: 그 이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순왕이라는 분도 그때 고미술에 아주 대단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1: 네,
12: 일종의
11: 네, 네, 네.
12: 그 전영필 선생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11: 아하.
12: 그래서 그분이 이건 꼭 사십시오.
11: 아, 그래서 산 거예요.
12: 그래서 이제 그 전영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초보 중개인이 200원, 20원에 샀지만 2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영필은 이거는 가치가 그런 가치가 아니다.
11: 오.
12: 이건 대단한 가치다 해서 1,500원을 줘요.
11: 아니, 2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500원을 예. 주고
12: 그래서 저도 그분에
11: 샀다고요?
12: 대한 그 일대기를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11: 멋있는 사람이네요.
12: 저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굳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이나 도자기를 구입을 하지만
11: 네.
12: 제가 했을 때 결코 싸게 구입하지는 않아요.
11: 그러시군요.
12: 정말 이렇게 가격이 정말 로우하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 형편에 맞게끔 제가 돈을 더 드려요.
11: 아, 그러시군요.
12: 더 드려서 저기서 제가 뭐 네. 저 갤러리에 있는 거 작품들 보면 뭐 십장생도 같은 것도 그분이 원했던 것보다 제가 한 만불 더 드렸고.
11: 네. 그러니까 리수 갤러리에 가면은 그런 고미술이 곳곳에
12: 있죠.
11: 다 걸려 있죠. 있습니다.
12: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들 예. 할 때도 저는 남들이 보면 야 미친 짓 아니냐 싸게 준다는데
11: 그렇죠.
12: 그분이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11: 네.
12: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1: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제 작품의 가치를 따지니까
12: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11: 그렇죠.
12: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문화재를 제가 문화유산을 제가 가졌다는 그게 너무
11: 네.
12: 깊었기 때문에
11: 그렇군요.
12: 제가 그런 돈을 주고 제가 하기를 했는데
11: 네.
12: 이게 전영필 선생은 뭐 이순왕 씨를 만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일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죠.
11: 네.
12: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림서림이라는 것을 1930 인사동의 한림서림을
11: 인사동의
12: 한림서림을 이제 매입을 해서
11: 네.
12: 거기서 고미술 전문적으로 근데 이순왕 씨가 이제 대리인으로 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11: 뭐가 나왔어?
12: 훈민정음 헤레본이 나오죠.
11: 아, 훈민정음 헤레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2: 그렇죠.
11: 아, 그렇군요.
12: 그 안동에서 아. 나왔는데 네. 이분이 이분도 천 원을 원하셨는데
11: 예. 훈민정음 헤레본
12: 만 원을 주셨죠.
11: 아.
12: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 아니다.
11: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죠.
12: 네. 아. 그러니까 그분은 네. 절대로 자기가 구입했던 문화유산들을 네. 되판 적이 없으세요.
11: 아.
12: 그리고 고스란히 모아놓고 네. 그 모아놓은 작품들을 1938년인가 성북동에 이거 보화각을 만들고 거기서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뭐 박물관이죠. 그렇죠. 네.
11: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물관.
12: 박물관이죠. 아. 해서 그분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11: 전시해놨군요. 예.
12: 저는 이분을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일제 시대 때 3대 그 소장가가 있어요.
11: 네.
1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족 유산을 지킨다는 자세로 그 우리 문화재 수집을 한 사람으로서는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그 수정 박병래 선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11: 그렇군요.
12: 아까 저기 했듯이 뭐 박영철이나 함석태 같은 이런 사람들은
11: 네.
12: 그냥 뭐 사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죠.
11: 네.
12: 뭐 한상옥이나 장택상 같은 분, 장택상은 정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모았던 모든 문화유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하고 뭐
11: 가지,
12: 이병직도 그렇고.
11: 아, 한 가지 질문이요. 네. 그러면 그 간송 전영필 이런 일대기 이런 네. 스토리가 지금 현재 문헌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12: 나와
11: 거예요?
12: 있죠.
11: 아, 그때부터의 역사가 다 남아 있어요?
12: 그렇죠. 그 간송 전영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네. 게 뭐냐면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면 이제 강제 병합을 하면서 1910년에 네.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려 청자는 엄청 도굴을 하죠. 개성에 가서 개성에 있는 네. 그
11: 많이
12: 뭐
11: 무덤에 도둑질을 해갔죠.
12: 도둑질을 엄청 많이
11: 그럼요.
12: 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려 청자나 조선 백제가 좋은 거를 아는 일본인들이
11: 네.
12: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 경성구락부라는 옥션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합병이 됐으니까
11: 네.
12: 강제로 합병이 됐으니까 조선에서 산 걸 일본 사람들이 사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11: 네.
12: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은 뭐 고려 청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 청자가 뭐냐 그러면 고려 청자 그 상강 운항 문매병이라는 게 있거든 국보인데
11: 네. 그걸 가져갔어요?
12: 그거는 이분이 어떻게 구입을 하셨냐면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 유효되면 개성에 있는 최후
11: 네.
12: 무신이죠 무신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11: 아하.
12: 근데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마에다는 사람이 그 이 청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11: 네.
12: 이 사람이 판다는 소문을 듣고 전영필이가 스물 몇 세에 전영필이 간 거예요.
11: 아하.
12: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2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 20채 기와집 20 지금의
11: 와.
12: 아파트 20개 가격을
11: 그
12: 달라고 그런 거인데
11: 네.
12: 전영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2만 불을 딱 줘요. 2만 원을 딱 줘요.
11: 야.
12: 그 작품을 고려 청자를 갖고 오니까 마에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11: 네.
12: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되팔아라. 근데 전영필은 노.
11: 이거 우리 건데.
12: 나는 네. 절대로 남한테 팔 수가 없다.
11: 아하. 그럼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2: 그
11: 어디에
12: 간송
11: 보가...
12: 그 전영필
11: 아~
12: 그 간송 미술관 가면 볼 수가 있죠. 또
11: 그
12: 이게
11: 보화각?
12: 또 하나가 뭐가
11: 미술관.
12: 있냐면
11: 네.
12: 그 경성구락부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자기가 뭐냐면 이게 길어요. 제목이 무작위인데 청하백자, 철제, 동체, 초청문병. 백자인데
11: 네.
12: 청색도 들어가고 문양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난초도 나오고.
11: 백자인데.
12: 그렇죠. 근데 아. 백자의 모든 기교가 다 들어간 작품이에요. 색도 다 들어가고
11: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12: 진사도 들어가고 네. 뭐 엄청난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일본의 그 야마나카상에 있는 그 주인이 네. 이걸 살려고 붙죠. 결국은 이게 14,000 얼마에 팔렸어요. 거래가 돼서 아. 결국은 간성 전형 비리고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를 막게 하는 네. 커다란 일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37년에 영국에 존 게스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1: 존 게스비요?
12: 존 게스비는 그 일본에서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고려 청자나 이 백제에 대해서 안목이 대단해서 많은 것을 수집을 했어요.
11: 네.
12: 거기서 국보가 뭐 세점 보물이 뭐 국보 보물이 한 10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 작품이 이제 일본이 패망한다고 그러니까 존 게스비가 이거를 영국에다 팔려다 영국은 조선을 잘 모르잖아요.
11: 네네.
12: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 애들한테 팔려는 거를 전형 비리가 이제 그 사람 이분이 이제
11: 정보를
12: 알고 찾아가죠.
11: 예.
12: 얼마에 사셨냐면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40만 원에 사게 돼요.
11: 아~
12: 기와집 아파트 400동.
11: 야.
12: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네.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8분의 1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11: 그래도 8분의 1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12: 근데 이분은 자기 온 재산을 다 올인을 아, 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진짜. 보면.
11: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12: 그때 그 어머님이 예. 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도 괜찮겠니? 예. 근데 간성 전형비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다.
11: 우리나라를
12: 그렇죠.
11: 지키는 거다.
12: 어느 누가
11: 야,
12: 지금 시대에 어느 누가 자기 돈을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우리 문화재를 네. 구입을 그리고 또 우리는 그때는 우리나라를 뺏긴 상태 아니에요.
11: 그렇죠. 그렇죠.
12: 자기 안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11: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12: 그렇죠.
11: 있었던 거죠.
12: 저는 예. 간성 전환필 같은 분을 정말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돈 모아서 저도 이제 그 문화재 이런 거를 사지만
11: 네.
12: 간성 전용필 선생은 저한테 항상 모티베이션을 주셨던 분이고
11: 네.
12: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크리스트 옥션이나 버넨스 옥션에 우리 문화재들이 나오거든요.
11: 어허.
12: 그 크리스 옥션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문화재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좋은 작품들이 크리스는 뉴욕으로 와요.
11: 네.
12: 좋은 작품 많으니까 여기서 정말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11: 네.
12: 동참을 하신다 그러면
11: 동참하면 너무 좋죠.
12: 저는 무보수로.
11: 무보수로.
12: 저는 기꺼이 왜?
11: 예, 연결을 해주시고.
12: 왜? 우리 문화재를 한국인이 소장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래요.
11: 맞습니다. 자, 예. 혹시라도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네. 미국에도 이런 우리 고미술이
12: 예, 예.
11: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집에 이런 오래된 도자기라던가 뭐 작품들
12: 저는 오늘
11: 이런 거 있으면
12: 두 개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거는 예. 문화재 이런 거
11: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 이거는 1749년도에 네. 프랑스 사람이 쓴 그 아시아 견문록이에요. 아시아 견문록인데 불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여기
11: 네.
12: 보면은
11: 카메라가 그쪽에
12: 카메라 있고,
11: 위에 있거든요. 자 들어주세요.
12: 머드 꼬레라고 써져 있죠.
11: 아 밑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나요?
12: 그렇죠.
11: 아.
12: 이게 요
11: 프랑스
12: 요 페이지를 보면은.
11: 예.
12: 앞뒤로 보면은 아마 우리 그 당시에 1749년도에
11: 네.
12: 조선의 그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11: 네.
12: 1749년도. 근데 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개화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개화된 게 인상파 제가 얘기할 때 1850년도에 그 파리 박물망
11: 네,
12: 파리
11: 네, 네.
12: 박람회를 할 때 일본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800.
11: 네, 네, 네.
12: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일본은 유럽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에 나오는 것들이 시어브 재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11: 네.
12: 거의 다가 지도에 나오면 다 시어브 코리아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 1800년 중반 때에 우리는 쇄국 정책을 했고 일본은 네.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문화를 얻게 되고
11: 네.
12: 전 세계에 많이 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어브 코레가 아니라 시어브 재팬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하. 그게 너무 아쉽고
11: 네네네.
12: 오늘은 또 제가
11: 뭔가 사진첩을 가져오셨는데요.
12: 이거 사진첩은
11: 흑백입니다.
12: 좀, 이거는
11: 보여주세요.
12: 어떤 네. 거냐면요. 이 앞에 페이지를 보면요.
11: 어머나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12: 제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
11: 어디서 구입하셨을까요?
12: 일본인한테 수집가한테 제가 구입했는데 이게 이게 뭐냐면요.
11: 네네네.
12: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이 원본 사진이에요.
11: 아니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당시에 참상이 담긴 그런 시기 예. 사진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 예, 사진첩이에요. 이거 원본 사진첩이에요.
11: 아우, 세상에,
12: 이거 보면
11: 끔찍해라.
12: 나가사키 공원에서 조선인 학살 당한 거. 근데 이거를 일본 제가 항상 다니면서 그 제 명함을 주거든요.
11: 네.
12: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갖고 싶었던 게 이거하고
11: 네.
12: 관동 대지진에 대한 그 사진하고 또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워온 그 그런 사진들
11: 네, 네.
12: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는 게 저는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11: 그러시군요.
12: 한 20년을 제가 그 앤티크스와밋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11: 네. 네.
12: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이거를 딱 만난 거예요.
11: 아이고야.
12: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 원본 사진이에요.
11: 네, 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2: 원본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인데
11: 원본인 것 같아요.
12: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야 네. 이거 내가 가질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 헤리티지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오클라마 주립대학교에서 이거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11: 우리 건데
12: 이거 나한테 줄 수 없겠니?
11: 네,
12: 그러니까.
11: 네.
12: 구두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 사인한 건 없지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에 그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지 뭐 내가 두 배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난 이거를 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네. 그건 내가 개런티 한 마개고 이거는 내가 개인을 팔지는 않는다. 이건 내가 분명히 한국의 어떤 기관에 아니면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박물관에 기증을 네. 하던가 난 기증을 할 거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11: 그렇죠, 그렇죠.
12: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 두 달을 쫓아다니면서 그쪽하고 그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그 주립대학교 네네네. 관계를 디스커넥 시켜놓고 제가 돈을 흔들었죠. 눈에 딱 보이는데 야 내가 돈 줄게 하고
11: 야 진짜 어렵게 구하.
12: 그래서 이걸 바로 구했고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있다 이 친구가 다시 전화 왔었어요.
11: 네네네네.
12: 다시 팔라고 no. 이거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11: 네.
12: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우리 근대 현대 사회의 그 역사적인 자료도가 우리가 네. 필요하거든요.
11: 예. 그렇군요. 야 오늘 데이빌리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가슴이
12: 좋죠.
11: 뭉클하네요.
12: 네,
11: 정말.
12: 왜냐하면 예. 슬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우리의 역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1: 네네네네.
12: 미국에 분명히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 집에도 네.
12: 집에도 제 갤러리에도 또 이것 말고 또 있죠.
11: 자 이번에 이렇게 관장님께서 지금 그 관동 대지진
12: 예.
11: 예, 요 역사가 담긴 사진첩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사진첩을 구하셔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할
12: 그렇죠.
11: 그런 역사다.
12: 개인적으로는
11: 사진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 대학교에다 네. 기증할까?
11: 네.
12: 여기 사진 중에서 딱 한 점만 오픈돼 있고
11: 네.
12: 나머지 다섯 사진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들이죠. 비공개된
11: 네.
12: 것들이죠.
11: 리수 갤러리에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12: 예,
11: 분들은 좀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 좋죠.
11: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12: 제 핸드폰 넘버를 드릴게요.
11: 네.
12: 323-228-2724입니다.
11: 네.
12: 혹시라도
11: 네.
12: 집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핸드폰에다가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11: 네.
12: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 아유, 오늘 예.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 감사합니다.
11: 안녕히 가세요.
13: 미술문화재 톡톡 지금까지 리수 갤러리 관장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그땐 그랬지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라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아리따운 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더웠어요.
0: 덥고.
1: 진짜 너무 덥고. 네. 제가 지난주에 주책 맞게 진짜 그냥 덥겠다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쯤 네. 제가 이제 벨리를 갔어요.
0: 따끈따끈한 데 갔네.
1: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탈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탱탑을 입고 갔어요. 그냥 오케이. 팔 다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1도 화상 입었잖아요.
0: 그 정도로 쎘구나.
1: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선블락도 뿌리고 바르고 뭐 얼굴 다 가리고 네, 갔는데 여기가 빨갛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진짜 화상처럼.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저? 그래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막 담에 막 따갑고 알로에 바르고 지금 겨우 진정시켜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앉아갖고 저기 뉴스 채널 나오는 거 보니까 금요일은 Dangerous Heat이네요 완전.
0: 그러니까.
1: 네, 진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우리 라니호우님이 앗 위켄스다 라미님 반갑다고.
1: 네, 접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 아이고.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가서 모니터 하는데 얼굴이 완전 큰발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고개는 쳐들고 방송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고개를 숙일까 봐요.
0: 아니요. 네. 우리 비비아님도 라빈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라고
1: 네.
0: 주셨네.
1: 진짜 너무 더워서.
0: 그러니까.
1: 이렇게 더우니까 진짜 시원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0: 그러니까,
1: 미숫가루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0: 그치, 그치.
1: 그게 아마 어려서부터 더우면 엄마가 이렇게 막 얼음 동동 끼워가지고 해줘서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추억 과 그 기억들이
0: 그럼.
1: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이 그땐 그랬지가 물론 TV에서도 그땐 그랬지라는 프로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옛날 뭐 CF서부터 드라마서부터 많은데 사실 이곳 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가슴 속에 그땐 그랬지의 과거를 묻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 정도로.
1: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 덥고 지칠 때.
0: 하루하루가 지치잖아요.
1: 네.
0: 사실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뭐 잘 나가거나 잘 되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 나왔더니 가게 뭐가 망가져 있고 앉아 있고 풀리진 않고 손님은 안 오지 더워 죽겠지 집에서 뭐 투정부리지
1: 뭐 새지
0: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1: 고장나지.
0: 거예요 막 사람이
1: 이게 또 그런 게 한 번에 또 다 닥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뭐 고장났어 또 저희 집에 갑자기 뭐 파이어 알람 막 갑자기 울리고 뭐 고지서 날라왔는데 평생 안 나오던 것도 갑자기 오고 그러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짜증낸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0: 안 돼요.
1: 근데도 벌써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게 그 폭탄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야. 때로는 뭐 온 손님한테도 가고.
1: 그리고 결국 또 본인한테도 가지 않아요?
0: 그럼요.
1: 어떻게 막 할 대상은 없으니까 이거는 폭파는 해야 되겠고 본인한테 막 건강에 나쁩니다.
0: 그래서 말씀하세요.
1: 어쩌겠어요. 더운데 추워도 이상한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남아 뭐 일주일에 한 번 코너지만 우리와 함께 아마 단어 하나만 내도 그때 추억들이 아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세인트님,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서울에는 비 오고 그렇게 덥대요.
1: 장마.
0: 숨을 못 쉰대요.
1: 거기도 습기도 있고.
0: 그런 것 같아요.
1: 서울에 계신 분도 힘내십시오.
0: 자, 오늘은 어떤
1: 그래서 오늘 그땐 그랬지는 우리 여름.
0: 여름.
1: 추억의 여름.
0: 그렇지.
1: 그 이제 방학 때문에 지금 여름 방학이니까 그렇죠. 뭐 수영장도 갔고 수영장 가도 수영할 수도 없잖아요.
0: 우리 라빈 씨 어렸을 때는 어느 수영장을 갔습니까?
1: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무슨 장충 체육관 그런 그 거기는 수영장은 없나요?
0: 모르겠어요. 어쨌든.
1: 하여튼 그 수영장도 갔고 이제 아빠가 이제 휴가시니까 뭐 이제 해운대도 가고 그럼 이제
0: 그렇지.
1: 물도 뜨겁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이거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수영 모자가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꽃무늬 네, 있는 네, 거 뭔지 아세요?
0: 그렇죠. 네. 꽃무늬 달린 거. 네.
1: 꽃무늬 달린 거. 그래서 네, 이렇게 뉴스나 이런데 뭐 해변가에 오늘 뭐 인원이 얼마가 있고 뭐 수영하지도 못하고 그럼요. 다들 예, 서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쫙 비치면 수영 모자 다 똑같아요.
0: 네. 다 똑같아요.
1: 다 똑같고 애들은 다 여기 튜브 끼고
0: 주로
1: 있고.
0: 분홍색에 노란 꽃이 달려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꽃무늬 달린 수영모 있고 여기 이제 튜브 끼고.

0: 있는데 그렇지. 그 냄새가 갑자기 약간 탁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1: 남자인
0: 같아요.
1: 남자인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등목이라고 그러죠.
0: 네, 그러니까 엎드려서.
1: 위에를 벗고 엎드려 네, 있으면 네. 바가지로 그 찬물 시원한 거. 아유, 무지하게 시원하죠.
0: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1: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네. 타워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0: 네.
1: 거기 수영장이 아주 그,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0: 타워
1: 데라서
0: 수영장.
1: 수영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폼 잡으러 가는 거야, 거기는. 그 당시에 그 미끄럼틀이 하이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
0: 그게 부의 상징인가요? 거기 가면.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네. 다 그게 한 번씩 네. 그게 유행이었었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주기로는 사직동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고
0: 네.
1: 유명한 데가.
0: 네.
1: 그리고 그 스카이웨이라고 북악산 그 거기에 북악 스카이웨이 또 네. 수영장이 있었고
0: 네.
1: 뭐 그랬던 저의 그 시절에는 그런
0: 저는
1: 추억들이
0: 그냥 뭐
1: 있는 것 같아요.
0: 엄마랑 우리 사촌들이랑 이제 네, 날 잡아서 네. 이제 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북옥 하와이.
1: 아, 온천.
0: 근데 거기 이제 수영장 있어가지고
1: 수영장 있죠.
0: 거기서
1: 예,
0: 이제
1: 예.
0: 물 미끄럼틀 타고 막 너무 그렇게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1: 그런가 하면 네. 북옥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온양온천을 가면
0: 맞아요. 예.
1: 이제 수영장이 있었고
0: 네네. 그러니까 북옥 하와이 가서 수영장에서는 우리가 놀고
1: 그렇지.
0: 뭐 온천이나 이제 이런 데 넘어가면은 이제 엄마나 저희 할머니 아빠 휴가철을 되면 온 가족이 다 출동하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할머니도 예, 예. 같이 살았거든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0: 할머니까지 다 같이 가서 실컷 놀고 오고 막 갔다 와서 살 다 벗겨지고 까지고
1: 그럼요.
0: 막 그런 게 있었죠.
1: 맞아요. 비비안님 맞아요. 북옥 온천. 여름에 이제 피서를
0: 네.
1: 가면
0: 네.
1: 아까 그 우리 라빈 씨가 벨리에 가서 타고 왔다시피
0: 네.
1: 나름대로 이 오일을 바른데도
0: 네.
1: 너무 태워가지고 밤에는 익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고 나면 뭐 며칠 지나면 다 껍데기 벗겨지고
0: 막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면서
1: 뒤죠.
0: 진짜 네. 너무 더웠는데 네. 또 더운 만큼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1: 그러니까요.
0: 계곡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1: 계곡.
0: 네.
1: 아, 그럼요. 네. 시원하니까.
0: 그리고 계곡에서 찍은 사진 보면, 못난이, 그런 못난이가 없어요. 근데도 좋다고. 뭐, 젖어가지고, 머리 쭉 달라붙어 있는데, 어쨌든 신나게 놀고, 거기 이제, 계곡물에 이제 막 과일 담가 놓잖아요.
1: 네네.
0: 뭐, 이제 그런 것도 먹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 그, 저녁만 되면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 엄마가 불 다 끄라고 그래요 집에. 아, 불 하나면 더 덥다고. 이제 불 다 끄고 앉아가지고 남양 특집 이런 거 보잖아요.
1: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0: 그리고 막 얘기 우리 할머니 막 옛날 얘기 듣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옥수수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오시고
1: 그렇죠.
0: 그렇게 안. 분명히 앉아서 TV 봤는데 어느새 다 식구들 다 누워 있고 그쵸 마루 바닥에 다
1: 그렇죠.
0: 같이 누워 있고 그러다가 자고 한쪽에 모기향 에프킬라 그죠?
1: 꼭 기본적으로 모기향이 있어요.
0: 네,
1: 향 냄새 나는 거.
0: 그 모기향이 다 좋은 냄새가 좋더라고요.
1: 아, 구수하죠.
0: 그래서 우리 네.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너 회충이 써서 그렇다고 회충약 먹으라고 그 초록색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되는 거 타면서 이렇게 밑으로 똑똑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1: 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나 동네 그 가면 그 무서운 얘기 중에
0: 네.
1: 가장 기억나는 거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옛날에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0: 네.
1: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었어요.
0: 네.
1: 수세식이 아니라서.
0: 수세식. 네.
1: 그래서 밑에서 네. 빨간 손이 올라오고 파란 손이 올라온다.
0: 네.
1: 그리고 뭐 가면 그 이 무덤에서 나와서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따라온다.
0: 그게
1: 그러고
0: 전설의 고향이었잖아요.
1: 그런 얘기가 우리는 아주 무서운
0: 전설의 고향 그거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죠. 네. 구미호보다 더 무서웠잖아요. 파격적으로
1: 그렇죠.
0: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뭐 그러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거는 불을 끄고 보아야
1: 그럼.
0: 또 재밌고 그렇게 간식 먹다가 또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름에 그런 여름은 또 여름 나름대로 그런 추억과 낭만이 또 있어요.
1: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주 좋습니다.
1: 저는 그 그러니까 우리 저희 외가 쪽이지.
0: 네.
1: 외가 쪽이 이북 평양에서 이제 6.25 때 내려와서 자리 잡은 데가 강원도 화천이란 데예요.
0: 네.
1: 그래서 제 사촌인 그 노사연 씨는 화천에서 자랐어요.
0: 아, 네.
1: 그러다가 춘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0: 네.
1: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0: 네.
1: 그게 화천이 고향이라서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화천으로
0: 가는
1: 피서를
0: 거예요.
1: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뭐 댐도 있고 강줄기가 있어서
0: 네. 거긴 별로 안 더울 것 같아요.
1: 그래도 더워요. 네. 그래도 강물이 시원하니까. 그쵸. 그럼 이제 할머니네 집 가서

0: 한 일주일 여름에 맞아요. 피서 갔다 오면 네. 아까 라빈 네. 씨 얘기한 대로 네. 무서운 얘기 해줘서
1: 맞아요. 그도 시골에 화장실 바깥에 있잖아요.
0: 똥이 매러운데 똥 싸러 못 가는
1: 다
0: 거야.
1: 다 깨우는 거지 옆에.
0: 참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니면 네. 누구 보고 같이 가서.
1: 아니 요강을 주시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아, 그때 그 이렇게 또 여름은 또 네. 그런 시골의 추억도 있기도 있어요. 아, 저는 네. 시골이 아니어서 저희 친구 외갓집에 이제 쫓아갔는데 그 시골 냄새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그
0: 아, 그럼
1: 아주
0: 있죠.
1: 좋은 냄새. 네. 그 뭐 또 석양지고 막 이제 이러고.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참 좋은데 네. 화장실 한번 이제 다 같이 우르르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절대 뭐 수박 같은 거 안 먹고 네. 그리고 아, 정 안 되겠으면 진짜 막 깨우고 같이 그리고 문 밖에서 노래 부르라 그러잖아요.
0: 아, 그럼. 야, 있지? 어디 안 갔지? 그러면, 아, 걱정 마. 그러면 소리 안 나면, 네. 아이, 시사하게 기다리래.
1: 빨리 노래 부르라고.
0: 그럼, 그러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고.
1: 네.
0: 자,
1: 아, 재밌네요.
0: 우리 비비안 님이 모기장 안에서 전설의 고향 튀기 무서웠죠. 밤 오, 12시에 맞아요. 나온다고.
1: 맞아요. 왜 꼭 12시에 나온다고 그러죠?
0: 모르죠.
1: 1시에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1: 좀 11시 좀 일찍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SK 사장님,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미였었고.
1: 네.
0: 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우리 비비안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1: 네.
0: 다 그런 추억이 없이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시골 촌 아 그러니까 서울 촌놈이에요.
1: 네, 네, 네.
0: 서울 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간 데가 강원도 화천이라서
1: 네.
0: 할머님 집에 간 건데
1: 얼마나 다행이에요.
0: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1: 네.
0: 중에서 이 지방 쪽이 고향이셨던 분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추억거리가 많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더 얘기거리도 많고.
0: 여름이 되면 이제 평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1: 맞아요.
0: 이렇게 마루같이 이렇게 네. 해놓고 거기 네.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1: 모여가지고.
0: 어른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안주 집어 먹느라
1: 맞아요.
0: 그러고
1: 네.
0: 담배 심부름 갔다 오고
1: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 화토 이제 펼치면
0: 네.
1: 그 옆에서 또 조금 이제 구전도 좀 받고
0: 아, 그럼
1: 뭐 이제 예. 화토 치다가 뭐 담배 심부름도 좀 하고 뭐 막걸리도 사러 갔다 오고
0: 네네네.
1: 막걸리 사러 갔다 오면서 조금 훌쩍훌쩍 마시죠.
0: 그럼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 때는 주로 방앗간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제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밀주지 일종의
1: 네.
0: 그래서 그걸 주면 그거 한 모금 먹어보느라고
1: 너무 센데 아기가 먹기에는
0: 그러니까 그때 기억에
1: 네.
0: 시금털털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맛이.
1: 그래서 약간 어른들이 어른들도 좀 이상해. 네. 애를 왜 설탕을 먹여 설탕 타가지고 먹여보라고. 그래서 애가 좀 취하면 또 와 재밌다
0: 그럼.
1: 그러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부리고 맞아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1: 네.
0: 이건 뭐 방송에서 좀 고백을 하는 거지만
1: 네. 술 못 드시잖아요.
0: 그, 술은 못 먹는데 담배를 폈어요 그 당시에.
1: 네.
0: 근데 이제 그 할머니 그 화천을 갔다가
1: 네.
0: 거기 동네 친구들하고
1: 네.
0: 그 강가 뚝에서
1: 네.
0: 폼 잡고 담배 피다가
1: 불났어요?
0: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1: 네.
0: 방학 끝나고 학교 가니까
1: 네.
0: 아 누구 누구 나와 그런데 제 이름 부르더라고.
1: 네.
0: 그러니까 춘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담배 피다 풍기문란으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화장실 청소하고 정학 전에 그 뭐 경고 같은 거 받고
1: 네.
0: 매일
1: 반성문
0: 쓰고 그랬던 추억도
1: 아유,
0: 있었어.
1: 또 어떻게 그러다
0: 솔직히
1: 걸리셨어요?
0: 솔직히 이제 고백하는데
1: 경찰 아저씨 무섭다.
0: 네, 그러니까
1: 네.
0: 그때 뭐 추억이 뭐 초과할 수 없었죠. 그때는 저희가 머리 굉장히 짧게
1: 깎아머리
0: 네,
1: 그리고 교복 입으셨을 거야.
0: 아, 그러니까
1: 아, 그때 사복
0: 사복을 입어도
1: 네,
0: 아, 경찰들이 보면 딱 알죠. 완전 애들이 꼬마들인데 뭐
1: 네,
0: 그렇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뭐 팥빙수
0: 네.
1: 팥빙수 저 때 그 제과점 팥빙수 말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얼음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0: 그 아마 이렇게 색소 같은 거
1: 맞아요 맞아요
0: 칼라 있는 거 노란 거 파란
1: 초록색,
0: 거 초록색
1: 빨간색 그리고
0: 그게
1: 연유
0: 달면서 좀 써
1: 색소가
0: 돼서
1: 너무 많이 넣어서
0: 너무 많이 넣어서 싸구려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거 먹겠다고
1: 맞아요 애들 막 줄 서가지고
0: 그럼요.
1: 그럼 이제 위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봐! 그러면은
0: 이렇게 파란 기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거기 얼음 큰 거 딱 걸고
1: 이렇게 줄줄줄줄
0: 돌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1: 그러다가 하도 거기서 이제 불량식품 사 먹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엄마들이 다 빙수 기계를 집에다 사죠. 이렇게 곰돌이 같이 생긴 파란색 빙수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제 갈아가지고 그래도 예.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0: 아, 그게 맛있죠.
1: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색소인지도 모르죠, 사실.
0: 아, 그러니까.
1: 그리고 뭐 젤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미숫가루 잔뜩 팥은 별로 없고 미숫가루 잔뜩 물려주면은
0: 아마 라빈 씨 때는 없었지만 저희 때는 아이스 깨끼 장사가 있었어요.
1: 네.
0: 이렇게 네모난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1: 아이스 깨끼
0: 그 안에 깨끼 그러니까 저
1: 깨끼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인 거죠?
0: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딱딱한 하드 그걸 보고 아이스 깨끼라고 그러는데 네. 팥 하드. 저 또래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다니고
1: 알바
0: 그걸 사 먹고 네, 그런 기억이 나다가
1: 얼마였어요?
0: 5원인가 50원? 뭐 5원, 10원. 그 저 때는요 네. 10원이면 과자 사 먹을 때예요.
1: 네.
0: 용돈이 될 때예요. 네. 10원짜리 5원짜리가 있을 때니까
1: 네.
0: 좀 전세되니까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차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아이차.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세상에
1: 맛있어서.
0: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그래서 그거 아껴 먹느라고.
1: 맞아요.
0: 예.
1: 근데 그러다 다 녹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손을 갖고 있으면 좀 녹아요.
1: 그쵸, 이 손의 열기 때문에.
0: 그 물 되면 얼음하고 조금 먹고 없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랬던 추억이 있던 것
1: 지금
0: 같아요.
1: 지금 그 아이차 얘기하다 보니까 아만나도 있잖아요.
0: 아만나 있죠. 예.
1: 그 약간 그린색 같은 거에다가 예, 안에 예. 팥 들어있고.
0: 아, 그럼요.
1: 그 이름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신 거죠.
0: 예,
1: 아만나.
0: 예, 예.
1: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 물병이라고 그러죠. 델몬트
0: 예.
1: 그 유리병.
0: 아 그럼요.
1: 거기 이제 오렌지 주스 다 먹고
0: 예.
1: 그 안에 보리차물이나 옥수수차물 넣어놓기.
0: 그렇죠.
1: 그것도, 예. 그것도 다 집집마다 그 물병은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여름 얘기가 진짜 끝이 없네요.
0: 우리 서준님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6명 친구들과 기타 들고 장항선 기타 타고 대천으로 캠핑 갔던.
1: 멋지다.
0: 아, 그 당시는요.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그 청량리에 가면
1: 네.
0: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1: 청량리에서 어디까지요?
0: 뭐 춘천 가는 기차인데 가다가 네. 중간에 강촌이란 데서 내리면 강촌이 이렇게 자갈밭으로 돼 있고
1: 네.
0: 거기가 이제 젊은이들이 캠프 치고 야영하는 장소예요.
1: 멋있다. 네.
0: 학교에 단체로 가고.
1: 네.
0: 그럼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중간에 이렇게 그 연결칸 있죠?
1: 네네네.
0: 거기가 바람이 막 불면서
1: 네.
0: 그 영화에도 나오는
1: 맞아요.
0: 그런데
1: 네.
0: 그런 데서 멋지게 담배 피면 뭐 풍나는 건데.
1: 그래서 불나요.
0: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준님 같이 그런데
1: 네.
0: 가면
1: 네.
0: 이제 뭐 야외 전축이라고 그래요. 야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전축이죠.
1: 네네.
0: 그때는 이제 LP판 시대 되니까
1: 네.
0: 그걸 음악 틀어놓고 막 고고라고 그랬죠. 우리 춤추고. 뭐 그 이렇게 그 그릇 같은 거 갖고 와서 주로 이제 끓여 먹는 게 라면이에요. 밥도 잘 못 해 먹어요.
1: 기차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소주 몰래 갖고 와서
1: 맞아요.
0: 소주들 먹고
1: 네.
0: 이제 거기 온 것도 여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혼나게 고고 치고 근데 저는
1: 네.
0: 괜찮았던 게 그때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어요.
1: 아, 멋있었겠다.
0: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1: 네.
0: 듀엣으로 그 당시 어니언스가 그 편지 같은
1: 편지.
0: 걸 듀엣으로 기타 치면서 부르잖아요.
1: 말 없이.
0: 그러면
1: 그건가요?
0: 남자들한테는 적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너무 관심을 끄니까.
1: 네.
0: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앞에 앉아서 앵콜하면서 괜히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 품 잡고 있고.
1: 부심한 척.
0: 네.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1: 근데 키도 크고 뭐 기타도 잘 치고 그러셔갖고 인기 진짜 많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뭐 담배는 확 피시고.
0: 예, 부모님이 주신 목소리 덕분에 아주 굉장히 저는 살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1: 재밌었겠네요.
0: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그 노래 듣던 여학생들이나 또 남학생들 다 이렇게 같은 곳에 또 내리나요?
0: 아니 내린 게 아니고
1: 목적지는 달라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촌에 가면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데 바위에 걸터 앉아서
1: 네.
0: 노래를 부르고
1: 앉아.
0: 있으면
1: 네.
0: 쉽게 얘기해서 여기 게릴라 콘서트식으로 사람들이 네네네. 모이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팀별로 모이는데 잘하는 쪽으로 몰리는
1: 그렇지,
0: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래서 그런 덕도 많이 봤었고.
1: 여름의 낭만이네요. 네.
0: 자, 얘기 나온 김에
1: 네.
0: 우리 라빈 씨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1: 저 학창 여름의 학창 시절이요?
0: 아, 뭐 여름이고 가을이고. 왜냐면
1: 저희 학창 시절을 캐고 싶어 하시나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 앞에는 항상 떡볶이 집이나 그렇죠. 분식집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거기 많이 들르잖아요.
1: 즉석 떡볶이.
0: 예.
1: 네, 맞아요.
0: 그 혹시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러진 않던가요?
1: 저는 그때 제가 진선여중을 다녔는데
0: 네네.
1: 중동이 요 개포동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1: 저 다른 데 있다가.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제가 타고 다니던 버스를 타면 제 83-1인가 뭐 그런 버스를 탔는데
0: 네.
1: 버스를 타면은 휘문도 타고 영동도 타고 마지막 정거장에 중동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뭐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일부러 이름표 달잖아요.
0: 네, 예.
1: 근데 그거는 좀 원래 이거 학교 나오면 이름표 떼야 되는데
0: 네, 네, 네.
1: 그 안 떼고 약간 그렇게 깜찍하게 그렇게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뭐 학교 앞에
0: 예.
1: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워낙 불교 학교여가지고.
0: 아, 불교 학교예요?
1: 저 진선여중이 불교 학교여서 좀 엄했죠.
0: 그랬구나.
1: 네. 재밌었습니다.
0: 그랬구나. 저희 때는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편지 세대예요.
1: 고등학교 때 미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안 되지만.
1: 그러니까 정확을 봤죠.
0: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가발 쓰고 다녔다는
1: 네.
0: 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편지 세대라서
1: 네, 네.
0: 미팅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여고 누구다 그러면. 건너 통해서 편지를 건네주는 거야.
1: 그게 펜팔하고는 다른 거죠.
0: 펜팔하고 다른 거죠. 쪽지를 건네주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앞에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1: 네.
0: 나와라. 그러면 이제 친구 두 명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세 명이 가서
1: 네.
0: 뭐 장소에 기다리면
1: 네.
0: 제 아는 친구가 두 명을 와서 이제 머릿수를 맞춰야 되니까.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미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1: 빵집 가서
0: 그
1: 빵
0: 뭐
1: 먹고
0: 빵집
1: 우유
0: 내지는
1: 먹고.
0: 주로 분식집.
1: 네.
0: 아니면 이제 저희는 중국집이 아니고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엘레이의 토요일 아침,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친구 케빈의 트리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벌써 7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나가도 와, 정말 덥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차 문을 열면 핸들은 뜨겁고, 시트벨트도 뜨겁고, 시트도 뜨겁고, 심지어 셀폰도 뜨겁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LA의 여름은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예쁘고요, 습하지 않고요, 햇살은 눈부시고, 저녁이 되면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여름은 덥지만 LA라서 견딜만 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더위를 잊게 만드는 웃음, 추억, 그리고 좋은 음악,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닝커피 한잔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게 듣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함께 하시든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의 토요일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커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첫 곡을 이 곡으로 선곡해 보았거든요.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With Coffee.

캐비넷 휘리즈와 일부 첫 곡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였습니다. 와 진짜 지금 같은 여름에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듣기에 딱 좋았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요 커피 하면 아이스 커피가 정말 생각이 많이 나죠.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신가요? 아니면 바닐라 라떼 파신가요? 아니면 달달한 프라푸치노 파신가요? 저는 그냥 달달한 프라푸치노 그런 파인이긴 한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우면 차가운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의외로 미지근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자주 마시면 훨씬 몸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LA처럼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서는요. 차가운 음료보다는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좀 마시면 훨씬 목에도 좋고요. 건조한 날씨에 훨씬 몸을 보호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요. 저처럼 시원한 것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더울수록 이열치열 이런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라든지 아니면 조금 차갑지 않은 커피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꼭 한번 우리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약간 좀 미지근한 물이라도 챙겨서 드시면서 제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케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학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웨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멍부러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주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성시경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들 멘트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올림픽 칼국수를 제가 말씀드릴 때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먹물허전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 먹물허전은 무엇인가 생각하실 텐데 정정하겠습니다.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생방이라 가끔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희한하게 혼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것과 발음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옛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방학을 하면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그 여름에 그 보충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얼음을 막 띄워가지고 그 수박 화채를 만들어주셨던 기억들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길 가던 동네 슈퍼 있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 앞에 가면 그 꼭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에서 뭐 200원, 300원 하는 그 아이스크림들을 사서 먹었던, 아, 그래서 그 수박 화채나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 더운 여름을 이기게 해줬던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그 굉장히 더웠던 그 햇볕 아래서 먹었던 그 행복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비싼 커피도 아니었고요. 또 화려한 디저트도 없었지만 훨씬 웃음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요, 행복이란 게 비싼 것보다는 익숙한 추억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방송하는 라디오 안에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수영이 부릅니다. 제목은 그리고 사랑해.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였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집안에서도 열사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특히 어르신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강하게 틀기보다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틀어지고 아니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놔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또 햇볕이 강한 오후에는요 잠깐이라도 쉬어가시고 또 반대로 햇볕을 피하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정말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느리게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더울수록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또 마트에서 주차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하지만 또 누군가 먼저 웃어주면요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싹 바뀔 때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로도 웃으면서 인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에스지 워너비가 부릅니다. Timeless.

지금 들려드린 곡 SG 워너비의 타임레스였습니다. 와, 제가 사실 좀 멋을 부려보려고요. 좀 전까지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벗었습니다. 멋부리다가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스튜디오가 약간 더워요. 장비가 좀 많아가지고 열이 굉장히 올라오는데 또 이 창을 막아가지고 또 이 뭐라고 하나요? 이 통풍도 잘 안 되거든요. 선풍기를 살짝 켜놓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사실 그래서 굳건히 한 시간 동안 자켓을 입고 하려다가 과감히 벗었습니다.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토요일마다 우리 찾아주시는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요, 지지난주는 1980년대, 지난주는 90년대, 또 이번 주는 2000년대 초반 곡을 한번 이렇게 선곡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오늘 곡은 약 한 2000년대 초중반을 넘나드는 노래를 제가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또 비비아님께서 정말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곡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어떤 곡을 넣어서 좀 이렇게 그 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걱정하고 고민한 그런 뭐라고 하나요 좀 좀 제가 수고한 제 스스로의 감사함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이 노래를 잠깐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2000년대에는요 이 그 시절에 MP3 플레이어를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또 한참 유행했던 게 싸이월드 미니홈피였거든요. 그때 BGM을 고르나 막 밤을 새우기도 했죠. 또 CD를 사서 집에 가서 가사를 읽으면서 MP3에 넣어놓고 계속 노래를 따라 불렀던 그런 감성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날로그였지만 좀 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요즘 히트하는 노래보다는 예전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좀 이런 추억을 나누다 보면 또 옛날 좀 그런 순수함에 빠져서 요즘 같은 더위도 좀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끔 신기하게도요 요즘 같은 90도 막 100도까지 넘나든 이런 무더위에는요 아 덥다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는요 아 정말 LA는 하늘이 참 예쁘구나. 하지만 LA는 건조해서 습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녁이 좀 선선하니까 참 괜찮아 라고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날씨는 같지만 어떤 분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토요일에 다른 또 다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님이 부릅니다. 제목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6: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조용필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거죠. 와, 근데 또 다른 색다른 좀 목소리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여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냉면, 콩국수, 수박, 팥빙수, 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스커피가 있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빙수집에서 친구들하고 숟가락 하나씩 들고 막 퍼먹던 팥빙수가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먹는 여러 가지 여름 디저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함께 먹는 음식에는 이상하게 좋은 힘이 있다고들 해요. 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요, 사랑하는 분들과 시원하게 점심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LA 여름에 독특한 풍경들이 많이 느껴져요. 아침 일찍 골프장을 향하시는 분들,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아침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또 시원하게 자전거를 타는 여러 지인, 또 여러 그룹들, 또 강아지와 산책하는 이웃분들도 보게 되고요. 또 시원하게 집앞 스프링클러가 막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평범한 풍경들이 모여서 LA의 여름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요, 땅이나 이 앞에만 보지 마시고 가끔 이 하늘이나 창밖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한번 그냥 생각해보지 마시고 꼭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에 나무는 흔들리고 있나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면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기가 부릅니다. 제목은 삭제.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기의 삭제였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 한 곳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 강원도의 시원한 계곡? 아니면 부산의 푸른 바다? 제주도? 아니면 하와이? 아니면 에어컨이 빵빵한 영화관? 저는요,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딱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지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해요. 어떤 남편이 너무 더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에어컨 좀 세게 틀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자 아내가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 전기요금도 같이 시원해주면 좋겠는데 안 되겠는데요? 결국 남편은 아내의 그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요즘은요, 전기요금도 신경쓰이고 물값도 신경쓰이고 모든 것이 올라서 신경쓰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웃음만큼은요, 정말 돈 들이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돈 들이지 않는 행복도 크게 나누시고 또 오늘 하루도 크게 웃으시면서 이런 시원한 여름을 나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캐빈의 토요일 주말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리오스 정인수 코치 진한 골목의 손칼국수와 부추마트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0: 네,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계획대로 되는 날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좀 더운 여름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힘든 일도 지나가고 걱정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은요 언젠가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큼은요 걱정 같은 거 생각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쉼표니까요. 오늘 LA는 여름답게 너무나 뜨거운 햇살 속에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속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조금 천천히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계절이 아닐까요? 라고요. 땀을 닦으며 쉬어가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쉬어가고 평소에 놓치던 소중한 순간들이요 여름에는 유난히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도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동률의 감사였습니다. 혹시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LA의 하늘은 참 특별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도 많고요. 높은 야자수 사이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으면 아 여기가 캘리포니아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매일 보다 보면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행복도 가끔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건강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당연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큰 선물이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감사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한번 보내보시면 어때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더운데 정말 건강 조심해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웃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함께 웃었던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돼요. 더욱더 좋은 음악, 더 따뜻한 이야기, 더 많은 웃음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이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잠시 뒤 레아 선생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 좋아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윤도현 밴드가 부릅니다. 제목은 사랑했나봐.

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00분 55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애청자분들 잠시 숨을 고르시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상식의 문을 활짝 열기 전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삶이 쌓이는 곳이다 라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작되는 곳, 퇴근 후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곳,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 그리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 바로 집이라고요. 그래서 집은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집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숫자들도 있죠.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택 공급은 늘고 있는지, 집값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금이 기회인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경제 뉴스가 아닌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부동산 이야기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예전에는 집을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잘 고르는 사람이 웃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같은 학군 안에서도요, 집의 상태와 위치 그리고 미래 가치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마다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숫자만 나열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의 실제로 집을 사고팔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커피 한잔 준비하시고요. 메모할 준비도 해두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부동산 길잡이,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인사드릴게요.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와,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쌤과 함께하는 부동산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네.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에게 한 달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이네요. 매달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시장 이야기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실전 팁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전문가 리아킴 인사드립니다.
0: 오, 이제 인사가 늘었어요. 이제 네. 방송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전문가. 네, 네,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요즘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네. 지역별 차이가 뚜렷합니다.
0: 아, 맞아요.
1: 인기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견조하지만 네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협상과 뭐 셀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네. 뭐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잘 협상하는 시장인 거죠.
0: 그러네요. 진짜 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협상이 필요하다.
1: 그럼요.
0: 네고시에이션.
1: 네. 맞습니다. 네고시에이션. 예, 예.
0: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1: 그럼요. 바이어는 뭐 금리와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고 네네. 셀러 쪽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0: 와, 진짜 오늘 느낌이 좋아요. 시작이.
1: 아, 그래요?
0: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1: 시작만 좋은 거 아니에요?
0: 네, 또 저희 또 소식을 네. 또 들으시려면 네. 어떻게 하시면 되죠?
1: 저희 방송을 들으시다가 저희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케빈 부동산도 찾아보시면
0: 네, 네. 다섯 글자입니다. 그죠?
1: 케빈 부동산.
0: 이렇게만 치시면 네. 우리 케빈과 레아 부동산 치면 좋은데 네. 레아 선생님이 얼굴 딱 나오니까요. 우리 한번 케빈 네. 부동산 치시면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전문가 느낌으로
1: 네.
0: 자, 이번 달에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시장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1: 조금 차분해졌지만 네네. 조금 그 좋은 집들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인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네. 집이 안 팔리는 집들도 있지만 또 잘 팔리는 곳은 정말
1: 그럼요.
0: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1: 그럼요.
0: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학군이 좋고 네네. 뭐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고 네네. 가격이 막 정말 좋은 네네. 그런 매물들은 뭐 막 20, 30 바이어스가 그냥 막 오니까
0: 순식간에 몰리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참 재밌게도 또 그런데 요즘 손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셔가지고
1: 그럼요.
0: 가격이 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게 나와 있을 경우
1: 그런 매물들은 예전보다 시장에 오래 머물죠.
0: 그렇죠.
1: 뭐 어쩔 수가 없죠.
0: 몇 년 전만 해도 이 바이어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쵸? 요즘은 정보를 접하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1: 너무 쉬워졌죠.
0: 그러니까 조금만 비싸게 내어놔도 네. 물건이 안 나갈 수 있다.
1: 그럼요.
0: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은 진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1: 네.
0: 셀러분들은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에 네. 시장에 내놓으셔야지만
1: 맞습니다.
0: 정말 좋은 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우리 이제 전문가로서
1: 네.
0: 이제 많은 바이어분들을 상대하시잖아요.
1: 네, 네.
0: 자, 바이어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탑5를 준비하셨다 그래요.
1: 네.
0: 한번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0: 도대체 바이어분들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해하실까? 첫 번째.
1: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근데 정답은
0: 네네.
1: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0: 그렇죠. 다르죠. 네네.
1: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라면 시장을 기다리기보단 지금 내 상황이 네네.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자 입장이다. 그럼 좀 더 면밀히 봐야겠네요.
1: 뭐 그럴 수도 있고.
0: 네네.
1: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신 것 같아요.
0: 네네. 사실은 내가 집이 당장에 필요한
1: 네.
0: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렌트를 살고 있다가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면
1: 네.
0: 정말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끔 집을 사는 게 맞겠죠.
1: 그럼요.
0: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0: 그럼요. 그럼요. 자, 두 번째.
1: 네.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0: 아,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중에 언제 내려간다는
0: 하나요.
1: 거야. 금리가 내려가면
0: 네.
1: 물론 좋지만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네. 경쟁이 다시 치열해진다.
0: 팬데믹 때 우리가 정말 3% 이자였어요.
1: 맞죠.
0: 그럴 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1: 어마어마했죠.
0: 진짜 집이 하나 뭐 오픈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줄을 막 한 뭐 20, 30m 그냥 서 있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맞아.
0: 하루 종일.
1: 네. 기억나요.
0: 근데
1: 맞아.
0: 결국은 그 집은 한 번밖에 못 사요.
1: 그쵸.
0: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열 경쟁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뭐 120만 뭐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내려간다.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네. 과열 경쟁이 될 수 있다. 아, 이거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
1: 지금 바이어 시장인가요?
0: 진짜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일부 지역은 네네. 그러니까 바이어 협상력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좀 더 스트롱해졌다. 네네. 그렇지만 인기 지역과 좋은 학군은 여전히 생얼 마켓이죠.
0: 아, 맞아요. 그래서 바이어 마켓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곳은 셀러 마켓이고 어떤 곳은 바이어 마켓이고 마켓.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네네. 자, 네 번째.
1: 첫 집은 콘도가 좋을까요? 단독 주택이 좋을까요?
0: 야, 진짜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1: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예상과 뭐 생활 방식 뭐 이런 거가 다 다르겠죠. 내가 뭐 백야드 뭐 런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은데 굳이 단독 주택을 살 이유는 없고. 그죠? 네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1: 편의성 원하면 네네. 콘도.
0: 사실 뭐 저희가 죄송해요. 말을 끊었습니다.
1: 아니요.
0: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3층짜리 콘도를 이제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네. 네.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제가.
1: 왜요?
0: 3층짜리가 뭐가 좋으냐.
1: 왜?
0: 당연히 단층을 사야지.
1: 어머머머.
0: 근데 제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갈 영상은 또 단층집을 제가 얘기해 놨어요. 하지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집도 있으니 고려해 봐라 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그럼요. 싶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포커스가 거기 돼 있는 게 아니라 3층이 왜 좋으냐라고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좋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1: 그분은 maybe 한 60, 70대이신가 보다.
0: 근데 사실은 같은 가격의 콘도면 조금 네네. 더 사이즈가 크고 연식이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그런 걸 좀 설명하고
1: 좀 더
0: 싶었던
1: 세 집이고.
0: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훨씬 동선도 좋고
1: 그렇죠.
0: 편의성도 좋고 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1: 단독주택을 안 가보신 분인 것 같아요. 메이비 뭐, 쇼잉을 제가 데리고 네, 다닐 것 네.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뭐 단층이고 계단이
1: 많이 낡고
0: 없고
1: 그래요,
0: 뭐 이렇지만 좀, 낡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자기에 맞게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 가시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그런
1: 여러 가지를
0: 네, 모델을 알려드리는
1: 위해서
0: 건데.
1: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희 입장을 조금, 좀 이해해 주셨으면
0: 그래서 뭐 진짜
1: 좋겠어요.
0: 저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제가 댓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댓글을 보시면서 어떤 네. 분들은 또 반대로 아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또 이게 다를 수도 있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 그럼요.
0: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느낌을 전 드리고 싶었는데
1: 네.
0: 한번 유튜브 보시면서 어떤 게 좋은지
1: 네.
0: 뭐가 다른지를 한번 네, 평가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다섯 번째. 요즘 뭐가 제일 진짜 중요한지. 맞아요.
1: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사전 대출 승인. Pre-approval.
0: 맞아요.
1: 왜냐하면 좋은 집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죠?
0: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집 좀 사볼까 하고 나오시는데 본인은 준비가
1: 안 돼 있어.
0: 마음의 준비 돼 있어.
1: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어. 다른 분들은
0: 맞아. 벌써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어. 예, 그러니까.
1: 그 파이낸셜 그런 쪽으로
0: 네,
1: 다 보다 준비를
0: 그러니까요.
1: 하고 오퍼를 쓰시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제
1: 좋은 집을 고르고 네. 그걸 하시면 too late.
0: 맞아요.
1: 그러니까 벌써 오퍼 들어갔죠.
0: 네, 집을 보기보다는 네. 내가 먼저 사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1: 그럼요.
0: 와, 진짜 제가 네네. 보기에 다섯 가지 꿀팁
1: 네.
0: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본격적으로 우리
1: 네.
0: 부동산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1: 네네.
0: 7월달 부동산 소식입니다.
1: 네.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저번 달에
0: 네.
1: 5월 87만이었고요.
0: 네네.
1: 그중에 LA 카운티가 94만 2천,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가 125만이었어요.
0: 네네.
1: 자, 6월달 캘리포니아
0: 네.
1: 평균 주택 가격이 86만.
0: 네네.
1: 그다음에 그중에 LA가 95만,
0: 네.
1: 오렌지 카운티가
0: 57,500. 거의 변화가 없네요.
1: 그러니까, 네, 많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과 이번 달은 거의 차이가 없다.
1: 네.
0: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건 제가 보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러면 공급량 한번 알려주시죠.
1: 자, 저번 달 총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만 8,751건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3,345,
0: 와.
1: 오렌지 카운티가 7,612건.
0: 네네.
1: 네, 이제 이번 달 총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만 8,753건.
0: 거의 변화가 없네요.
1: 없어요.
0: 네네.
1: LA 카운티도 2만 3,895.
0: 와, 거의 진짜 차이가 없네.
1: 오렌지 카운티 8,026건.
0: 야, 오렌지 카운티만 조금 한 400건 늘었고
1: 조금, 네.
0: 나머지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1: 네네네.
0: 결국은 공급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1: 네.
0: 가격도 스테이블하게
1: 간다라는
0: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공급량이 줄면 이제 가격이 변화가 있을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7월 8월 되면 좀 물량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다음 달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잘 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우리 레아 쌤은 네. LA 쪽보다는 오렌지 카운티 쪽 전문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러면
1: 쪽이죠.
0: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요즘에 주목받는 도시가 있다면서요?
1: 네, 그럼요.
0: 알려주시죠.
1: Fullerton, 뭐 Yorba Linda,
0: 네네.
1: 뭐 Placentia,
0: 네네.
1: Cypress, Tustin 그리고 Irvine.
0: 와,
1: 뭐
0: 근데
1: 이렇게.
0: 저는 사실은 플러튼,
1: 네.
0: 그 다음에 요바린다,
1: 네.
0: 사이프레스, 얼바인. 요거는 뭐 너무나 잘하는 도시인데
1: 네네.
0: 플레센티아가 꼈어요.
1: 그럼요.
0: 오.
1: 플레센티아가 약간 그 중간이잖아요. 뭐 브레아,
0: 맞아요.
1: 브레아도 있다.
0: 아, 브레아도 뭐, 있죠. 맞아요.
1: 브레아,
0: 예, 예. 네네.
1: 뭐 요바린다 이렇게 얼바인 좀 위쪽 이렇게 다 꺾여 있는 좀.
0: 아, 그러니까
1: 좀 더 좀 작은.
0: 요즘에는 그 위성 도시까지 많이들
1: 맞아.
0: 이제 인기가
1: 있다라는
0: 생각이 드는군요.
1: 그럼요.
0: 그리고 터스틴도 그죠 요즘 많이 인기가 있어요.
1: 그럼요. 얼바인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터스틴 많이 젊은
0: 맞아요, 맞아요.
1: 분들이 많이 가세요.
0: 좋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을 꼽는 이유가 뭘까요?
1: 우선은 새로 공급되는 타운홈 우선 새 거잖아요.
0: 아,
1: 그리고
0: 그렇지.
1: 첫 집을 준비하는 바이어들 분들이 관심을
0: 네네.
1: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투자
0: 네네.
1: 목적이라면
0: 네네.
1: 뭐 렌트 수요와 이제 나중에 개발 계획까지
0: 네네.
1: 함께 보시기 때문에 이런 쪽이 많이
0: 그러니까 터스틴 같은 경우 진짜 향후 개발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요즘에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얼반이 다 좋다고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또 워낙에 멜로르즈도 비싸고
1: 네. 네.
0: 뭐 여러 가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1: 네네네.
0: 얼반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있는 위성 도시인 터스틴도 좋을 수 있다.
1: 네.
0: 나쁘지 않네요. 자,
1: 네.
0: 요즘에 보여지는 금리와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1: 지금 근데 금리만 보고 집을 결정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 금리, 주택 공급, 고용, 뭐 소비 심리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함께 움직이는 건 아시죠?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좋은 매물이 부족하면 가격은 안 내려가죠.
0: 맞아요.
1: 다시 올라가고
0: 네네.
1: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0: 네네,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그냥 전체적 흐름을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것 같아요. 항상.
0: 포인트는
1: 네.
0: 금리만 보면 안 된다.
1: 안 돼.
0: 그러니까 사실
1: 네.
0: 요즘 금리가 높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높다고 무조건 안 산다가 아니라
1: 그렇죠.
0: 왜 높은지를 알고
1: 그리고 옵션이 많아요.
0: 네, 예.
1: 굳이 내가 30년 고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건 너무 올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0: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꼭 30년만 우리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1: 그럼요.
0: 가지 본인에 맞는
1: 그럼요.
0: 뭐 이자율도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고 사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모기지를 계속 내시는 분은 없어요.
1: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한 집에서 나 30년 살라고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30년을 일단 해야 된다. 30년 네. 고정금리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1: 그게 이제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요.
0: 그렇지 않으니까.
1: 절대로 네. 우리가 뭐 maybe 10년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0: 네,
1: 한
0: 네,
1: 집에서.
0: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0: 주기가 7, 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집을 한번 살다가 이사가는 주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이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1: 바뀌고
0: 내가 집을 다시 사게 되면
1: 그럼 내 재산 예산도 바뀌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갑자기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0: 네네, 또
1: 아니면 뭐 다운그레이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0: 네,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돈을 좀 매일 원금을 갚아도 되는 거고
1: 그쵸.
0: 아니면 재융자를 받아도 되는
1: 그럼요.
0: 거고
1: 그럼요.
0: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 네네.
0: 금리만 보시는 건 조금
1: 아니다.
0: 아닌 것 같다.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S&P 쉴러 인덱스 한번 알려주시죠.
1: 네네. 이게 이제 20개 주요 도시를 이제 average 한 거죠.
0: 맞습니다.
1: 저번 달이 341.91이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번 달 6월이 345.43.
0: 아, 결국은 지수는 올라가고
1: 올라갔어요.
0: 있네요.
1: 네.
0: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1: 그럼요.
0: 얘기니까.
1: 그럼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사실 뭐 지난 우리 올 초에는 조금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다시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좀 불황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근데 지금 별수가 전쟁이
1: 또 시작됐어요. 아주 난리야 진짜.
0: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지만
1: 네, 네.
0: 이것도 언젠가는 뭐
1: 네, 네.
0: 전쟁이 끝나겠죠.
1: 그럼요.
0: 뭐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 제발.
0: 제발 진짜. 딴 게 제발
1: 네.
0: 제발. 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 S&P 쉴러
1: 네.
0: 인덱스를 알려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1: 그렇죠.
0: 걸 좀 파악해 보시라는 거니까.
1: 그럼요.
0: 요즘 현명한 그 부동산 바이어분들 또 셀러분들은
1: 네.
0: 지표를 여러 가지를 보시더라고요.
1: 어, 그럼요.
0: 뭐 금리도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금리,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얘기해드린 S&P 슐러 인덱스, 심지어는 네네. 주식의 변화.
1: 맞아요.
0: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그 부동산 금리 쪽에 제일 중요한 게 반드거든요. 이 반드라는 또 그 우리가 그 지표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걸 보시면 맞아요. 올라가고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시고 네.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시는데 네.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1: 케빈의 부동산
0: 아니면 우리 레아 쌤과 상담을 하시면 된다는
1: 그럼요.
0: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실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1: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1: 562-524-6550
0: 562-524-6550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부동산을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아니면 내 집의 감정가가 궁금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 부동산 어떠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1: 그럼요.
0: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네. 아주 자세하고 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0: 우리 레아 쌤이 골라주신 노래인데요.
1: 네.
0: 제목은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입니다.
1: 네.
0: 같이 한번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1: 네.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와, 오늘 진짜 우리 부동산과 재정 상식 시간에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세요. 우리 스텔라님, 로비님, 우리 비비아님. 와, 진짜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고 계셔서 우리 레아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비비아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뭐 완전 좋은 정보가 넘쳐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1: 네.
0: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기억에 남고 좀 유익할 만한 자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어서 한번 가보시죠. 우리 네. LA 지역 부동산 가격입니다. 네.
1: 저번 달 4월 평균 주택가격이 114만 2천 불이었거든요.
0: 네네.
1: 이제 이번 달 5월 달이 114만 1천.
0: 와, 거의 변화가 없네요.
1: 네네.
0: 네네.
1: 이제 그 중에 펄러튼 지역 네네. 알려드릴게요. 자, 저번 달이 99만 3천이었어요.
0: 네네.
1: 이번 달이 100만
0: 8,500.
1: 8,500.
0: 네네. 아, 죄송해요. 아, 8만 5천. 예. 108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1: 뭐 약간 살짝.
0: 살짝 올랐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얼바인이요.
1: 얼바인은 4월 저번 달이 151만
0: 네네.
1: 이었죠. 자, 이번 달은 162만
0: 와,
1: 5천.
0: 얼바인이 한 10만 불 올랐네요.
1: 올랐어요.
0: 와. 얼바인이 또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1: 네, 뭐 얼바인은 얼바인이니까.
0: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플로튼도 이제 100만대가 됐고요.
1: 그럼요.
0: LA는 110만대가 넘어갔고.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뭐 LA 시리 기준하면 이제 LA도 100만 불 갖고 집을 못 산다.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슬프네요. 자, 요즘 가장 걱정되는 부동산 이자율 알려주십시오.
1: 자, 6월 저번 달이 네네. 30년 고정이 6.25,
0: 네네.
1: 20년이 6%,
0: 네네.
1: 15년이 5.875였는데
0: 네네.
1: 이번 7월 24일 기준으로 30년 고정이 6.375. 20년이 6.125, 15년이 6%.
0: 한숨 쉬는 거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1: 더 올랐어요.
0: 또 올랐어요. 아니, 휴전이 되면서
1: 좀 내려간가
0: 정말,
1: 했는데
0: 아, 진짜 좀 좋은 시기가 오나 싶었는데 불과 2주 만에
1: 다시 그냥
0: 아,
1: 뭐.
0: 신혼의 단꿈이 끝났습니다.
1: 아.
0: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1: 근데 이런 거를 듣고 한숨을 네네. 쉬지 마세요.
0: 아, 반성하겠습니다.
1: 왜냐하면 30년 고정을 안 하셔도 되고
0: 네네.
1: 옵션이 많아요.
0: 아.
1: 그거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인에 맞춰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니까.
0: 네네.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기분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이자가 내려가는 타이밍이었는데
1: 맞아요.
0: 갑자기 또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1: 맞아요.
0: 좀 우리 바이어분들한테는 좀 정말 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니까 분명히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6.375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제 어느 시점에 내려올 거니까요.
1: 그럼요.
0: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내 올
1: 네.
0: 안에는 5점대 앞에 숫자가 6이 아닌 5로 오. 바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내년 되면 더 안정이 될 거고요.
1: 네네.
0: 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세력 싸움 또 이렇게 힘 싸움이기도 한데 이게 좀 지나가면
1: 네.
0: 분명히 또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여튼 저희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1: 네.
0: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발요.
0: 아, 진짜 안타까워요. 자, 환율입니다.
1: 저번 달이 우리가 1,520원이었거든요.
0: 저번 달 날짜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6월 13일.
0: 6월 13일
1: 네.
0: 기준.
1: 근데 이제 7월 24일 현재 기준 1,461원.
0: 와, 엄청 내려갔죠.
1: 떨어졌어요.
0: 네네. 지금 이제 한국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조금은 뭐 그 달러의 그 보유고나
1: 그러니까
0: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1: 네.
0: 거나 지금 경제 지표가 좋아요.
1: 이제
0: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1: 네네네.
0: 한국의 환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1: 오.
0: 그런데 요거를 지금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1: 다시
0: 1,500원대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 네.
0: 1,450원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1: 없다.
0: 적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좀 보내오실 분들 있으시다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하셔야지
1: 그쵸, 그쵸.
0: 더 내려갈 걸 걱정하셨다가는
1: 맞아요.
0: 다시 1,500원대로 간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제 손님 중에 한 분도 한국에 돈이 있어서 집을 사야 하는데 이제 돈을 못 보내고 있는데 또 놓친 거예요 이번에.
1: 아,
0: 근데 내가
1: 어떻게?
0: 며칠 전에 알려드렸어요. 지금 네. 1,400원대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해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서 더 내려간다 그랬대요. 자,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이러다 네. 또 돈을 못 가지고 오시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한 번에 다 못 바꾸면 한 3분의 1 나눠가지고 그러면 평균을 내라.
1: 그렇죠.
0: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 주식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뭐든지 한 방에 다 옮길 생각하시면 안 된다.
1: 맞아.
0: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꼭 알려드리는 건 뭐 부동산 뭐 그 뭐야 가격 또 공급량
1: 네.
0: 그 다음에 이자율 환율까지 네.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에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꼭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정말 잘 네. 저희가 드리는 그 정보를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반대로 네. 여기서 한국에 보내시는 분들.
0: 그런 유리했었죠. 근데 지금 또 반대로.
1: 그러니까 낮아졌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좀 시장을 보시고.
0: 아직까지도 네. 뭐 미국에서 한국에 나가셔서 좀 돈을 쓰실 분들이나
1: 네네.
0: 역에서 한국으로 돈을 붙이시는 분들은 아예 1,400원대도 훌륭하죠.
1: 훌륭한
0: 건데 이제 이거를 더 이익을 보시려다 보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 여기서 보내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계속 보내셔라 라고 말씀을
1: 네네네.
0: 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0: 큰 문제 없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네. 아까 사실은 저희가
1: 네.
0: 요 부분을 얘기하다 말았어요.
1: 네.
0: 정말 내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1: 그렇죠.
0: 캘리포니아 기준 한인분들만 기준할게요.
1: 네.
0: 10명당 몇 명이나 집을 갖고 계실까요? 퍼센테이지가.
1: 40?
0: 2025년 통계가 있습니다.
1: 40?
0: 정확하게는 44%.
1: 오, 비슷했어요.
0: 네,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 기준 한인이 아닌 전 캘리포니아 인구로 대비했을 때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10명 기준한다면.
1: 몇 퍼센테이지로?
0: 퍼센테이지로, 예, 좋아요.
1: 30?
0: 30? 38%.
1: 오.
0: 그러니까 그만큼 한인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집을 갖고 계시는 비율이 높아요. 워낙에 열심히
1: 네네.
0: 사셨고
1: 그쵸.
0: 그러니까 한 10명 기준 4.5명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집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2명 중에 1분은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 아, 그쵸,
0: 그렇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집을 갖고 계신 분의 기준보다는 앞으로 집을 가져야 되잖아.
1: 그쵸.
0: 왜냐하면 미국은 월세와 자가밖에 없어요.
1: 맞아요.
0: 한국은 전세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집을 안 사도 전세를 갖고 있으면 전세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네. 미국은 월세로 계속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다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0: 4,000불 기준하면 1년이면 4만 8천 불이고요. 그죠?
1: 그러니까.
0: 10년이면 얼마예요? 48만 불이에요.
1: 와우.
0: 20년이면
1: 콘도 하나
0: 100만
1: 샀겠네.
0: 불이에요.
1: 그러니까
0: 이게 그냥 단순히 매달 내는 돈으로만 따지면 아예 4,000불 뭐 내가 내면 되지라고 얘기하시지만
1: 네.
0: 4,000불을 하나도 세이빙이 안 되는 렌트로만 낸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죠? 그걸 모아서 집을 사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1: 맞아,
0: 오늘 레아쌤이 꿀팁을 드릴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네.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1: 네. 첫 번째.
0: 네.
1: 신용 점수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0: 와, 이거는 진짜
1: credit score
0: 두고두고 아셔야 되는 거야.
1: 네.
0: 캘리포니아 아니 전 미국에서는 제가 볼 크레딧은 집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네. 아니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0: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1: 예, 이방인들.
0: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리즌이기는 하지만
1: 아,
0: 어떻게 보면 한국의 피가 흐르는 이민을 온 사람들이니까
1: 맞아.
0: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맞거든요. 이 진짜 타지를 살려면
1: 맞아.
0: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 크레딧.
1: 맞아요.
0: 아, 진짜 이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두 번째.
1: 다운 페이먼트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0: 맞아요. 사실은 크레딧도 좋아. 인컴도 좋아. 근데
1: 다운
0: 문제는
1: 페이먼트가 없어요.
0: 다운 페이먼트가 없어요.
1: 그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0: 네, 사실은
1: 무조건.
0: 노다운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한 그룹에 계세요. 누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1: 아, VA로.
0: 예.
1: 아.
0: 예. 베테랑
1: 그럼 군대를 가세요. 갔다 오세요.
0: 갔다 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노다운으로 집을 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1: 맞아.
0: 네. 그렇다고
1: 융자가 안 나오는
0: 노다운이 아니면 결국 현금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금으로 사는 사람 비율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100만 불을
0: 맞아요.
1: 집에 놓고 있는 사람이 얼마 있어요?
0: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크레딧 관리를 잘 하시면서 두 번째 다운 페이먼트.
1: 맞습니다.
0: 내가 집을 사기 위한 기본적인 네. 내 파운데이션인
1: 맞습니다.
0: 캐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1: 네, 네.
0: 세 번째.
1: 부동산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세요.
0: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1: 매우 중요해요.
0: 저희들이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구입하시려면 일단은 집을 먼저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1: 그럼요.
0: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저희가 알려드리잖아요.
1: 그럼요.
0: 이 부분은 이분은 크레딧을 조금 조정하면 되겠다. 이분은 다운 페이먼트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1: 네.
0: 아니면 이분은 인컴 소스를 어떻게 더 만들면 되겠다라는
1: 맞아, 맞아.
0: 걸 아니면 인컴 소스가 없으면 또 그거를 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무릎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융자 제도를 몰랐단 말이야? 이걸 알았다면 자기 10년 전에 집을 샀을 거라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자꾸 이제 남의 얘기만 듣고 아야 우리는 아직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1: 그럼요.
0: 뭐가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하시면
1: 네.
0: 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저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드리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뭐 크레딧이 안 좋은 분들 뭐가 부족한 분들 또 반대로 이건 스트롱해.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잘 또 쿠킹을 해가지고
1: 그쵸.
0: 가장 집을 잘 살 수 있게
1: 그럼요.
0: 좋은 가격으로 이것도
1: 그럼요.
0: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1: 네네.
0: 이것도 정말 진짜 저희가
1: 꼭 연락
0: 부동산을
1: 주세요.
0: 해서가 아니라 꼭 상담을 하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번째
1: 원하는 지역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0: 아 맞아요. 진짜
1: 계속
0: 그 참 재밌는 얘기가요.
1: 네.
0: 어떤 분들이 상담을 전화 오시면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1: 에이.
0: 저는 LA도 좋고요 오렌지 카운티도 좋고요 그러면 어디를 사시겠다는 건지
1: 너무 넓어요.
0: 이런 분이 집 못 사요. 근데
1: 그러니까
0: 왜 자기가 원하는 지역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면 도요타부터 저기 벤츠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1: 어 이러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러다 결국은 차를 못 사요. 계속
1: 그럼요.
0: 본인이 타던 차 계속 그냥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동차는 적은 돈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집은 그게 안 되잖아.
1: 맞아요.
0: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집을 못 사시니까 지금 우리 레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원하는 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1: 그럼요.
0: 예, 그러니까 그냥 빈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곳하고 앞으로 향후
1: 네.
0: 우리 자녀들의 뭐 학교, 학군이라든지
1: 맞아요.
0: 내 남편이나 나의 직장 문제라든지

0: 맞습니다.
1: 네, 그다음에 네네. 마지막으로 원하는 지역 제발 꾸준히 확인하세요. 네, 고르세요.
0: 지금 여기 우리 그 댓글에 비비아님이 네. 오픈하우스 다 가보시는 지인이 있대요.
1: 왜요?
0: 그냥 가보는 거죠.
1: 그냥 시간이 남아서?
0: 뭐 그냥 쇼핑의 일종이겠죠.
1: 아~
0: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오픈하우스 가서 보시는 건 좋아요.
1: 그럼요.
0: 하지만 어떠한 기준이 없이 가시는 건
1: 그냥 진짜 심심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0: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1: 가서 그래서 뭐.
0: 혹시 우리 레 선생님 오픈하우스 많이 오늘도 하셔야 되고.
1: 맞아요. 오늘도 저희
0: 오늘도
1: 합니다.
0: 오픈하우스가 있는데 딱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집을 사러 온 손님인지 그냥 온 손님인지 구분이 되세요 안 되세요?
1: 되죠.
0: 들어올 때 바로 아시죠?
1: 알죠.
0: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냥 동네에서 집 보러 왔구나.
1: 맞아요.
0: 집 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지만 그냥
1: 그냥
0: 누가 집 판다고 하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1: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0: 많아요.
1: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같은 성격은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안 가요. 그냥 난 집에만 차라리 있는 게 낫지.
0: 네네네.
1: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더 헷갈리실 것 같아.
0: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그래서 뭐냐 오픈하우스를 보신다면 저희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럼 저희가
1: 포인트를 딱 잡아드리고.
0: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냥 오픈하우스 가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오픈하우스를 갔다 오셨대. 다 좋아요. 그러면 기준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그것만이라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니까.
1: 네.
0: 저희를 맞습니다. 쓰셔라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1시간, 2시간 아까운 시간을 가서 집을 보시는 거니까 그걸 좀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1: 그러니까요.
0: 위해서 말씀드리고
1: 네네네.
0: 싶은 거니까 가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네. 가실 때 잘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다라는 거.
1: 네네.
0: 자, 우리 선생님
1: 네.
0: 오늘 우리가 쭉 이런 얘기 나눴는데
1: 네.
0: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1: 그냥 오늘 부동산 저희가 말씀드린 거가 여러분의 다음 선택의 작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0: 네네. 사실 그리고
1: 네.
0: 저희가 집은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이자율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1: 그럼요.
0: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니까
1: 거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서
1: 스마트하게
0: 네, 보러 가시면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다.
1: 네네.
0: 자, 우리 늘 우리 레아쌤이 하시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1: 네.
0: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1: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0: 네네.
1: 삶과
0: 네네.
1: 죄송해요. 삶을 함께 고민하고 플랜하는 레아킴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1: 그렇죠.
0: 집만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
1: 그렇죠.
0: 삶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레아쌤이겠다. 멋지십니다.
1: 이게 무슨 뭐 한 번 사고 끝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끝까지 관리해 드리니까.
1: 그럼요.
0: 하여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진행해 주시는 거 다음에도
1: 네.
0: 좋은 메시지로 또
1: 네.
0: 우리 한인 분들께
1: 네.
0: 도움이 되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562-524-6550
0: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562-524-6550
0: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닙니다.
0: 다음 달에도 좋은 얘기로 다시
1: 네.
0: 한번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면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레아 선생님이 선택해 주신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우리 레아킴 선생님께서 선곡해 주신 곡인데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2년. 이 곡 들으면서 우리 레아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어느덧 시계는 벌써 11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상식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 우리는요, 금리와 시장 흐름을 살펴봤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시장 변화를 함께 이야기했으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정보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숫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을 만드는 일이고, 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만들어질 웃음이고, 집값의 오르내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함께할 소중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란 비싼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항상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는요,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던 첫 번째 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첫 번째 마당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오랜 세월을 함께할 인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선택의 순간이 저희 방송이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준비해야겠구나, 또는 이제는 용기를 내볼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달 뒤에도요, 변함없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부동산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좋은 집, 또 좋은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그런 부동산 뉴스, 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빈의 토리조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오후 보내십시오.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0: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AM 1190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그래도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지난주 첫 방송 이후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우리 기자님께 또 뭐 지금 국회랑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1: 네.
0: 거기서 뭐 좀 뭐라고 좀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1: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몇몇 분들이 잘 아침에 잘 들었다고 연락을 네.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0: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 없었어요?
1: 네,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0: 없었어요? 오늘 이후에 아마 그런 네. 제안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들고 어우, 청취자 문자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8854님. 윤예솔 기자 또 언제 나오나요? 매주 금요일 나옵니다. 금요일 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과세와 공급 방향 드러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0: 네, 어제 큰 토론회 열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열렸습니다. 한 14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청년, 고령층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을 했었고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0: 네.
1: 이게 부동산이 이제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 이런 거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관심이 좀 컸었는데 토론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제는 좀 과세 강화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0: 네.
1: 공급은 도심 공급 확대 의지 확인한 자리였다 볼 수 있습니다.
0: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세금 문제인데 결국 보유세 올리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0: 왜요?
1: 네, 직접 좀 워딩을 좀 인용해보자면
0: 네.
1: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보다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0: 오.
1: 그렇게 하면 이제 폭동 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0: 무서운 말이네요. 정치적 손해.
1: 네.
0: 이거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잃어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1: 네. 그래서 또 과세 방식을 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 실제로 사는 집인지 투자 목적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현장 이제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에이나 뭐 이런 방향에 좀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이 현상도 투기의 효율적인 수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 투자 목적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세제가 시장 왜곡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보유세 얼마나 올려야 되냐 초고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냐 이런 방안은 나온 건 아니어서
0: 네.
1: 앞으로 추가 논의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세제 말고도 공급 문제도 논의가 됐네요.
1: 네. 또 세제 말고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게 공급 이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공급 확대를 두고 현장 참가자들이 팽팽하게 좀 의견 대립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어요.
0: 네.
1: 이 대통령이 이제 아 이게 서울에 새롭게 집을 지을 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현장에서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같은 도심 유휴부지 공공택지 적극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왔고요.
0: 네.
1: 또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 집값도 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늘려야 된다는 원론에는 좀 동의를 하면서
0: 네.
1: 좀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기도
0: 그렇더라고요.
1: 했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은 헬기 타고 좀 수도권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한다 네. 이런 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대통령이 직접요?
1: 네.
0: 이것까지? 국토부 장관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거나 재건축을 전면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은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1: 네, 오늘 어제 이제 이 토론회는 뭔가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같이 수기를 가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청와대 쪽 좀 물어보니까 사실 요거 준비하기 전부터 보유세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었어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대내적인 상황 판단을 해봐도 이게 보유세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요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설득하는 방법으로 토론회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행사가 좀 기획이 됐었고 만약에 뭐 국민적인 반발이라든가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논란이 있다면 또 한번 행사 열어서 또 서심탄에게 하는 얘기 만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0: 윤리솔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1: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좀 특징이 네.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처럼 좀 자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0: 유식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뭐 딱 보이서 올릴 거야라고 정해놓고 그냥 국민 여론 수렴했어. 이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그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막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또 27일 날 총리가 또 한 번 더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0: 네.
1: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두 번째 뉴스는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예비 경선입니다.
0: 어제 경선 결과 발표됐네요.
1: 네, 어제 저녁에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끝났습니다.
0: 네.
1: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구의 의장은 예비 경선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0: 네.
1: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되게 많이 이번에 출사표를 좀 던졌었는데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박선원, 서미화, 김영우, 임미애 의원 본선 진출했고요.
0: 네.
1: 친청 후보로 분류됐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전원 생존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0: 네.
1: 또 청년 후보로 불렸었던 김영남, 정민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 다 예상됐던 결과예요? 취재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민주당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분위기 어때요?
1: 당대표 후보자는 좀 큰 이변은 없었다는 그렇지. 평가예요. 워낙 새 후보 다 무게감 있고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표가 많았다라고 보는데
0: 네.
1: 이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임미애 의원 발탁된 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예, 임미애 의원이 대구 출신이고 예, 또 영남권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표가 많지 않을 거다. 이번에 또 권리당원 표심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의원들 좀 몇 번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기도 했고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도 알려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했습니다.
0: 네.
1: 또 이제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도 아쉽게 패배했었던
0: 맞아요.
1: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채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섞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0: 윤 기자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취재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던데 각 후보별 득표율, 득표 숫자 알려주세요.
1: 아, 그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도 정확한 몰라요. 숫자를 알지는
0: 그럼
1: 못하고.
0: 비정확한 숫자라도 얘기해 주세요. 누가 1등이래요?
1: 근데 각 캠프가 1등을 주장하고 있고
0: 다 1등이래요?
1: 다 합치면 100% 넘어요?
0: 지금 네. 근데 그냥 우리 윤 기자님 보시기에는 누가 1등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로?
1: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 후보가 많은 투표를 했다고 좀 알려지고
0: 그렇게
1: 있습니다.
0: 그렇게 들어있고
1: 네.
0: 우리 저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김민석 누가? 알고 계시네.
1: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0: 알겠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거는 좀 취재해서 나중에
1: 네.
0: 좀 알려주시고
1: 네.
0: 좀 방송 끝나고 저한테 살짝 귀띔 좀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로 당 분위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1: 네.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게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 좀 공개적으로 정치적 판결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뭔가 오세훈 후보를 방어하는 직접적인 목소리는 또 나오지 않고
0: 그래요?
1: 있어요. 네. 이게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0: 네.
1: 아무래도 오 시장 대권 후보로 좀 거론되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 구도가 다시 재편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같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약간 좀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그 다른 쪽,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 방송 패널들 뭐 이런 분들은 상대 말은 조심하던데 이게 뭐 내심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 서울시장 재선거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네. 꿈이 이루어질 것도 같네요. 보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오세훈 시장 쪽은 상대 좀 난감해하는 것 같고.
1: 네. 좀 그렇죠? 몸을 네, 사리고 있다고.
0: 네. 오세훈 시장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상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문제 놓고 당내에서 뭐 멱살잡이까지 나왔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좀 전해주세요.
1: 네. 어제 그 오후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싸움이 났다는 소문이 네. 돌았어요. 네. 그래서 막 저도 급하게 좀 가봤는데 이미 좀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귀대기라고 이제 엿듣고 네. 네. 있는
0: 문에다가 이렇게
1: 그 취재 방식 중 하나인데 맞아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 밖으로 좀 고성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0: 네.
1: 좀 알아보니까 네. 한 영남 지역의 재선 의원이 네. 그 상임위 배정에 좀 불만을 가지고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한테 수석이 떠나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걸 좀 크게 그래요? 얘기를 했고 안에서는 막 왜 날 때리냐 왜 날 잡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0: 때리기까지 했어요?
1: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 했는데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짧게 브리핑을 해줬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향해서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표시하는 일부 의원들이 큰 소리를 불만 표시했고 또 진짜로 폭력사 행위도 발생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0: 그 뭐 때렸다라고 하는 의원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1: 네.
0: 뭐래요?
1: 그냥 화가 너무 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구체적으로는 좀 피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0: 뭐 멱살 잡았다, 뭐 때렸다 네. 이거는 확인을 안 해주고.
1: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있었던 네. 당직자들은 이제 국회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멱살 잡이하고 그런 거는 저도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재떨이가 그 유리 재떨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다가 복귀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런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1: 네. 이제 또 어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데 네. 반발하면서 상임위 안 들어가다가 우리도 이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 국회 복귀하기로 했었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도 선출이 됐었는데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한테 어디 상임위 배정됐다고 안내를 하던 와중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런 사태들이 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제 국민의 의원들 몇 분 좀 여쭤봤는데 이게 당이 오시장 판결도 그렇고 올림픽공원 사태도 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밖에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려고 좀 결심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서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0: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조금 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원내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자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 이게 의원들 상임위 배분이에요. 네. 엄청 부탁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국회에서 때 원내대표 보좌관 할 때 몇몇 의원분들은 와서 울어요. 울고 막 왜 저는 왜 이 상임위에 가면 안 되나요? 막 울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서 형님 이게 막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막판 결론 수순입니다.
0: 네, 민주당 결론 내릴 분위기네요.
1: 네, 이게 되게 너무 그동안 저도 많이 전해드린 소식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내 논의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에 마침표 찍을 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되는 수순을 보였습니다.
0: 근데 당내외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1: 네. 대표적으로 홍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게 완전히 없애면 범죄 피해자가 피해볼 수 있다고 계속 우려를 해왔잖아요.
0: 네.
1: 특히 성폭력, 뭐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이런 것들은 경찰 초기 수사가 좀 부실하면 검사가 좀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0: 네.
1: 이제 이렇게 이견이 당에서 또 있다 보니까 원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을 하는 이제 정책 의총을 열기도 하면 좀 숙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이제는 좀 바꿔서 선회에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결론을 내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전당대회 전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 네, 그렇습니다.
0: 왜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1: 아무래도 이게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이 좀 있어서 이걸 외면하기 어렵다고들 해요. 이게 민생이랑 되게 직결된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좀 바꾸는 되게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자꾸 정쟁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만들어서 조금 만약에 문제가 있던 고치고 바꿔나가면서 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어떠한 부작용이 오류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일단은 시작해보고 나중에 고치자. 이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 국민일보 윤예슬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 140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엔 한 총리 주제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누가 1등 했는지, 누구는 왜 떨어졌는지, 여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부동산 전문가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의원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0: 의원님, 어제 예비경선 결과부터 좀 여쭤볼게요.
2: 네.
0: 예상하셨던 결과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2: 글쎄, 당대표 예선 결과는 뭐 많은 분들의 뭐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은 워낙 많기도 했고,
0: 네.
2: 그래서 뭐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좀 청년 후보들이 다 탈락한 것이
0: 네.
2: 좀 아쉽습니다.
0: 네.
2: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후보 또 청년 최고위원이 한 사람쯤은 진출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0: 네.
2: 이제 탈락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0: 그 저 의원님,
2: 예.
0: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누가 좀 1등으로 알려졌어요?
2: 그 예비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2: 뭐 알 수가 없고
0: 네.
2: 저도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0: 네. 느낌적으로도 좀 잘 모르세요?
2: 잘 모르겠어요. 예.
0: 그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셋 다 본선 진출했잖아요.
2: 네.
0: 의원님 예측하셨어요?
2: 글쎄, 이게 막 친청계다, 뭐 예. 친척계다, 친명계다 이런 구분 참 낯뜨거운 일이고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0: 네.
2: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0: 네.
2: 혼자만의 힘으로 자력 당선 같은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0: 네.
2: 이른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죠.
0: 네.
2: 예, 그 이제 뭐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연대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모두 네. 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0: 네.
2: 예.
0: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예비경선에서 1등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전망도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2: 네, 그거 그냥 뭐 그냥
0: 추측이에요.
2: 머릿속에 추정이겠죠. 예. 예.
0: 근데 의원님, 저는 어제요 박성준 의원님하고 이건태 의원님 탈락한 게 좀 의외였어요.
2: 네네.
0: 이게 이재명 대통령 뭐 공수 취소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안 사건 문제일까요? 뭘까요?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그러실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글쎄요. 그 이제 전당대회 경선이 펼쳐지면
0: 네.
2: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홍보들이 막 이어지는데
0: 네.
2: 뭐 문자 메시지도 들어오고 또 각종 SNS에 자신들의 정견을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도는데
0: 예.
2: 제가 볼 때 우리 박성준 의원님과 이건태 의원님의 홍보물이 빈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0: 네.
2: 많이 보지 못했어요.
0: 아.
2: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0: 네.
2: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민주당의 좀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상황 좀 우려스럽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우리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가 같이 갈등 다 없애고 한 팀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좀 생각 드십니까?
2: 예, 뭐 마땅히 그럴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예. 모두가 다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0: 네.
2: 하지만 지금의 양상은 좀 좀 걱정스럽고 좀 개탄스러운 면도 있어요.
0: 어떤 부분이 제일 그러세요?
2: 뭐 경선이나 선거나 다 치열하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만은 이런 치열한 경쟁이 뭔가 좀 생산적인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0: 네.
2: 당의 미래 또 당의 노선 또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어떤 처방 이런 것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딴 나는 누구와 가깝다 또는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친서 관계나 또 과거 이력 파묘 뭐 이런 네거티브성 경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다.
0: 네.
2: 또 당의 미래를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럼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세요?
2: 글쎄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김인석 네. 전 총리가
0: 네.
2: 그 매우 저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왜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당신이 확보하고 있는 근거 뭐 이걸 좀 신속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저도 저 당의 집행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0: 네.
2: 뭐 전당대회나 또는 중대한 선거 국면을 놓고 입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0: 그렇죠.
2: 그 통상적인 그런 입당의 추이와 동향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2: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이상 동향 같은 건 없다는 것인데
0: 네.
2: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 신천지 세력과의 대결전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0: 네.
2: 그 신천지 세력들이 당내 전당대회에 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근거를 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0: 유시민 작가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화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지금 이번 주만 두 번 방송 출연한 건데 점점 발언 수위가 세지고 그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네.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너무 세고 또 네. 거칠죠.
0: 네.
2: 그런데 이제 당신이 제기하시는 바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런 충정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0: 네.
2: 저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그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이나 거친 표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의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온건한 표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0: 네.
2: 또 그쯤한 문제 제기를 또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테이니
0: 네.
2: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자주 참전하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글쎄 뭐 저는 공격이라기보다 청원으로 네. 받아들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 분이고
0: 네.
2: 또 그의 그 정치 비평 활동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많은 국민에게 뭐 호응을 얻기도 했지요.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당원은 아닙니다만 남다른 분이십니다.
0: 그렇죠.
2: 뭐 그의 정치 이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우려 지점을 지속적으로 그런 충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거듭되고 또 뭐 표현도 대단히 거칠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2: 그 점은 당신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2: 다 아전 인수식 해석이죠.
0: 아, 그래요?
2: 예, 뭐 당신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0: 예.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들진 않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평론가는 정청래 후보를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2: 예, 그 해석의 영역이니까 네. 그거야 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0: 네.
2: 당신이 뭐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0: 네, 알겠습니다.
2: 예, 예, 다만 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낸 이후에 정청래 예. 후보의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정말 확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2: 글쎄, 그것을 뭐 간접적 효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0: 네.
2: 근데 이제 그런 간접적 효과를 노리고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하는 네. 거라고 또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 글쎄, 그래서 이제 해석은 자유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안수사권은 이제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로 당내 분위기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까요?
2: 예,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왕의 네. 당내의 대체적인 합의였습니다.
0: 네.
2: 저는 당론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나 뭐 사건 함장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부실 수사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이를테면 검사가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그동안에 그 수사를 담당해왔던 수사관이 충실하게 보안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을 변경하거나 수사 주체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요.
0: 네.
2: 또 그 보안 수사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의무 절차를 또 두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는 예방할 수 있다, 또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적어도 직접 수사하는 것만큼은 좀 완전히 차단한다. 라고는 큰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당의 중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0: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2: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3시간 동안 부동산 토론회 하셨잖아요.
2: 네.
0: 의원님께서 좀 눈여겨 보신 이야기나 좀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뭐 예정 시간을 막 두 배씩이나 넘겨서 진행되어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네. 이원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2: 왜 저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과세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서 단일화하자 하는 방안도 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2: 이제 다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지방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땅값, 부동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2: 네, 서울은 아주 뭐 지가가 높고 그렇죠.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의 큰 차이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그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또 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거든요.
0: 네.
2: 근데 그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차등 과세하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 네.
2: 집의 보유수가 아니라 전체 총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0: 네.
2: 과세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어제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 강화는 이제 기정사실 같거든요. 세금을 올리는 거는 뭐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0: 이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좀 네.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2: 부담스럽죠.
0: 네.
2: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2: 예, 그렇지만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0: 네.
2: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에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죠.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세 형평성 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0: 네.
2: 그런 가운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거래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 안정을 기하는 이런 세제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초고가 주택 기준 얼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2: 글쎄요. 그것이 참 고심스러운 대목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 서울 집값도 뭐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0: 커요.
2: 네. 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0: 네.
2: 글쎄요. 뭐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기준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0: 네.
2: 이제 그런 점은 그간의 집값 동향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과세의 기준 또는 면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요하게 보면서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0: 그럼 대략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2: 지금 현재는 글쎄요. 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면세 기준이
0: 네.
2: 저 공시지가로 9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러면 시가로는 한 15억 이쪽 저쪽이라고 제가 알고
0: 네.
2: 있는데 뭐 그런 선들은 뭐 그것도 아무런 저 뭐 판단 없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데 따라서 정한 게 아니니까
0: 네.
2: 기존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현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번 토론회 앞두고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2: 예.
0: 어제 저는 대통령께서 좀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급 안 하셨어요.
2: 네.
0: 이 근저당 논란 의원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2: 글쎄 저 대통령께서 뭐 당신의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마저도 이제 파셨는데
0: 네.
2: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성남에 있는 것이어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0: 네.
2: 또 재건축도 예정돼 있는
0: 맞습니다.
2: 집이라고 해요.
0: 네.
2: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 집이 처해 그 아파트가 처해 있는 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배려해야 될 대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당장에 그 집에 새 들어 살고 계신 세입자의 형편도 고려해야 했고.
0: 그렇죠.
2: 또 이 아파트를 이제 산 분, 매수 한 분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도 고려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게 아니라면 현금을 막 35 이상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잖아요.
0: 네.
2: 그런데 그 아파트를 매수한 분도 올 10월 달에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잔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2: 그게 불과 한 3개월 차이입니다.
0: 네.
2: 7월 달에 계약했는데 그분이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은 한 10월 달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0: 네.
2: 그 3개월 정도를 잔금 처리 기간을 유예해 주면서 통상적으로 안전장치로 건조등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냥 그 저 사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선의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네. 일부러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도 대출을 좀 막아놓은 부분 때문에 좀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진 않으세요?
2: 예,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또 그것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순 대통령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네. 그것이 거꾸로 집값을 앙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의 부채 부담을 높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실제로 우리 경제에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가계 대출이 너무 네. 크다는 거잖아요. 네. 가계 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그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0: 그런데 네.
2: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셨잖아요.
2: 네.
0: 어떠한 목표, 포부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2: 예, 뭐 제가 보니까 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맡고 있어가지고
0: 네.
2: 국방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국방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0: 네.
2: 당장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하는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위원장님 그 안규배 네. 국방부 장관 병역 의혹 있잖아요. 요거는
2: 네.
0: 그냥 관련 기록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2: 예, 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0: 네.
2: 그 40년 전에 잘못된 그 병적 기록이 있다.
0: 잘못된 기록이다.
2: 그, 예, 잘못된 기록을 공개해서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네. 안심하고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 네.
0: 좋은 뭐 저희 국민들을 위한 국방정책 많이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시작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6: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측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4: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8: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청와대는 이처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6: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10: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또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6: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신규혜 기자입니다.
11: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0: 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1: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3: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 회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1: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 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5: 그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4: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6: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4: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7: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8: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에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선 징계

0: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2: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0: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5: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6: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5: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7: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5: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8: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이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9: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10: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 바 사회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5: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천지 측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는 금요일이잖아요. 날씨가 꾸물꾸물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좀 우울하시잖아요. 유튜브처럼 방송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유시민 장관 대기실에서 만난 것도 내가 다 공개해버릴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공개할 거고, 김정현 기자님, 네. 어제 누가 1등 했는지 오늘 다 그냥 다 얘기해버려요. 다 해버려요.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주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3: 네,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가 휴가를 갔어요. 그 자리를 메워줄 수요일의 용병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나오나 이 세상에
6: 하나밖에.
3: 한국일보 김정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저 어제 MBC 뉴스하이킥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그 다음 코너가 유시민 작가의 코너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대기실에서 우리 뉴스 명당에 인터뷰 내가 요청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우리 PD님이 원하시니까 또 우리 PD님이 하라면 하잖아요.
7: 해야지.
3: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그동안 비판 많이 했는데 용기를 갖고 이제 대기실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MBC PD분한테 오셨냐고 그랬더니 앉아 있대. 그래서 가서 좀 인사해도 되냐 그랬더니 가시라고 그러면서 막 그 PD가 킥킥킥 대고 웃어. 그러고 또 빵 터져가지고 그 같이 출연했던 신인규 변호사랑 제가 같이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먼저 갔거든요. 근데 문 앞에서 딱 유시민 작가랑 눈이 마주쳤나 봐. 갑자기 멈칫해. 멈칫하더니 갑자기 나를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인사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작가님 장성철입니다. 그랬더니 신인규 변호사도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 싸늘한 눈빛 있잖아요. 그 되게 무서운 눈빛. 그 경멸하는 그런 눈빛을 쳐다보더니 예, 압니다. 예. 이러시더라고. 그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신인규는 튀었어.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PD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출연 요청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러는 날씨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려고 제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명함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2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딱 있다가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제가 작가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내 말을 뭐 들을 거 있다고 뭐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7: 섭외 요청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3: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섭외 요청해요.
7: 그건 말도 못 하셨네.
3: 말도 못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서 인사드린 것만 해도 저는 참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쭉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 중에 제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7: 이름은
3: 못 들었죠.
7: 예, 너무 길어서.
3: 그저 장성철 씨가 아까 대기실에서 나한테 와서 같이 인사했는데 그 장성철 씨 그렇게 평면하면 안 돼요.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평면하면 안 돼요.
5: 종혁신당 가서 정치할 거라는 그 얘기를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3: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반성하면서 잠을 잤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심기 건드려서 죄송하다. 그래도 저희 뉴스명당 한번 나와주시면 제가 한번 잘 인터뷰 준비해 볼게요. 어제 면전에서는 못했지만 여기 이 방송 중에 안 계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유시민 작가님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썰을 좀 풀었네. 아니, 김정 기자님 네. 어제 예비경선 네. 판세 분석 좀 해주세요. 판세
4: 아, 일단 1등이 누구냐?
3: 누구예요?
4: 제가
3: 누구?
4: 어제
3: 궁금해.
4: 방송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으니까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 너도 나도 1등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제 밤부터
3: 분위기 보면 알아.
4: 양쪽 모두가 1등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래도 지금.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4: 근데 약간 좀 그 수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네. 과반 달성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과반은 아닌데 한 6에서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1등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미묘하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고 누가 말이 맞는 것인가 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3: 뭐야?
4: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3: 아니 그래도 현재로서는. 기자의 느낌, 촉, 취재, 정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빨리
4: 현재로서는
3: 풀어줘요.
4: 김민석이 이길 가능성은 좀 있었겠으나 네. 투표율이 예비 경선 투표율이 37%였잖아요.
3: 낮았어.
4: 이게 낮은 건 아닙니다. 결코.
3: 왜요?
4: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비 경선에서 이 권리 당원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게 2024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3: 네.
4: 그때 30.6이 나왔습니다. 30.6. 근데 이번에 37 나왔죠.
3: 아, 그것도 핫하게 붙었으니까 우리 한 50% 넘을 줄 알았잖아요.
4: 아, 그건 이제 본경선 가면 그렇게
3: 본경선?
4: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당시에도 2년 전에도 30.6이 나왔다가 본경선 네. 가니까 4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2% 포인트가 본경선 때 올랐어요.
3: 네.
4: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누구랑 붙었냐? 이재명, 김부관, 김지수가 붙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사실 투표 동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선거였어요.
3: 네.
4: 근데 이제 지난 직전 전대 같은 경우에는 56.9가 나왔거든요. 거의 5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하면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은 예비경선 37이지만 여기다 단순 합산 12가 붙고 경선이 과열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적어도 50은 최소한 넘길 것이고 한 60 사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
3: 그런 전망.
4: 요 정도 전망이 나와요.
3: 네.
4: 근데 이제 37이 나왔기 때문에 37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3: 네.
4: 이 경우에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유리합니다.
3: 결속력이 아, 강하니까.
4: 그렇죠. 거기는 투표율이 낮든 날씨가 나쁘든 네. 기분이 좋든 네. 무조건 투표를 하거든요.
3: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37이면은 네. 이거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층의 투표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3: 네.
4: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3: 느낌상.
4: 느낌이요?
3: 네. 아, 아니 느낌? 그 각 캠프랑 통화해 보면은 네. 반응이 있잖아요. 막 네. 꾸며서 아니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네. 분들도 있지만.
4: 근데 저한테 그 캠프 관계자들 역시도 원래는 당사자한테는 후보 당사자한테는 그래도 결과 통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3: 네.
4: 후보 당사자한테도 결과 통보를 안 했고 민주당에서 이걸
3: 맞아요.
4: 아는 사람이 딱 세 명밖에
3: 맞아요.
4: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누굴 어떤 느낌이라거나 근거라거나 이런 거를 사실. 믿기가
3: 알았어요.
4: 정말 어렵습니다.
3: 모른다는 얘기네. 네. 좀 이따 취재해가지고 또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가 되기가 많은데
4: 다음 주 월요일 와주세요.
3: 인연 끊을 거야.
7: 이 정도면은
3: 네.
7: 어떻습니까? 나오는 예상들은 다 거짓말일 거예요.
3: 네.
7: 그 똑같은
3: 맞아요.
7: 상황을 저희가 작년 맞아요. 대선 후보 경선 때 느꼈기 때문에 온갖 밥그릇 돌았고
3: 맞아요.
7: 이름하고 그 숫자를 아니 바꿔가지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나중에 이제 결과 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세 명만 한다면서요. 국민의힘도 세 명밖에 몰랐어요.
3: 네.
7: 그 봉투 뜯어서 옆에 불러주는 사람, 이거 치는 사람, 그리고
3: 맞아요.
7: 총괄한 사람 한 명.
3: 네. 네,
7: 숫자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안 믿어야 된다.
3: 안 믿어야 돼. 네. 숫자로 막 돌릴 거야.
7: 네.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죠. 저희는 이렇게 뭐 네 명 갔다, 두 명 갔다가 이렇게 갔을 때 네 명에서 두 명 갔다 저는 굉장히 떨었어요.
3: 그렇죠.
7: 그때
3: 엄청 떨리지. 알 수가
7: 굉장히 떨렸어. 아예 모르니까.
3: 네.
7: 그 자리에서 탁 나오니까.
3: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생각에는
7: 예.
3: 현재 뭐 분위기 여론조사 각 캠프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세요? 분위기?
7: 정청래 후보가
3: 만만치
7: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뭐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도 뭐 몇 분이 하시고 했는데
3: 네.
7: 그때랑 비교해 보면 뭐 전혀 다른
3: 그렇죠.
7: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3: 네.
7: 그리고 잘해요 선거를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많이 얻어맞는 스탠스로 가잖아요.
3: 그러니까.
7: 네. 어떻게 보면은 친명계에서 송영길 후보 포함해서 작전을 잘못 짠 느낌도 들어요.
3: 네.
7: 그 결과가 최고위원 컷오프에서 나타난 게 아니냐.
3: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보고 강수영 변호사님 어제 예비경선 당대표 선출 이거 분위기 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일단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 예비 경선은 3명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이 누가 될지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3: 거의, 무조건.
5: 뭐 투표를 어떻게 한들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그 참여해야 된다는 동인이 떨어졌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이제 관건은 최고위원 투표인데 최고위원 투표도 의외로 그 권리당원 관심사가 좀 떨어지고 그 중앙위원급 선거가 지금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예비경선은. 그래서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0%가 중앙위원급이더라고요.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당 그 권리당원의 표보다는 최고위원은 그 중앙위원회 의사가 훨씬 더 많이 그 뭐 600명, 700명밖에 안 되니까 중앙위원이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대변인님 말씀 주셨던 그 이건태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 박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떨어지신 것도 의외긴 했는데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 아니 최고위원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정청래
5: 당대표 그런
3: 김민석 요 두 분 분위기 어떠냐고요 지금
5: 근데 김민석 캠프에만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왜냐면 정청래 캠프는 제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3: 그렇지
5: 연락할 수가 없어서 봤더니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뭐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지가 않고
3: 척하는 거 아니에요?
5: 그냥 이제 화두가 된 건지 신천지.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캠프 내에서는 토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언급하는 게 맞나? 김민석 후보가 그런 의견 아니다. 뭐 할 수 있지. 그럼 뭐 특정 후보를 저격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에 대화가 집중돼 있지. 뭐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이번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지 않았나?
3: 앞서지 않았나.
5: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4: 저는 우리 장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최종 결과치를 아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국회의원 2명, 당직자 1명. 어디서 얘기가 나올까요?
3: 나오게 되면?
4: 네. 그런 건 보통.
3: 실무자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4: 그렇죠.
3: 실무자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4: 그런 건 보통 의원급에서 흘리고 실무자 책임으로 보나요?
3: 의원도 그렇게 보는데.
4: 난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3: 근데 이제 막 오늘 보안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오늘이나 뭐 내일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이제 약간 긴장이 늘어지는 주말 좀 지나서는 누군가가 전화해보면 아니 결론 얘기 안 해줘도 되고 수치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분위기만 얘기해줘. 어때? 뭐 저기 정청래가 뭐 1등 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니지? 그러면은 아이 뭐 마음대로 생각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라고 한 적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 단어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지나서는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을까.
4: 그걸 이제 수치를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죠.
3: 아유, 큰일 나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각서 가지고.
7: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은 밖글에 돌았어 그때.
3: 맞아요.
7: 너무 웃겼거든요.
3: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3: 좋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5: 네.
3: 신청계 3명 다 됐어요.
5: 근데 그것도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3: 네,
5: 왜냐하면 그 뭐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투표 지침. 이게 세 분을
3: 생년월일
5: 예 생년월일 나눠가지고 투표 지침 이렇게 돌 때 치명계의 커뮤니티나 그 댓글들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3: 지침이 없었죠
5: 지침을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그 AI를 돌려봐도 안 되는 거예요
3: 거기서는
5: 답이 없는 거예요 후보자 너무 많으니까
3: 그러네.
5: 이제 또 겨우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여성 의원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라도 좀 몰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세 명을 똘똘 뭉쳐가지고 교차 투표해서 교차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몰면 세 분 다 살겠다 이 생각을 제가 들어서 신청계 약진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하고 이제 박성준 의원이 이제 떨어진 것이 의외였는데
3: 네.
5: 그 이건태 의원은 그래도 그 토론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토론회를 받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 실제로 토론회 했으면 그 더 떨어졌을 거고
3: 런건태
5: 예,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네. 당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3: 네.
5: 박성준 의원은 좀 의외긴 하나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위원급이 50%나 가진다는 건 지역위원장이든 뭐 이제 당에 있는 아주 핵심 코어들이잖아요. 최고위원보다도 더 그 임미애 의원이 경합이었을 같아요. 경합이었던 것 같아요. 임미애 의원이. 임미애 의원은 권리당원 숫자가 대구 경북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 임미애 의원이 됐다는 것은 당원에서는 큰 표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중앙위원급에 된 분들이 그래 그래도 뭐 지역주의 타파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밀어주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5: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성준 의원이든 뭐 이건태 의원이든 떨어지는 결과 되지 않았을까.
3: 아니요, 최악체로 봤거든요. 박성준 네. 의원 좀 의외였던 게 그 5시 그때쯤에서 다른 방송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7: 그분 컷탈락되는 바람에 저 강수영 변호사가 연장 방송했잖아요.
3: 아,
5: 네, 인터뷰 잡혔었는데 못하시고.
3: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이 다섯 명 친명 세 명 친정 뭐 그럴 거라고 좀 뭐 예상을 했었지만
7: 솔직히 그 친명 세 분은 여덟 네.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3: 예.
7: 그리고 뭐 생일별로 나눴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3: 그러네.
7: 들어는 갈 수는 있겠죠.
3: 진짜.
7: 그래서 그걸 그렇게 크게 보질 않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토론회를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들어보면 했으면 더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박성준 의원인데 박성준, 이건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3: 네.
7: 공소 취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고 박성준 의원은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뭐 재연도 앞장서서 했던 주연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반영됐다고 만약 해석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되겠죠. 특히 중앙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선거 인단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땐 거기서 판명이 난 것 같아요. 뭐 여론이야 저 당원들이 이렇게 다 14명한테 투표하니까 크게 이렇게 쏠림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3: 1인 2표인가요?
7: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냐 거기에 따라서 박성준 의원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결론은 공소 취소 거기에 네.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3: 아까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봐서 제가 이건태 박성준 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홍보의 빈도가 좀 약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4: 저도
3: 보세요?
4: 박성준 의원이 조금은 좀 느긋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출마 선언도 또 약간 늦었고 민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취소 관련해서 오늘 저 조간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3: 네.
4: 근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줬었겠는가라기보다는 공소 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방식이 이제 그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애초에 처음 만들었잖아요.
3: 네.
4: 근데 이제 그 모임 이름이 공소취소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왜 정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죠.
3: 네.
4: 그러니까 왜 조작기소 모임 뭐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공소취소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하려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전략적 미스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만약에 이제 공소취소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3: 그런데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은 네. 대통령 공소취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4: 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근데 추진은 하는데 왜 이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미스를 했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고 또 인물론적 차원에서도 뭐 이제 중앙위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위원들은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3: 맞아요.
4: 그리고 뭐 이제 광역 의장, 광역 의회 의장들인데 그분들과의 좀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의회의 인물은 김명호 의원.
3: 예.
4: 김명호 의원이 쿼드풀을 극복하고
3: 그러니까요.
4: 8인에 포함이 됐는데 김명호 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쿼드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바라봤던 시각이 되게 많았어요.
3: 그러니까.
4: 근데 3선이시고
3: 맞아요.
4: 또 그리고 그 중앙위원들한테 표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새 워낙 초선 최고위원들이 많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3선 중진 정도 되는 인물이 뭔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이런 니즈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8인에는 포함이 되셨습니다.
3: 이번에 권리당원이 중앙위 50, 권리당 50이잖아요.
4: 네.
3: 이번 예비경선의
4: 네.
3: 표가. 그러면 중앙위의 한 표가
4: 네.
3: 그 권리당원 총 투표수로 해가지고 뭐 한 표가 20표도 될 수 있고 이거예요? 아니면 1인 1표예요?
4: 아니죠. 20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1000표, 1000표는 되지 않을까요?
3: 중앙에 한 표가 1000표의 네. 가치가 있다?
4: 네. 그래서 임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3: 그러겠네요. 네.
4: 서미아 의원도 네. 지금 당원들이 많이 투표해서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동시에 호남 쪽에서 밀어줬다는 얘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이 호남 쪽 중앙위원들이 서미아를 밀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원뿐만 아니었다.
7: 단순 계산으로 3,000표 되겠는데 한 명이 600명이면 네. 160만이라면서요. 네. 한 2,500명 되겠네. 네. 한 명당.
3: 네. 와, 어마어마하네. 네.
7: 그러니까 중앙위원의 역할이 크고 네. 뭐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친이 유명한 분 아니에요.
4: 네, 맞습니다.
7: 그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김상현 의원이잖아. 저는 그렇게 봤고 공치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름이 공치모여서 박성준 의원한테 그랬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 얘기를 제가 뭐 두둔하는 건 아닌데 유시민 작가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공소 취소 얘기 듣고 내가 내가 미친 건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영향 줬다고 봐요. 충분히.
3: 강승윤 변호사님 전반적인 네. 지금 네. 1차 예비 경선 끝났잖아요. 전반적인 판세 한번 좀 생각 판단 좀 해줘보세요. 처음에는 뭐 김민석 후보가 그냥 여유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5: 네.
3: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면 정청래 후보가 뭐 앞선 결과도 많이 나왔거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5: 일단은 수치를 제가 또 말씀드릴 순 없지만
3: 해요, 여론조사, 해, 괜찮아요.
5: 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 여론조사 그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 네, 의뢰, 그게 네. 이제 앞서가는 느낌이 그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정천현 후보도 막 SNS에 올리시고 네. 이게 바로 민심이다 뭐
4: 이렇게 넌 아니야
3: 센자해.
5: 근데 그 조사를 보면 아 언더독 그 포지션이 효과는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 죄송합니다. 피해자 포지션으로 선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네. 결집도가 있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3: 네.
5: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 내가 마음을 좀 바꿔야겠어 이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호남에서의 그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그 여론조사도 보면 호남에서는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와서
3: 두 배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5: 예, 권리당원의 표심이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서는 여전히 이제 판세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수록 그 정청래 후보에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변수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갈수록 세지잖아요. 저 언급이 세지고 뭐 빈도는 뭐 어제 좀 빈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말씀하시던데 뭐 이제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등판 이후에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뭔가 잘못하고 있어. 이걸 동의해야만 정천우 후보를 찍을 수 있는 듯한 그런 구도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3: 네.
5: 근데 정천우 후보는 원보이스를 강조하잖아요.
3: 네.
5: 내가 이재명 지키는 사람이다.
3: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많고.
5: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3: 네.
5: 이제 이 빈틈의 균열이 메우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신천지 관련된 언급인데 김민석 후보 본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신천지라 그랬냐.
3: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5: 그렇죠.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다.
3: 그럼 송영길 후보를 대상으로 얘기했겠어? 본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겠어? 그럼 한 명이지 뭐.
5: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세련되게 말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아예 말씀 안 하시거나. 네. 왜 그러냐면 저는 1인 1표제가 정청래 후보가 만들어낸 또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3: 네.
5: 검찰개혁하고 1인 1표제인데 1인 1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뭐 50% 되더라도 되게 높다고 평가할 정도의 투표율이면 많이 잡아야 80만 표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권리당원 표가 그 중에 뭐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10만 표든 15만 표든 그게 만약에 어떤 집단에서 밀어놓은 표가 존재한다면 뭐 완전히 이 선거는 가짜 선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1인 1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발본색원 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 밑자락을 좀 잘 깔면서 이런 1표제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밑자락보다는 그냥 신천지 내가 그만두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먼저 가니까 이제 특정 진영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네.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은 제 느낌이 뭐냐면 네.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그냥.
5: 만만치 않죠.
3: 네. 네. 길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5: 네.
3: 야 이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좀.
5: 바뀌고 있다? 당원들의 생각이?
3: 네.
5: 왜요?
3: 예? 네?
5: 당원들의 생각이?
3: 아, 이게 왜요?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5: 어느 수치?
3: 아니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4: 제가
5: 근데 이거는 그대로인데
4: 뉴스명당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3: 그렇죠.
4: 수석 위원 아니겠습니까?
3: 수석 심의위원회. 네.
4: 제가 그 KSOI랑 네. 미디어 토마토 네.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나온 다음에 사실 KSOI가 먼저 나왔잖아요.
3: 네.
4: 나오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어? 근데 이게 이제 KSOI가 이제 정청래 대표 측과 굉장히 가깝다. 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3: 아,
4: 굉장히 많았어. 많긴 많은데 그럼 기자된 입장에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그쵸.
4: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네. 라는 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갑자기 미디어 토마토 딱 나왔는데
3: 네.
4: 어, 이 흐름이 이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진보층에선 분명히 추세가 정청래 후보가 올라온 거는 사실 그 여론조사 기간에서 사실입니다.
3: 네.
4: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그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 파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이. 근데 이제 그 KSOI만 봤을 때는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질문지 구성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쪽 꼼은 아주 예리한 작업이 들어갔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 네.
4: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 결과로서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니까 이 조사 방식의 자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수 있지만 조사 방식까지 지금 탓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3: 그렇죠.
4: 하고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결국 양측 모두한테 좋은 여론조사다라고
3: 왜요?
4: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정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여론조사가 27개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이겨본 거예요. 이렇게
3: 네.
4: 한 번 정도 이겼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페이스북에 다른 주제로 올릴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고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김민석 후보 측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론조사가
3: 그렇죠.
4: 좋게 나오니까.
3: 이기는 거라
4: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계속 여론조사 좋게 나오다 막방 가서 졌잖아요.
3: 네.
4: 그런 것처럼 중간에 한 번, 두 번에 연달아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네. 생각하면 양쪽 모두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7: 네.
3: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치고 좀 올라가고 김민석 후보가 내려가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 한 두 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7: 어차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은 다 비슷한 분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고. 그런 차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정청래 후보보다 확실해요. 뭐 할 말하고 뭐 오불관한 아니에요.
3: 네.
7: 송영길 후보는 뭐 변론을 하고요. 근데 김민석 후보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뒤에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1등 후보다라는 인식을 갖고 딱 총리 그만두고 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 정청래 후보하고 비슷해요.
3: 네.
7: 그러니까 1등 후보 같은 느낌이 없고 또 1등 후보다운 행보를 해야 되는 그걸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잖아요. 이 당이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여당의 1등 후보처럼 인식되는 사람이 해야 할 행보들이 있는데 계속 투쟁도 아니고 근데 또 보면 투쟁 일변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신천지 얘기 같은 것도 꺼낸 것도 그런 고유명사를 그렇게 팍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2등 후보 정도가 해야 되는 정도의 레벨 아닙니까?
3: 그 조급하다? 정도. 그럼 급하다?
7: 조급한 게 아니라 네. 본인 색깔을 잘 정립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놀란 건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자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설하면서 이렇게 손과 머리를 엄청나게 그 과하게 흔들었어요. 아마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4: 네.
7: 머리가 휘날리고 이렇게 저는 그런 동작은 처음 봤는데 하나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3: 어색했어요?
7: 여당의 1등 후보로 인식되는 사람이 그런 제스처와 그런 결기를 보여주면서 나오면은
3: 네.
7: 다 언더독으로 생각을 해요.
3: 그래요?
7: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 말의 어떤 효과성, 매운맛 이런 거는 정청래 후보를 못 따라가죠.
3: 네.
7: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가면 묻혀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7: 그쪽은 선거 전략을 잘 못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유시민 전 장관의 등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흐름의 변화에?
7: 네, 저는 있다고 봐요.
3: 있다고 봐요?
7: 그러니까 자꾸 환기시키잖아요.
3: 네.
7: 대통령에 대해서.
3: 네. 유시민 작가의 등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어제도 등판하셨는데.
5: 근데
3: 어제 고집 꺾지 않으시던데?
5: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하나만 봐요 이제 그 근거를 봐요. 새롭게 제시하느냐.
3: 근거.
5: 예.
3: 근거.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론가로서 얘기하는데 왜 뭐라 그래요? 어제 계속 그러시던데.
5: 그러니까 워딩만 세지고 근거 제시는 없더라고요.
3: 네.
5: 그래서 이제는 기분 나쁘지도 않고 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저도 남겼는데 다만 이제 그거요. 그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3: 네.
5: 일단 좀 의아한 거는
3: 네.
5: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나는 친명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3: 네.
5: 뭐 개파의 수장이잖아요. 원래 네. 뭐 어때요? 대통령이 여당의 리더가 되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월권을 해가지고 당을 뭐 예전에 뭐 그 제왕적 대통령처럼 뭐 윤석열처럼 뭐 수직적 당청관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이제 자기 편 아닌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해. 개파의 수장이라는 말은 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역들 혹은 뭐 어떤 일부 의원들 시켜가지고 뭐 일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인 중에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한다. 대통령이 그 정기 개편이라는 말씀도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을 갖다가 재편해가지고 자기 편 아닌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밀어내고 더 똘똘 뭉치고 보수 인사 중에 누군가를 뭉쳐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재건축에 있어 갖고 쫓겨나는 원주민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계속
3: 반복이죠.
5: 예. 네. 근데 어쨌든 그걸 총 지휘자를 대통령인 것처럼 말씀하신 게 이거는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3: 네.
5: 그 저도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잖아요.
3: 네.
5: 제가 지금 유의제명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일말의 어떤 그 연락을 받고 평론하거나 그러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방송사들도 저를 섭외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연락받고. 소장님도 연락받으신 거 전혀 없잖아요. 청와대에서 뭐 강수영
3: 제발 이렇게.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5: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가 돼보니까 유시민 작가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3: 네.
5: 왜 저러실까 도대체. 네. 하여튼 뭐 이제는 해석도 힘들다.
7: 별로 언급하기 싫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부에서는 유시민 작가 얘기가 굉장히 아프고 선을 넘었고 사실이 아닌 게 많아서 그거 아니다. 왜 저분 왜 저러시냐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3: 그러니까요.
7: 돼요. 선거라는 입장에서
3: 현실적으로 영향 끼치잖아요.
7: 이분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왜 했겠냐를 봐야 합니다. 이재명만 보는 게 아니고 진영 전체를 봤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공소 취소를 해서 제가 국민의힘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반응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곳에서 계속 집권하는 게 제일 목표인데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뭐 심지어 연임 얘기 뭐 개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갔는데 이거 막아야 된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대통령의 개파의 수장이라든지 뭐 명피 가지고 뭐 한다든지 대통령의 당무기에 반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3: 네.
7: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전제를 갖고 하는 말이 과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왜 저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친명계에서는 공소 취소 포기했습니까?
3: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 우리 김정현 기자님 말씀 네. 듣고 오세훈 시장 또 1심 판결 얘기해야 네. 되잖아요.
7: 그렇죠.
3: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9: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유튜브에서 김옥선님. 강수영 변호사 오늘 왜 이렇게 약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5: 누굴 눈치 봐요 제가?
3: 아니, 눈치 보는 거 아니야는 제가 애드립으로 넣었어요. 왜 약하냐고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좀 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부 대담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23일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지난 20일부터 21일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KSOI가 지난 20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정현 기자님 네. 어제 유시민 작가의 네. 방송 그리고 등판
10: 네.
3: 이거 뭐 한 말씀 하시고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갈게요.
4: 제가 그 저번에 2분 뉴스 때부터 있죠?
10: 네.
4: 2분 뉴스 나왔을 때부터
10: 다 봤어요?
4: 안 봤습니다.
10: 안 봤어요? 네.
4: 그리고 이제는 그 유시민 작가께서는 자기 걸 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안 보고 하려고요. 안 보려고요. 어제도 나왔다고 하는 거를 이제 안 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10: 네.
4: 그때 어떤 걸 제가 경험했냐면 그게 이게 유튜브 세계에서는 굉장한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걸로 했잖아요.
3: 일주일 했어요.
4: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유튜브는 그 유시민 작가의 ABC로 달아올랐을 때
10: 네.
4: 그때 이제 그 저희 그 신문 기자들은 같이 몰려다니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3: 꿈이.
4: 거기서 제가 기자들한테 아니 근데 ABC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작가 ABC. 근데 다들 모르는 거예요. 다들 몰라요. 의원도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10: 네.
4: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이게 어떤 논란이 있었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레거시의 주제 소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ABC론을 유튜브가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레거시가 받았습니다. 신문에서. 그리고 나서 용역할 때는요. 그 텀이 더 짧아졌어요. 용역을 터뜨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문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면서 그 텀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거시 신문이 이렇게 빨리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고점이 끝났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3: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4: 네.
3: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는 영향이
4: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3: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지 뭐.
4: 그 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0: 네.
4: 이제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이후로
10: 네.
4: 처음으로
10: 네.
4: 진보층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그랬구나.
4: 네, 그게 유시민 작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대로 가면 그 진보층이 왕창 흔들린다, 코어층이 왕창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후로 그렇게 안 흔들렸는데 유시민 작가가 등판한 다음에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뉴스 명당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고까지 감사하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11: 네.
3: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선고
11: 네.
3: 저 정도 예상하셨어요?
11: 저는 예상했어요. 근데
3: 왜요?
11: 그 왜 그러냐면 네.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수수죄잖아요.
3: 네.
11: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결국 금액이거든요. 수수 금액인데 2,100만 원이 잡혀 있고 공소사실은 3,300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천 단위가 넘어가면은 뭐 아무리 싸게 나와도 벌금이 700, 800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자백한 사건에서도 선처를 부탁한다. 뭐 이래저래서 했다. 근데 이거는 선처를 구한 게 아니라 다퉜잖아요. 무죄를.
3: 네.
11: 그런 사건이니까 이건 무조건 일도 양단이다.
3: 그래요?
11: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3: 그렇죠.
11: 심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 2천만 원 넘어가는 사건은 징역형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3: 그래요?
11: 집행유예 본 경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줄기차게 아마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봐요. 그 김한정 씨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의뢰한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결국 이제 증거들이 이런 사건에서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제 반대 증거. 그러니까 피고인 편을 드는 사람들의 증거의 신빙성도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의 말도 진실한지를 잘 따져야 되는데 김한정 씨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좀 법원이 예의주시한 대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 무슨 싸웠다는 걸 복역을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등등.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본질적인 건 결국에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면 의뢰한 흔적, 뭐 상의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 증거들, 그러니까 김한정 씨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없고 강천원 부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쪽에서 명태균 쪽하고 연락하고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잔뜩 있는데 김한정 씨는 거기 개입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를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게 의뢰자가 김한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건 이제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맨 앞단의 세계예요. 여론조사. 초기에 명태균하고 처음 거래되기 시작할 때
3: 네.
11: 이때 이제 명태균을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논의할 때 일단 해오는 거 보고 앞으로 계속할지를 결정하겠다.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김한정 씨가 2월, 그러니까 21년 2월에 뒤늦게 이제 결재를 한 건 그 다 논의되고 오세훈 시장 측하고 다 논의가 된 다음에 그 계속해도 되겠다. 거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마 비용을 후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의뢰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게 더 적극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매우 힘들 것 같다.
3: 근데 직접적으로 네.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대납 좀 해줘. 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도 정황적인 증거만 가지고도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11: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3: 근데 무죄 줄 수도 있고 유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판사의 마음이다.
11: 아니, 일단 무죄가 실제로 5개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그게 판사가 명확하게 어떤 판단을 해준 게 아니라 김종인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수도 있겠다. 했을 수도 있겠다예요. 이건 김종인이 했다가 아니라 그 문자 메시지나 김종인 위원장하고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쭉 종합해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무죄를 준 거거든요.
3: 네.
11: 그러니까 애매한 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3: 네.
11: 근데 나머지 5개는 명확하다고 본 거예요. 네. 판사가. 네. 이거는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뭐 녹취가 네. 있거나 그건 거의 뭐 윤석열 일가 수준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런 증거가 정치자금 사건이나 뭐 뇌물수수 사건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정황이 매우 중요하다.
3: 그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강수용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11: 네.
3: 강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변호 좀 해주세요. 변호사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자신 있게 제가 해가지고 이제 무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11: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3: 높아요?
11: 한 착수금 한 5억 정도는 주세요.
7: 5억 돈의 문제구나.
11: 아니요, 이제 헛소리 한 거고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매우 어렵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실익이 없다. 당선 상실형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3: 네.
11: 아무리 읍소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100만 원 밑으로 못 떨어지니까
3: 네.
11: 어떤 변호사가 해도 아마 되게 강경하게 갈 거예요. 앞으로는.
3: 그래요?
11: 네, 왜냐하면 이게 봐달라고 해봤자 당수 상실을 못 막기 때문에
3: 네.
11: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거다. 아마.
3: 네. 윤희석 대변인.
7: 네.
3: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7: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이 형량에서 예, 벌금으로는 최대치가 나온
3: 그렇죠.
7: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고 있구나. 물론 1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김한정 씨가 돈을 냈는데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가 애초에 의뢰를 할 정도로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할 정도의 관계인지 아닌지가 입증이 돼야 오세훈 시장이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과 김한정 간의 카카오톡 중에 뭐가 있냐면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캠프 안에 누구에게라도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 주장대로 내가 궁금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내가 의뢰를 한 거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가? 이 정도 생각했다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실제 만난 시점과 돈을 준 시점 간에 이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어요. 돈을 주고 한 3주 있다가 만났더라고요.
3: 네.
7: 이건 또 뭐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설명하신 대로 초기에 1, 2, 3번 여론조사 수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김한정 씨는 논의에 참여한 흔적이 전혀 없고 나중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그 다툼을 무마하거나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증거에 의한 거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그럼 또 다른 간접 증거를 들어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에 1심 재판부에 어떤 결론을 탄핵을 해야죠. 그래야 2심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조금은 안 되겠죠. 이거 뭐 거의 무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 오세훈 시장 돈도 많고 이거 선거 비용으로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굳이 뭐 2-3천만 원을 그냥 김한정 씨한테 대납하라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7: 저도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요. 그거 아까워서 대납을 은밀하게
3: 그러니까
7: 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21년도 1월 말 2월 뭐 이때 그렇죠. 얘기잖아요.
3: 네.
7: 그러면은 4.7 재보궐선거 한 두 달 전 정도 되는데 그때 상황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와 이제 결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명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그 뒤에 펼쳐지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냐.
10: 네.
7: 오세훈이 나경원한테 안 돼서 네. 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때 제가 당대표 그러니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몇 개 힘을 빌어서 오세훈이 이기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1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10: 네.
7: 그래서 절박하게 명태균에게 의뢰를 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었느냐. 그 점은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3: 그리고 뭐 명태균 씨를 뭐 오세훈 시장이나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저 사람 되게 유명해가지고 뭐 잘 알고 여론조사 전문가로 생각한 것도 아닐 거고 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을 텐데
7: 그쵸.
3: 그렇게 의지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0: 내용을 이제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재보궐을 이제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치러지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텐데
1: 그래요?
0: 참또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 민주당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이제 장동현 대표도 물러날 일이 이제 없을 것이고 거기도 이제 뭐
1: 장동혁 대표의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재선거. 본인이 막 선거소총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꿈이
0: 그렇더라고요. 네,
1: 이루어졌네.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향, 이제 파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데더 관심
1: 민주당의
0: 많이
1: 엉덩이
0: 봤습니다.
1: 들썩들썩하는 사람 있어요?
0: 어우, 너무
1: 벌써부터?
0: 많죠, 너무
1: 많아요?
0: 많죠.
1: 누구야? 1순위.
0: 박주민 의원 지금 어우,
1: 박주민.
0: 드릉드릉 하고요.
1: 정원호 전 후보는
0: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 힘들까?
0: 현재로서는 많이 거론되는 편은 아닌 거예요.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제 서영교, 뭐 전현희 뭐 이렇게 거론되기도 하고.
1: 나는 법사위원장 할 거예요. 나는 출마 안 해요.
0: 아, 법사위원장이 그게 2년짜리 법사위원장이 아닙니다.
1: 아.
0: 네, 검찰개혁이 요게 마무리되면 아마 바뀔 수 있어요.
1: 나 출마할 거예요.
0: 네, 그렇게 될수 있죠.
1: 네.
0: 그리고 지금 그 지지자들이 사이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1: 누구?
0: 역시나 강훈식
1: 오.
0: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1: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강훈식 뭐 등판 가능성 할만할수 있죠.
1: 오.
0: 못할 건 없죠.
1: 강승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지금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지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2: 민주당 전체가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누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은 사실 글쎄요, 교만한 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1: 안 돼.
2: 이대로라면.
1: 국민의힘 거는 윤희석 대변인님한테
3: 아니,
1: 여쭤볼 거고.
3: 괜찮아요. 네,
1: 그래? 그럼 강승윤 변호사님 말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오늘
2: 안 돼요.
1: 시간상?
2: 아, 예. 빨리
1: 국민의힘 누구?
2: 말씀드릴게요.
1: 왜?
2: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출마보다도 그냥 이게 당을 이제 질서를 지금 재편해야 되니까. 근데 이대로라면은 대선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되니까.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쪽으로도 무게가 많이 실릴 테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권영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빈 공간이 나왔다.
1: 나도?
2: 네, 그렇게
1: 그럼
2: 해석할
1: 나도?
2: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서는 이 판결 가지고 이제 판결문 분석을 해서 저마다 만나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밥자리 술자리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저는 많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님 10초만.
3: 예, 어쨌든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은
1: 아니 원론적인 얘기 말고
3: 원론적이고
1: 속내를 얘기해. 뭘
3: 서울시장
1: 원론적인
3: 선거 만약에 생기면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다.
1: 한동훈 의원 나갈 수 있습니까?
3: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스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6: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7: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0: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0: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엔 강제 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3: 미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5: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4: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긴밀한 당정 협력과 초당적 통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적 통상 압박 성격이 짙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명분인 강제노동은 국내 노동 현장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통상 당국은 이번 사안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12.5% 추가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인 유럽연합과 대만보다 높은 관세율로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협정도 맺지 않은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은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수개월 전부터 경고신호를 보내왔다면서 쿠팡 사태 등으로 촉발된 한미 갈등 속에 디지털 비관세 장벽 추가 조사 칼날까지 우리를 겨누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리한 대우를 주장했다거나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빈 껍데기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외교 통상 라인을 전면 쇄신하는 등 대미 전략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한국과 마찬가지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일본은 곧바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추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 EU는 지난해 합의한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대체로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새로 발표한 관세율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약속한 것에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지난해 7월 EU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3: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랙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7: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6: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8: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6: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인 HBM 장기 공급 계약을 새롭게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P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외신 간담회에서 미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삼성, SK, 네이버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장기 계약을 발표하고 아주 큰 숫자들이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 빅테크 기업과 한국 메모리 넘버 원투 기업의 파트너십이 아주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기술, 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위기 장기화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3: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6천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루바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5장에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가정의 관계, 나와의 사회의 관계, 스승의 관계, 교회에서의 또한 서로의 성도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끼리의 관계가 원만하면,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 상호간에 서로 떡을 대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아줬다.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다 그곳으로 공급해 주셨다. 교회가 붕대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후사, 즉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고 내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침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주시겠다는 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약속이 있고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관계도 있지만은 사회 속에서는 또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큰 상징적으로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땅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하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면은 누구나 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의욕이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관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부르셨어요. 이상 중이라는 묵도하는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 생활이 그러해야 됩니다. 어떻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남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정립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할 때 주께서 나한테 생명의 해를 주셔서 생명의 해가 길리라 시편 16편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묵상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 보는 거, 발로 행하는 거, 정직한 길로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 의지의 선택인 겁니다. 선택을 하는 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또 듣는 귀로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지킬 때에 이어서 여러분은 육체로서 여러분의 입술을 스스로 의지로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의 보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여러분의 의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발로 행하는 것도 악인의 길, 죄악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하여 듣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시면 여러분의 발을 지킬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허탄한 곳으로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거지만 지시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솔기가 내려서 그 하나님의 재물을 쪼그려 들 때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은 쫓았던 겁니다. 지켰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기동 중에, 묵상 중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의지하시신 겁니다. 예레미야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고대의 풍습은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의 종이 있으면, 그리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인이 모든 상속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아브라함 가문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이제 세상 풍습을 조사 아브라함은 그 상속을 그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깨달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의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의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때 내 자식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엘리엘 너의 DNA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야 할내 자식이, 너와 같은 피를 나는 그 자식에게 내가 널 후사를 삼겠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이 떠 있습니다. 무별을 네가 셀수 있나 봐라. 그 별을 셀수 있습니까? 지치죠. 여러분들 별 세다가 별 하나 하나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있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적어도 6, 7천 년, 7천 년이 된 오늘, 이 세계 인구가 80억에 가까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30억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한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 많아졌던 무별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1.1에게라도 벗어나질 않고 오늘도 이어진다고 한다고 볼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약속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오늘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여호와여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자로 얻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으니 성령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이제는 저 세상의 길에서 사는 분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듯하나 여러분은 천국의 길을 걷는 하나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민이요 우리가 육체의 수를 다 누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도 영원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집이 다 이름 문패가 새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각자의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붙여놓지 마십시오.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이분이 가장 잘 사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묵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죽이겠다 하시면서 또한 축복으로 땅을 주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갈대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서 그것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얹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제물이 있으니 그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또한 보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은 예수 오시기 이전에 산 제물 3년 된 그 짐승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캄캄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 내용은 무아지경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깊은 이상 중에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상을 듣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제 심판할 때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광야의 길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관용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때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내모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야곱의 후손대로 열두 족속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는 땅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의 모든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면 모든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정은 긴 고난의 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에는 긴 여정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솔개가 마치 그 재물을 탐내려 그 짐승에게 솔개가 다가오는 것을 어느 사람에도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모든 손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할 때에 항상 방해하는 요소가,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의 수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잠들 때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이하의 말씀을 제가 번역한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하십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날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오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분한 분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확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후손도 받았고 그 땅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땅을 차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날을 여러분이 이어가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생활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을 얻었고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마음을 굳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생명의 해가 이어지는 생명의 귀한 자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기도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호소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요. 또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전제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도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며 항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집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눈물을 짜며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이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따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서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일단락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걸핏하면요 원망을 일삼았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만나 가지고도 영양실조에 걸린다면서 무화과며 석류과일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던 민족이에요. 원망이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요,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긍정에 길들여지면 인생 만점을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해석합니다만은, 부정에 길들여지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관점에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로버트 슬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부정적 입술의 고백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정 대신에 긍정,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는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훈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화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다는 거죠. 르비듬은 호렙산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막 지방이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이 물이 없어 목말라 쩔쩔 매고 있다면 그 인도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물이 없는 광야인 것을 알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근방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정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서 가도록 한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느비듬의 장막을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따랐는데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는데 결과에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느비듬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와 다툰 사건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2절 상반절에 모세와 다투었다 했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라며 덤비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또한 주의 종을 배신해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르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앙의 행위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방법도 희망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통째로 맡기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라는 말은요, 전부, 전체, 모조리, 남김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버리라 말은 남겨두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처럼 통째로 맡기고 기도하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빔에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8절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빔에 싸우니라. 첫 번째 사건이 마실물이 해결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때가 중요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생수를 마시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느비듬은 쉬는 곳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가 쉴 때 공격에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쉬고 봉사가 쉬면은요, 사탄은 여지없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아말렉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헌신적처럼 내버린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에. 그들은 호전적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이란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민족은요, 싸움을 해도 비겁하게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후미진 곳 쪽을 습격해가지고 약하고 피곤한 자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쉬고 있는데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부득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고 출전시켰고 자신은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잖아요. 9절에 보면 그 당시 배경이 눈에 확 들어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파죽지세로 공격해 오던 철통과 같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수수 주풍낙엽에 날리는 낙엽들은 뒹굴며 후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지면요, 이번에는 도망가던 아말렉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역습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먼저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모세는 최신 무기를 동원한 거죠. 최신 무기라 해도 총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총칼보다 더 무서운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손은 귀한 손이에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유명한 그림, 아마 여러분 그 그림 봤죠?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듀러는 본래 시골에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림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한 동네 사는 친구가 같이 그림 공부를 하자면서 둘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이 두 소년은요,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서 마음대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드레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둘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라.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네가 다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미술 공부를 하면 두 사람 다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듀러는 그 친구의 수고와 희생 위해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듀러가 화가로서 재능을 발휘해 나가자 드디어 인정받는 화가가 됐을 때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찾았을 때 그 친구는 듀러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에 뼈마디가 굵어지고 섬세함을 다 잊어버려서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듀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친구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목까지 제 친구 듀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평생 그 친구를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듀러는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유명한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본래 이 그림은요, 사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가 나중에 기도의 손으로 바꿔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한 친구의 희생과 협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본문 속의 승리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한 그 지팡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한 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본래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별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팡이의 이름과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불리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미디안 강에서 양떼를 인도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모세의 손이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요술 손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올린 손은요 기도의 표상이었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그러한 손이었던 거죠.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요 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이 말이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해요. 믿으십니까?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본데요. 첫째는요, 항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총을 딱 두고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바짝 들면서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적군도 두 손 들면 죽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야 해요.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던 거, 내 힘과 지식 믿고 살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과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손을 드는 것은 의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합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언제나 내 자신의 문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도움의 요청이에요.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조난당한 사람이 무인대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지는 것은 구조의 신호와 같은 거죠. 네 번째는요, 충성의 의미죠. 서약시대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대통령 취임 때도 손을 들고 서약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의 서약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면 기도하는 것도 서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의 의미예요. 충성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심을 보고 주신 것인데,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리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만세를 불러요. 여섯 번째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순서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강복입니다. 죄 등이 축도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손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도 모세가 올린 두 손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에 든 손이었어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에 번쩍 든 그 손이었어요. 그리고 깊을 잃고 승리하려는 확신으로 올린 그 손이기도 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물론 아론에게도 손이 있고 홀에게도 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손과 아론의 손을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손은 지도자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섬기는 자의 손이었어요. 학자들은 모세의 손을 큰 손으로, 아론과 홀의 손을 작은 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0: 모세에서는 교회 담임 목사에서는요, 아론과 홀에서는 목사를 돕는 성들의 선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정에서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선도 귀한 선이지만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의 선이 더 귀한 선이에요. 12절을 보면 여기 모세의 선은 능력의 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내려지는 건 별게 아닌 인간의 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이 길을 막게 된 거죠. 이때 아론과 우리 같이 협력하여 모세의 손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론과 홀이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아론과 홀의 손이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섬기는 손이에요. 학자들은 이 손을 돕는 손, 보좌의 손, 협조하는 손, 이해하는 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모세의 능력의 손이 큰 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론과 홀의 작은 손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섬기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주석과 알버트 벙크는 이때 모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날이 되었을 것이다.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손, 섬기는 손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손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목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론과 홀의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봉사하는 손길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교회와 천국을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와 천국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하는 손이에요. 교회는 절대 친교가 있어야만 해요. 예수 안에 한몸된 것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애정의 표시요. 여기서 또 손을 잡는다는 것은 협조와 이해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교제는 참 아름다운 교제예요. 친구가 손을 잡고 부부가 손을 잡고 성도가 손을 잡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교회는 이런 손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종 혼자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아론과 홀 같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말로, 애정 있는 말로 죄종도 사람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협조하고 섬기는 아론과 홀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느비눔의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홀의 협력을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아말렉을 전멸하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알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닛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러므로 여호와 닛시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줘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도 자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은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만 가지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도 없으면요 영적인 연약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쓰신다고 가정에서 권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끊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큰 지혜요, 아이디어요, 실력이요,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주님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아말렉 같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에서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 이게 처했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기도의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낙심하여 내려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피로감과 삶의 무리로 인해서 기도의 발이 무거워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양옆에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주의종들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서로의 기도의 발을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물리친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신이 싸우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단을 쌓고 여호와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찬양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에

0: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를 13장 통독을 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영혼의 비명을 지르는 자크 부르짖음의 영성을 배우셨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과감하게 카라트 했다고 했죠.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죠. 베어냈다. 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더서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을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동선을 정교하게 서로 조율하는 감독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는 거룩한 성전이나 율법의 현장이 아닌 술 취함과 탐욕, 권력 다툼이 난무하는 가장 근접한 세속적인 궁궐을 무대로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 의식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때로는 가장 무질서해 보이는 삶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겪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예정, 계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발견해가는 가장 역동적인 영적인 신앙의 여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당시에 이 제국이 최고의 슈퍼파워 네이션이죠. 1장부터 묘사된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 화려한 금잔, 술, 권력의 위용이 가득한데 그 화려함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불안함입니다. 왕은 왕비 와스디가 자신의 잔치에 나오지 않자 불같이 끓어오릅니다. 진노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취약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조금만 흔들려도 분노하고 혈기가 나오죠.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세상 권력이 낳은 비극적인 스캔들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각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그 공석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된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제국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메누하.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안식과 평안, 진정한 안식, 쉼,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는 화려함은 넘쳤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메누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분노와 파벌뿐입니다. 싸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누하, 참된 평화, 위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분명하죠. 세상의 화려한 기준과 알고리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그렇지만 결코 그 소음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변화,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죠. 우리도 있죠. 다 있죠.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세상의 오만함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면 에스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성벽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폭풍우가 치는 한밤에도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쉬지 않고 빛을 비추죠. 그렇지만 어때요? 배 안에 갇힌 선원들은 그 등대의 빛을 등대 뒤에 숨겨진 어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들이 겪는 갈등,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구원을 위해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성령의 붓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빚어가는 거룩한 작품으로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제 고난과 인내라는 재료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우리 보고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공 따라다니지 말고, 눈에 드러나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는 가정, 그 공동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거점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멈춰 서시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뒤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보고 듣고 아시거든요.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섭리의 현장으로 바꿀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권력과 인맥과 화려함을 쫓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만물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영혼의 구원자, 다시 오실 심판주, 그 은혜와 섭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의 불안을 넘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인 이 매누화를 누리고 찾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이 매누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누화, 참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분류해서 마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 대대로 죄인들이라서 이 세상에 죄인의 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의인들은 천국에 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굉장한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엄청난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만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와 또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요. 그 생명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내 안에서 예수의 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옛사람이 죄인인 나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고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실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이기실 것이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성령님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힘, 죄인의 힘을 다 물리치고 의인이 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뭐 이기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제해서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사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저주의 세력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려면 우리는 새 길을 가야 되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같이 날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날마다 찬양을 하고 왜 날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도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서 오시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고 또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냐고 주님과 합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과 합하여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인데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껏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9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그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홀이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잃어가는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랬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

0: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러한 마약 조직이라든지 범죄 단체 이런 데에 스며들어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언더커버라고 해요. 경찰관이 경찰로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마약범이 되고 경찰관이 조직폭력배가 돼서 그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루트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더커버예요. 근데 경찰이 마약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침투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 조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행해야 돼요. 마약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자기의 동료인 경찰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아야만이 위장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장 침투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마약 조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주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죄 조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료애를. 같이 매일같이 행동하고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동료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그 범죄 조직의 한 명 그 은신처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그 조직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호형 호재로 지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고민에 빠져요. 경찰인데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친해지니까 그 정보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경찰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을 가지게 돼요. 내가 경찰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는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경찰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참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곳에 같이 동일성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선택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경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범죄 조직원으로 동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이 말씀이 삶의 규범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반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라든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심히 고생스러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의 그 이 호수의 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파도가 뒤에서 치는 그 앞에 서시고 백성들은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앉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소리가 이 음성을 더 멀리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파도 소리에 그 퍼지는 그 증폭시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에 서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니까 저기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배 두 척 있는 데 가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에게 어부에게 야 좀 호숫가로 나아가자.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 배 주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호숫가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어떻게 하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건지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30m가 되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실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은 상황, 배도 고픈 상황, 모든 것이 귀찮아서 빨리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데로 가라.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자기는 잔뼈가 굳은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의 경험상 예수님의 요구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일을 실패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내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추구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면 권면하잖아요. 아이, 그거 효과가 없더라. 그 약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행동해야 얻는 거 없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경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상충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깊은 데 고기를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기쁜 대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고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장목 열병에서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쳐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행했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먼저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시몬, 듣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거 가서 보고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4개월 후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을 해야 됐구나, 이제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멈춰요. 또 그만을 두게 돼요. 온전히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옛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2개월 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쯤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네가 한 가지 정말 결단할 것이 있다. 네 생각, 네 경험, 네 생업 그런 거 다 내려놔라. 내 말 내가 정말 주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때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 약함, 악함, 자랑,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놔야 돼요. 버린 것 버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 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인 것이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달라고 하는 대로 찾고 그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마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과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 갈증이 더 심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의 소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을 따라 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배고픔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배고프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그 팔복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규정하는 이 단어의 definition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배부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 그 글로리, 그 상급, 그것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배고픈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이제 푸른 초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초를 마음껏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편하게 고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회화적인 모습이 바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또 종교는 이 의와 그리고 이러한 그 배부름, 배고픔 이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는 단순한 어떤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이 목마르다 또 줄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육체적인 어떤 영양실조나 갈증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원어적인 측면에서 광야에서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길을 잃어서 방황하던 자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즉 생사가 걸린 절대적인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는 너희가 하나님 없이는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갈망 상태 가운데에 너희가 항상 놓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엇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서 그 상급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해놓고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했다고 하고 세상에 정말로 유명한 그 셀럽처럼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췄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어떤 엄청난 그 홀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자기 의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명예와 부와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판에 대하여서 일비일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기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얻을 그 분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공력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불로 그 사람의 일생의 공력을 테스트할 때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티리얼이 풀과 나무와 지피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의의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목마른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의에 줄인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배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그 보물이라고 한 것을 항상 머니하고만 견주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기회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opportunity, 그 chance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들을 다 머니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하나도 없게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만 천국에서 보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까지 같이 가면은 가장 좋겠지요. 예, 여러분은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사냥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가장 좋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토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10분 다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빌딩을 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 머티리얼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 머티리얼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뺄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을 하되 그러나 자기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큰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또 또 뭐 무슨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늘에서 그의 상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글로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이 땅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배부를 것이요. 자, 이 배부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배부른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때로 힘들고 때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과 같은 동일한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가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의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굶주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목마르고 복음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만나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 배부름, 즉 하늘의 그 풍성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그의 10년 가운데에 목이 마르고 그리고 늘 의에 주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떨까요? 결코 배고픔과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만족한데, 여러분 아무리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가 일단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더 이상 에피타이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뭡니까? 아예 언더스탠딩 자체를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페이크 풀 상태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는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즉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식욕이 전혀 없는 거요. 배부릅니다. 무엇을 더 바래요?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방어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굶주린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굶주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질 눈앞의 유익이나 또는 육신의 안락함, 이러한 그 속임수를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미혹되어 가지고 예, 잘못된 이 하늘나라의 이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챌린징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미 배부른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자기는 이미 세이프티 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은요, 이러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짧은 한 말씀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 짧은 원 센텐스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 생명이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이 생각 가운데에 이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일생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 또 심지어는 죽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가슴으로는 순간적으로 찡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거니와 자기가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하는, 예,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환란을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심지어는 순교도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에 그 모든 패런을 완전히 다 업사이드다운 시켜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편안한 자리, 예, 익숙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33장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독수리의 어미가 먹이를 갖다 모더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날만큼 새끼가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이제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의 독수리 어미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놓아두는 한 그 어미는 그 독수리 새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새끼를 가지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새끼를 공중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날갯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 또 반복 반복하면서 이미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자식을 망치는 건지 오히려, 예?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0: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왜 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했던 자리를 왜 다 흐트러뜨리고 집도 다 부시고 하느냐고 불평하는 한 절대로 그 새끼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합니다. 역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천국에서의 그 밸류와 지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배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런 사람은 충분히 받을 자격을 비로소 갖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 환난, 또 영적인 갈증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급으로 바로 직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으신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예비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7: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8: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6: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Chat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희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9: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오픈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12: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or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11: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13: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11: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4: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11: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5: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6: 우리는 친구다!
11: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4: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한지 홍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간 오늘 주 LA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시와 한지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품은 한지가 디자인과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5: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 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18: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7: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5: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9: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20: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19: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4: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5: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21: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0: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0: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3: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0: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5: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개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4: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25: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24: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정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26: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출렁이고 있고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 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7: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과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 죽겠죠. 송영길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24: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곤 계파별 대리전도 벌어졌습니다. 친청계가 먼저 김 전 총리가 언급한 3자 비밀연합 주체가 누구냐고 직격하자 친명계는 곧바로 이 대통령 돌려가기가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전당대회, 갈수록 당권 주자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96.7% 압도적 찬성률로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1: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습니다.
24: 새 대표 선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른바 법력권 통합 문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국조특위 연장을 쌍끌이로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5: 반면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4: 선관위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을 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경남 김해와 대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했겠느냐며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의 이 애국심이 식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드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4: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전산과 통계 조작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성역 없는 특검은 물론 현재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연장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조작 의혹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만큼 선관위 때리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원래 민주당 당론이었다. 국조특위 기한 연장 역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길어지는 올공 시위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앞서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빨리 출범해 수사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3: 연장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아직은 없고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검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4: 여야가 가뜩이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가운데 야당이 국조특위 연장과 선관위 종합특검 여론전까지 불을 지핀 상황. 당장 약속대로 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안보 책임자들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0: 중복인 오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또 경남 양산 등지에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는데요.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 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 활동 금지 등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는데요.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은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돌봤고 동물들은 얼음과 물 샤워를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3: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도심은 온통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4: 와, 이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이고 뭐 땀으로 지금 몸이 다 젖어가지고.
3: 무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온 아기 사자는 야외 방사장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다가도 난생 처음 겪는 한여름 열기를 식히려 금세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얼음으로 열을 식히고 생닭을 먹으며 첫 여름을 이겨냅니다.
5: 일단 야외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 사람이랑 똑같이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이스팩 같은 걸 사육장에 넣어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3: 복날하면 역시 삼계탕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일찌감치 만석입니다.
6: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네,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네.
3: 삼복더위에 이름값이라도 하듯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푹푹 쪘던 하루. 사람도 동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기 힘든 가마솥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7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7: 알록달록 튜브에 올라탄 아이를 엄마와 아빠가 무리해서 천천히 끌어줍니다. 얕은 계곡에선 아이들이 물총을 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함께 물장난을 칩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8: 원래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왔는데 해가 쨍쨍이고 너무 좋아요. 물놀이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7: 맑은 물에 몸을 담근 피서객들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곡역 그늘막에서 직접 구운 고기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9: 자연이랑 함께 물놀이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벌레도 보고 돌멩이도 줍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의 수온은 20도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몸을 담그면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젊은이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10: 예전에는 해수욕장 놀러 오면은 물이 좀 따뜻하다 느낌이었는데 오늘 엄청 차가운데요. 그래서 팔만 담궈도 시원하고 괜찮았어요.
7: 백사장에 마련된 대형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는 사진을 남기려는 줄도 이어졌습니다.
11: 여기 해운대가 정말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파도도 너무 좋고 넓은 백사장에 애들이 모래놀이하는 것도 정말 잘 돼 있고.
7: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으로 전국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0: 본격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2: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의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3: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 저희 해외로는 이제 네 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14: 하나, 둘, 셋, 파이팅!
3: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5: 5년 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넓혀 확대 등재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결정이라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I therefore declare decision 48.8b.8 adopted.
17: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가 확대되면서 권역이 넓어진 겁니다. 위원회는 우리 갯벌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철새들이 다녀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호를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서식지라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처음 갯벌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갈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가치를 더 완전히 보여주도록 확대 등재를 추진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5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18: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that gapper is not Korea's alone, but a sharing heritage of all humankind. We will contribute to safeguard its universal, our universal value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17: 확대 등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을 거뒀다는 점도 의미를 더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홍보대사를 맡아 전 세계의 유산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EU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서 EU가 또 미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구글에 또다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라며 미국은 유럽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과 미국 납세자를 갈취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이후에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막판에 대선 4선 도전 농담까지 던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수상에 뼈있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20: This place is the really the largest group of Trump derangement syndrome people ever put together at one time, I suspect.
19: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가짜 뉴스로 싸잡아 규정하고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신 공격성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정적들과 유명 인사들도 조롱 섞인 어조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연설 막바지에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폭탄 발언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20: And this is a somewhat of a scoop. My intention to run for a fourth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be doing that. I will be having an official. In fact, I think I have. I won three times. Now I'm going to do it again.
19: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진 이번 만찬은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팽팽한 긴장감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북남미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미국판 깐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이 준비되면 먼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 대신에 현지 음식인 미니버거와 피쉬앤칩스를 곁들인 만찬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식구다 이런 건배사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22: 네, 생맥주 대신 보니까 병맥주 들고 부딪히면서 건배를 했더라고요. 지금 마침 지금 세계 산업이 AI가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전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하드웨어 쪽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0: 예.
22: 칩의 아주 주 공급처 정부에 쓰고 있는 대체불가라는 용어 거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2: 정부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 관련 AI 관련 여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체불가한 공급망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AI 서밋 회의 참석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력의 덕을 본받아 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만 뺀 나머지 지금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을 전부 총수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너무 낯익은 인물들이
22: 예,
0: 많죠.
22: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G7 이상의 사실은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번 정부에 구호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했다는 점은 한국에 대한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으로 뭔가 확인을 한번 보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또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국내 문제하고 같이 결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 예.
22: 나라에 따라서는 뭐 이원 집정부 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는 외교 문제 중심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내 문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내에 들어오면은 정치 문제도 관련이 돼 있지 최근 나왔던 부동산 문제도 있지 주식시장도 있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오면은 이 문제에 꼬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우리 기업의 총수들이 동반하는 방식이
0: 네.
22: 때에 따라서는 기업 뭐 비즈니스 외교도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한 번의 검토 대상이긴 합니다.
0: 예, 이번 AI 서밋에 모인 기업들 시가총액을 모으면 1경 7조 1,0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커서 좀 감이 안 오는 이런 규모인데, 여기서 1,300조 원 규모의 이제 협력을 체결하기로 해서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글쎄 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화 내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려하게 지금 AI 강국으로서 피지컬 AI라든가 대체 불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시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이 대체 불가한 그런 우리의 어떤 우수한 강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물론 뭐 외국의 기업이라든가 CEO들 연쇄회동을 하고 AI 관련 기업들도 만나고 지금 엄청 화려하게 건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반도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블 거품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 관세 협정을 해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폭탄 투하를 이 와중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머리에 망치를 한번 맞은 듯한 그런 띵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은 뭐 물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저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대통령들의 뭐 일본 외교라든가 유럽 순방이라든가 보면은 비즈니스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정말 기업 총수들 저렇게 대동하고 네.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국익은 결국은 수치와 계약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들은 깐부 수식어보다도 확실한 성과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2: 예.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기업의 총수들 대동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빅테크의 모든 총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 한번 이 장소에서 정말로 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라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확신을 준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었다고 예. 봅니다.
0: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젠슨은 계속 배가 고프다. 계속해서 more chips, 반도체 더 달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얘기가 알려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고 칠 수도 있겠지만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명 붕괴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의 치명적인 적신호,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이 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안수사권 이것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현주 의원이 완벽한 친명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8.17 전당대회의 극성 그리고 강력한 그런 당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선명성 있는 보안수사권 취소 폐지 이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다음에는 공소 취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뭐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동안 사퇴 의사를 밝혀는 왔는데 아직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 오늘 이렇게 밝혀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왔고, 하지만 민주당원들의 당론은 결국 완전 폐지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보십니까?
22: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라든가 청와대 입장하고 당하고 입장이 참 기묘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리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뭔가 보완책이 있었던 입장을 수없이 표명했단 말이죠. 근데 당에서는 강력하게 절대 조금만 더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또 정성호 장관도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필요하면은 여당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참 기묘한 장면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불거지고 있느냐. 한쪽은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쪽은 결국은 지금 충돌해서 여권 내 분열로 나오고 있고, 오늘 사퇴가 됐단 말이죠. 네. 사퇴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다만 이 사퇴가 이후에 구체적인 사태 과정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 입장을 표명할지 아니면 그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의 의미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대체로 뭔가 본인이 내각으로 참여해 국무위원 참여했을 경우에 입장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되고 거기서 결정하면 될 건데 왜 대통령은 아직 어떤 입장인가 이게 애매한 겁니다.
0: 예.
22: 만약에 대통령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면은 더불어서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게 나왔던 점에서 과연 어떤 취지인가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당과 법무부 장관과의 뭔가 괴리가 결국은 사태로 나왔다고 봅니다. 아다시피 최근에는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계속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조작기소 문제도 감찰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압박했었고 당신이 검사들을 둘러싸여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0: 그럼, 장관 말을 막 끊기도 했잖아요.
22: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법무장관이 있던 것은 본인이 비교적인 뭔가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품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불가피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 전당대회 재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이런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한다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정말 사퇴를 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지금 경찰 수사 사건의 10% 정도가 보안수사가 필수 불가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0.7%가 유무죄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된다면 그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여기서 손을 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누구한테 결국은 이것이 향하냐 이 국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의 그런 피해를 범죄로부터 보호가 안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국면과 더불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레임덕이 올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나는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런 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22: 정성호 장관이 본인 입장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갈지 만약에 대통령과 뭔가 의사합치가 돼가지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정부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예컨대 거부권 행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로 특별한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사실상은 공개됐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사퇴설이 왜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를 비우셨을 때 순방 갔을 때 나왔을까요?
1: 원래 민주당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할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포용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내부적인 기강이라든가 조직을 장악하는 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재 근무를 할 때는 그런 말을 못하다가 일단 외국에 나가는 순간 뭐 한 가지씩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성과를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금 30일 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2, 3일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봅니다.
22: 저도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사표명을 했던 걸로 보고요. 대통령의 순방 중에 발표했던 것은 그동안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도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마다 뭔가 주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아마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이 비었을 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마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으로 급해서 아마 당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0: 예, 정성호 장관은 뭐 항의 표명이 아니라 당과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사의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친정청 내계에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내가 예전에 계엄도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증거 내놓으라고 하더니 지금도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 글쎄, 증거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문제로 홍역을 글쎄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정교 분리를 위반했다 해서 정당 해산까지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이 전당대회 물론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그때 한나라당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대 때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치열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 형국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있을 때 비명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것은 미래 권력을 향한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준 대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렇지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이제 8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뭐 일각에서는 혹시 다른 종교도 있는 것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것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당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 것은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김민석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책임 있는 당대표 자리에 도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많이 아파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교 분리로 위반한 그런 해산 사유가 되는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그런 걸 내놓지 못하면 해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색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중순쯤에 경기도 한 지역의 신도 수십 명이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은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특정 후보와 연관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22: 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도 신도들이 그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에 조직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김민석 지금 후보가 7월 1일까지 총리직에 있었거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된 게 6월 24일이에요.
0: 예.
22: 그럼 혹시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짐작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석 후보가 5명 당대표 후보들 나온 예비 경선 컷오프가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죠.
0: 예.
22: 끝났죠. 끝나고 났는데 이 문제가 작전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논란이 나왔던 보안수사권 논란 폐지 논란 문제보다 훨씬 더 당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클 수 있습니다.
0: 예.
22: 그래서 뭔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22: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그 정 교수가 장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커지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뭐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0: 좀 수위를 조절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1: 예,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민주당 당원 수십 명이 지금 신천지 당원인 것 같다라고 예. 밝히니까 이거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미리 수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친정청 내계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정말 밀리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공천권을 정전 대표가 신임 대표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권력적인 속성상 다 새로운 대표한테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밀릴 수 없는 그런 공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친청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어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수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자발적 지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개인의 행동일 수도 있고 정치적 해석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8.17 전당대회가 뭐 앞으로 20몇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유권자, 당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한테 이것을 내서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그 전에 안 나온다면 정말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급해서 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면은 이것을 또 깔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유증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1: 예,
2: 듭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0: 박선원 의원 등이 보면은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초반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본인의 전대 대표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역풍이 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합수본에서도 정말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서 역풍만 아닌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데 이걸 본격화시키면은 당 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가 커버릴 가능성이 예.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런 점에서 1차 컷오프 이후에 정리에 발표하겠다는 것을 유보하고 뭔가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예. 유보한다면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문제를 제기한 김민수 후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 둘 중에 하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런
0: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적인 이미지에 훼손이 될 수 있다.
0: 그래서 아마 뭐 당 대표 전략 차원에서는 당장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만약에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근거 없는 것을 몰린다면 공개하는 쪽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예, 이 신천지 개입 의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건데 유시민 작가가 그저께는 뉴 이재명이 정치적 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필패론, 재건축론에 이어 뭐 썩은 내 굉장히 심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유시민 작가의 이 연이은 쓴소리가 과연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 돕기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 돕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
2: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플레이 하지 않나 그런 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정권을 짧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축출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쪽 간에 상당히 이제 앙금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고 그 외에 김어준 씨가 코어그룹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버린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거 뭐 마지막에 어물전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아주 우리 정치학의 고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파 수장처럼 친명계만 챙기고 그리고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정말 카리스마가 아니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그 집단 친명계를 끌고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0: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이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암묵적인 지지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밀리다가 지금에는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한 그런 지지율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제3의 어떤 우군이 필요합니다. 제3의 정청래 대표한테 제3의 우군은 누굴까?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면은 유시민 작가하고 정청래 전 대표 후보는 상당히 저는 가까운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예.
2: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이 같이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코어 지지층 얘기가 나와서 김어준, 뭐 유시민이 같은 팀플레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성격이 아주 다르게 봅니다.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뭔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고요. 유시민 본인은 뭐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경우는 뭔가 본인이 담론을 주도하지 않으면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담론 권력에 좀 뭐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요, 계속 독설을 내뱉어 왔었는데 본인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독설이 아니라 누구를 꺾어내리기 위해서 했던 독설이고요. 또 그게 또 사실이었느냐? 몸 사실도 아니었고요. 또 하나 재건축론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 본인이 그동안의 각 정당들에 대해서 오히려 나가서 흔들면서 새로 지으라고 부추겼거나 아니 옆에서 딴짓 처렸던 사람이지 스스로 무슨 증축학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물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설 어물전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씨예요. 그래서 당을 보고 어물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시민 본인의 독설에서 자칫하면은 생선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이 싸움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적통론, 뿌리론.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중에 당원들이 적통이 누구냐? DJ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적통은 누구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1: 예,
0: 됩니다.
1: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서 멱살잡이, 몸싸움까지 벌어진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 상임위원회 배분이라는 게 일반 회사로 말하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상임위원회가 뭐길래 이런 멱살잡이까지 있었던 것이냐 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좀 국민의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0: 글쎄요, 저는 뭐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임위원은 각 정부의 어떤 기관은 장관을 컨트롤하면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서로 조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에서 원내대표를 뽑아서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폭력이 있다는 것은 당의 품격과 권위를 추락시키는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정당인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국회가 신성한 의회 국민의 민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왜 전당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폭력을 민의 전당 그리고 본인이 투표해서 뽑아놓은 원내대표한테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상임위 배분에 좀 불만을 품은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좀 고성을 지르고 또 멱살을 잡았다 이런 논란인 건데 결국 뭐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했다 권영진 의원 이렇게 사과했다는 것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권영진 의원이 평소에 좀 합리적인 소신파로서 당대표에게 좀 쓴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2: 네, 그 소신파 그룹들을 관련 타격을 받을 소재가 있겠죠. 이번 이런 경우엔 100%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그동안에 뭔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고 네. 점잖은 사람 쪽이었는데 왜 이런
1: 맞아요.
2: 행동이 나왔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점잖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을 할 수는 있죠.
1: 네.
2: 그러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국회 특히 좁혀서 국민의힘의 경우는 뭔가 조직에 대한 구심점 신뢰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당 자체에 대한 지금 아다시피 당 대표란 분은 밖에서 지금 집회 다니고 있고 당의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뭔가 불안정한 구도 속에서 지금 뭔가 이상한 일탈이 발생해서 네. 권영진 의원 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지금 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시피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 예,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또 이게 징계 정치로 가면 또 당이 더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모두와 화합하는 모드로 좀 극적인 이런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니고 정당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당이 어수선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육사생도들은 공부를 한다고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이 어수선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에 대한 무리를 이런 폭력을 쓰면 그거는 당에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것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징계라든가 당헌당규에 따른 처벌 이런 것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 장동윤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당이 뭐 기강이 없다. 당은 결국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위는 월, 목 열리고 그리고 뭐 잘못했으면 윤리위라든가 당무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절차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양당 간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수확의 첫 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럼 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가? 첫째는요, 구약에서 말한 대로 첫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활자를 잘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글이든 영어든 히브리어든 활자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영적 시선으로 바꾸어 볼 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해놓은 절기들을 통해서 이 영적 축복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유익함이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사를 찾아내기에 적합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하는 면에서도 유익한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봤던 대로 한 해에 첫 번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상반기 동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실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매듭을 묶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저는 주보를 광고면을 쭉 보기도 했고 1월 첫 주일 예배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진들을 보는데요, 얼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 1월 달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지, 2월에 이렇게 모였었지, 아, 이런 예배를 드렸었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또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2000년 전에 살고 가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눈을 뜨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을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좌정해 계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고 계속 이렇게 살게 해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의미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처음 것을 생각해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목사님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도시에서 농사도 안 짓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대형교회에서 부목회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단임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단임목회를 시작하고 1년쯤 되어오던 6월 중순 어느 날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과 함께 감자, 고추, 호박 등 올해 첫 수확 중에 몇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 사시는 저의 외삼촌이 감자 한 상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함양에 계시는 김권산이라는 분이 양파와 감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인사와 함께 모두 저의 첫 단임 목회를 통해 많은 영적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인사와 함께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목회 현장에서는 첫 번째 추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담긴 풍성한 농산물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회란 신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목회 첫 해를 맞이하는 저는 맥주감사절을 기념하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드려진 맥주감사 예물들은 가난한 이웃들과 인근 고아원과 양로원에 떡도 나누고 또 반찬과 과일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을 찾아보는 일들로 첫 맥주감사절을 시작했고 몇 년째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맥주감사절에 깨달은 것은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첫 소출조차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렸을 것이 아닌가. 그 장로님은 올해도 농산물을 드리면서 보내준 인사말에는 목사님의 첫 단임 목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장로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맥주감사절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내 논에, 내 밭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바람과 온도를 알맞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만큼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농부의 겸손한 마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니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주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첫 겸손의 자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떳떳한 신앙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첫 열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인내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겪은 불편함, 고초, 추위, 더위, 위험 이런 것들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2년, 3년, 40년을 지냈다.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써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이민생활 인생도 고생 많아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도착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도착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여호와께서 찬양대가 부른 가사.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니라. 길고 긴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면서 지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훌쩍 지나간 또 한 해의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것 같아요.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며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맥주감사절의 어떤 신학적 의미를 따지기보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고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당하는 게 사고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렇게 사고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나도 그럴 가능성 100%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 성질이 못 돼서 다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40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단하고 그랬지만 참고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민생활 늘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편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덕목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쓴 고통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바로 그 손으로, 그 팔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하신 그 스토리가 수천 년을 지난 오늘 나의 인생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듯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초실절을 지내고 추수하는 이 49일 동안 낯을 대고 나서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배 나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마침내 경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배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배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 결론은 딴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와,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도 오늘 심은 씨의 열매를 내일 아침에 거둘 수가 없어요. 인생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이 이른 비에도 복을 주시고 늦은 비에도 복을 주시고 내 생애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 있을까? 언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섯 마리나 해야 되는데 땡큐 빨리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예. 감사가 소리치면 복이 메아리로 대답한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또다시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얻은 내 노력의 결실을 내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첫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아까운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도무지 낳을 가망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 못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황당했을 거예요. 주실 땐 언제고 달라고 하시냐. 얘가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저쪽에 가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과 타협을 많이 하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질병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억셉트하면 풀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토브 더 굿 띵스 그 좋은 것을 귀한 것은 더 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들은 오늘 말씀 26장 가서 보니까 그걸 소제물로 그냥 제물로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객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은 나눠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객들과 나눠지고 고아들과 나눠지고 과부들과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행객들까지도 모두 다 즐거움과 복을 받게 된다고 신명기 26장에 가니까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아니 이 구원의 축복부터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자랐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세상에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쁨과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나누는 마음이 생겨요. 예루살렘에도 가요, 온 유대에도 가요, 사마리아에도 가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우리가 감사할 때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분, 선교사 한 분이 생각났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도 갖고 계셨어요. 민노아 선교사님. 1892년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26살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모든 평안함을 미국 땅에 놔두고 26살 젊은 나이에 청춘을 이 한반도 땅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을 알게 돼서 오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서울에서 33년 동안 충주에서 전체 44년을 한국 땅에서 지냈는데 그분이 처음 와서 경신학교 교장을 맡았어요. 당시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 도산 안창호가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에게 신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세례를 주게 됐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선해주고 또 좋은 처자를 소개해서 결혼까지 시켜준 사람이 이 밀러 선교사입니다. 밀러 선교사는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잘 자라던 아이가 8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마음 속에 둘째 아들을 3년 후에 얻었어요.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1902년 3월 7일. 그리고 1년 뒤에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참담하죠. 여러분, 말로 다 못할 고통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한 밀러 선교사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당신이 여기 와서 자식 다 잃고 아내 잃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이 밀러 선교사는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시를 하나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이 바로 이 밀러 선교사님의 고통 중에 쓴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우리 교회가 지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시네. 병든 자의 고침과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마침 5시쯤 돼서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7시쯤에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다가 이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있었어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노인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밀러 선교사가 내 아들은 다 죽었는데 둘 다 아내도 죽었는데 고쳐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여러분 우리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치고 부러지고 또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시면 우리 교회는 지금 100세 이상 되는 분이 수십 명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모시라고 우리 힘들까 봐 하나님이 다 때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지금 이거 아픈 거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이 생명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분명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을 붙잡고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옮긴 이 밀러 선교사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순간 반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귀합니다.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교회가 재정 때문에 맥주감사주의를 정하고 헌금 거두려고 그래 비난하고 비판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 정도 따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가 드려져야 바른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네,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어마켓, 불스마켓. 이 곰이 아빠를 내려치는 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황소가 뿔을 위로 올리는 게 확 솟아오르는 느낌이고 단순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황소의 뿔 위에 올라가고 싶지만 현실은 곰의 앞발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2: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곰입니까? 황소입니까?
3: 그걸 논하가 이제 단순하게 놓고 보면 고점 대비 30% 빠지면 곰이 맞습니다.
2: 네.
3: 근데 이익을 놓고 보면 이걸 곰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 네.
3: 곰과 그 황소의 중간인데
2: 예.
3: 이 여의도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2: 뭐예요?
3: 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어마켓에 들어갔느냐?
2: 네.
3: 베어마켓에 들어간 시점이 있습니다.
2: 네.
3: 젠슨왕이 두산베어스에서 시관 이후부터거든요.
2: 아하, 중요해요 경제 이런 거. 네. 무슨 색깔 옷 입지 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3: 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물론 불스 팀이 없어서 그렇긴 네. 하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왜 베어스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2: 아니 시카고 불스에 가서 저기 자이투 시구 한번 던지시면 다시 농담입니다.
3: 여의도 농담입니다. 예.
2: 예. 자, 그 정도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3: 네.
2: 좀 과도한 우려들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3: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수급 요소들도 있습니다.
2: 네.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 네.
3: 미국도 지금 현재 레버리지 ETF 때문에 좀 흔들린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국내외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2: 예.
3: 고점론을 얘기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를 쓰는 업체들이 고점론을 얘기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2: 최태원 회장도요. 이거 지금 공급을 못해서 난리야
3: 그렇죠.
2: 이런 말 하잖아요.
3: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70% 80% 좀 상악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2: 네.
3: 쓰는 입장에서 보면 괴롭죠. 그러니까
2: 네.
3: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야.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의 거품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 예.
3: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다른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점을 보고 판단하느냐 선을 보고 판단하느냐라고 보면
2: 네.
3: 점은 잠깐 흔들릴 수 있죠.
2: 그렇죠.
3: 뭐 이번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5조 영업이익을 예상했습니다만 60조가 나올지 이제 24일 날 잠정 실적 네. 발표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선을 보면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3: 최소한 올해 300조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뭐 한 500조 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이 커져가는 거고
2: 네.
3: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2018년에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시총만큼 생긴다라는 건데
2: 우와.
3: 그런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면
2: 네.
3: 고점 대비 30% 빠지면 베어마켓이다라고 보지만 이게 과거의 어떤 도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익을 본다라면 지금은 조정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2024년 겨울이었나요? 소장님과 방송을 하다가
3: 네.
2: 그때 이제 비상계엄 여파로 주식이 거의 폭락 사태가
3: 네,
2: 됐거든요.
3: 예.
2: 조용히 옆에서 그때 방송 마치시고 이럴 때 사시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안 샀어요 그때. 후회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3: 예.
2: 자 여러분 이렇게 개인 투자는 정말 개인의 책임이고
3: 그렇죠.
2: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점의 관점에서는 수급에 따라 외국인 기관 파냐 사냐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선으로 보면 기업의 원래 가치 이익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키미스 K3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키미스 K3 켜놓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주식이 지금 영향을 받잖아 라고 물었더니 또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까? 더 신뢰감이 없어지는데. 아무튼 이 중국이 이렇게 신기술 내놓을 때마다 반도체가 영향을 받아요.
3: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죠.
2: 예.
3: 그렇지만 이게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 네.
3: 시장에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그 카카오톡을 쓰다가 네이버 라인이 나왔을 때 라인도 써봤죠.
2: 네.
3: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 효과를 봤죠.
2: 네.
3: 지금 현재 제미나이 쓰시고 챗GPT 쓰시면서 우리가 이제 키미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2: 네.
3: 키미만 쓰십니까? 아니죠.
2: 네.
3: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2: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넣어야 양질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3: 예.
2: 또 그런 어떤 좀 불신이
3: 미국 쪽에서
2: 있잖아요.
3: 늦겠습니까? 중국 그 거기에다 넣겠습니까?
2: 그렇죠.
3: 중국 사람들은 쓰겠죠. 그렇지만
2: 네.
3: 우리가 북미나 뭐 이런 쪽들도 쓰던 것들을 쓰는 플랫폼 효과를 쓰기 때문에
2: 맞아요.
3: 이것이 쉽게 바뀐다. 이것이 물론 전환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2: 네.
3: 이제 무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PD님하고 얘기했는데 리눅스 생각해 보세요. 리눅스 같은 경우 오픈 버전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로 나타나면서
2: 네.
3: 우리가 모든 어떤 뭐 유료 버전들을 먹을 거로 생각했죠.
2: 네.
3: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리눅스 수가 사라졌죠. 그런
2: 네.
3: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긴장해야 될 뉴스인 건 명백합니다.
2: 딥시크 때도 그랬으니까요.
3: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게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에는 물론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2: 예.
3: 불안정하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진화되고 앞으로는 이런 급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중국뿐만이
2: 예.
3: 아니라 미국에서 나올 거고요.
2: 우리가 출시할 수도
3: 우리도
2: 있죠.
3: 우리도 나와줘야죠. 그런데
2: 네.
3: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것 들을 네이버에서 출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내 분들도 잘 안 쓰죠.
2: 예.
3: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그 지금 이제 기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학습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4: 네.
3: 우리가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허접했습니까?
4: 맞아요.
3: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정교해지고 있는 거죠.
4: 맞아요.
3: 그런 거기 데이터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연 시장에 그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누가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것이 네. 청바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4: 예.
3: 그러니까 얘네들은 황금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몇 안 될 것 같습니다.
4: 골드러시를 찾아간 이 금광꾼들, 금을 찾는 사람들에게 청바지 팔았던 때가 더 돈을 버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시간 뒤에 장이 열리는데 요즘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저희 방송 듣고 주식창 열어보시는 분들은 한숨 쉬세요. 아유, 미국이 또 뉴욕이 또 팔았네.
3: 네.
4: 폭락되는 거 아니야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한 가지 요소만 보지 마라. 여러 설명을 오늘 잘 해주셨지만 당장 개미들은 오늘에 내리는 비가 무섭잖아요.
3: 더군다나 SK하이닉스 ADR이 1.8% 빠졌습니다.
4: 네.
3: 마이크론은 1%대 올랐는데 저는 어제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4: 네.
3: 25만 원대, 180만 원대 가격대라면 우리가 막대한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4: 네.
3: 오늘 아침에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쉬었으니까 목요일 날 이제 하락했고 어제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좀 나갈 수 있습니다.
4: 네,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3: 그런데
4: 그렇죠.
3: 예, 저는
4: 것이니까.
3: 이제 개장 때가 좀 저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4: 예.
3: 지금 시장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제가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네가 아침부터 얘기하느냐,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주느냐라고 하는데 네. 22일부터 우리가 이제 테슬라랑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부터 우리 하이닉스를 비롯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4: 맞아요.
3: 주가는 실적에 수렴합니다.
4: 네.
3: 그렇지 않다라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중동 이슈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4: 예.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을 믿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 요소도 안정을 찾는다라면 정말 지금은 이제 장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만
4: 예.
3: 우리 이제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처럼 해뜰 주식 시장에도 해뜰 날이 저는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예. 아니 차영주 소장님과 저는 이렇게 왜 모르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서 보시면 두 분은 굉장히 흑곰과 백곰 곰같이 생겼는데 저희의 기운과 설명은 황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황소처럼 오르리라고 믿겠고요. 이 이른 아침에 오늘도 냉철한 분석과 또 희망을 주시는 얘기까지 정말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청취자 5756님은요 첫날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Y10 경제라디오도 구독하고 있어요 라고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구독 눌렀다는 이름과 함께 서민경제 지킴이 어떨까요? 멋진 이름을 주신 1051님도 감사하고요. 줄여서 와경풀 어때요? 7419님도 있었고요. 경제 좋아요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좋아요. 예. 네가 좋아?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의 경제를 분석해드리기 때문이죠. 자,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미들의 작전 타임 도와주시는 코치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코치는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저희는 사실은 안녕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한데 이쪽 분야의 베테랑인 센터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좀 안녕하신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5: 솔직히 별로 안녕하진 않고요.
4: 네. 네,
5: 저희도 매일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저희는 뭐 시장이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4: 네.
5: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뭔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정말 예전에 막 나라가 위태롭고 뭐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해서 아유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역시 경제도 그런 전문가들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요즘 뭐 조모라는 말 유행이잖아요. 안 사서 다행이다. 나는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5: 뭐 저도 뭐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뭐 포모, 조모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조어들 뭐 나오고 있는데요.
4: 네.
5: 뭐 일부는 이제 그렇게 마음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4: 네.
5: 중요한 것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지 않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 예, 저희든 기쁨이든 fear, 공포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갈 길,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가치관으로 잘 가라. 뭐 정답이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도 3% 넘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아, 이게 역시 좀 반등이 있던 건가라고 평가할지 아니면 변동의 흐름, 출렁이는 파도라고 평가해야 될지 뭐 애매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5: 뭐 아직은 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한 3.6% 올랐지만 코스닥은 0.5% 상승에 그쳤거든요.
4: 예.
5: 그리고 상승 종목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기관이 1조 4천억 샀지만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9천억을 매수했다는 것은 레버리지 또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계적 매수가 상당부 작용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하게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4: 예.
5: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리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반영해 나가는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기본 실적과 기업의 가치는 계속 좋은 상태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JP모건이요 레버리지 청산 막바지다라고 하면서 폭등락이 조금 진정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이 의견에는 어떤 입장이세요?
5: 사실은 이 최근에 그런 이 반도체 급락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했는데
4: 네.
5: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키미 K3라는
4: 맞아요.
5: AI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4: 네.
5: 그럼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확히 1년 6개월 전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습니다.
4: 그랬었죠.
5: 네, 그때 사실은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4: 네.
5: 그래서 사실은 그 기억이 워낙 생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K3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4: 예.
5: 그들은 반도체를 미리 상당히 폭 줄여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딥시크가 나와서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줄었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4: 그랬었죠.
5: 오히려 바닥을 찍고 3,500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결국에는 14,600까지 올라갔습니다.
4: 네.
5: 결국은 그것도 정확히 시장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K3가 나와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머지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펀더멘탈은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반도체 주가의 급반등 일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4: 예.
5: 보면 지금 뭐 JP모건의 그런 분석도 일부 좀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예, 뭐 신기술이 나왔다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너무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는 곳이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하셨으니까요. 5.2% 올랐습니다. 뉴욕 분위기 좋았나 봐요.
5: 네, 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0: 있었어. 좋았어. ADR 많이 올랐어라고 했는데 또 국내 주식장은 출렁거릴 때가 있어서 오늘 불안해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경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뭐 저희가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기도 어렵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좀그 불안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예.
1: 뭐냐면 반도체 쪽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유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0: 예.
1: 브렌트유는 지금 9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0: 맞아요.
1: 올라가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들, 즉 지정학도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우리도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이 될까요?
1: 유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90달러까지 왔는데 이게
0: 네.
1: 만약에 다시 좀 하락 쪽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유가가 예를 들면 100달러를 넘어서 120불, 일부에서 지금 해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0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0: 예.
1: 금리도 지금 4.6%까지 왔는데 이게
0: 네.
1: 만약에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0: 네.
1: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0: 네네.
1: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 이제 사업을 하는 네오 클라우드
0: 네.
1: 업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회사들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제 저는 데이터 센터 금융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장기 렌터카 사업과 비슷한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운영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0: 네.
1: 그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AI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120달러 5%잘 보시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주춤하게 할수 있는지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빅테크들 실적 나와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실적도 궁금해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주 23일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알파벳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실적은 저희는 뭐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 뭐 ASML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0: 예.
1: 모두 한 목소리로 AI 디멘드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파벳의 EPS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제 투자 계획이죠. 설비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인지, 그게 요건 데이터 센터 투자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EPS보다는 이 회사의 투자 계획, 요거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면 늦습니다. 좋아질 거야 할때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투자 계획 같은 것들 잘 봐셔야 될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뭐 계속 말씀드려요. 원칙적인 얘기, 펀더멘털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드려도 버팁니까? 그래서 저 버텨야 됩니까? 9천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답해 드려야 될까요?
1: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1차 저지선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매크로의 이 조합이 되겠죠.
0: 예.
1: 근데 이제 중요한 지금 말씀 주신 다시 9천 이상으로 올라갈 거냐 그러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0: 네.
1: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그 리밸런싱이 미리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사실은 그때처럼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결국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해 가면서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뭐확 오르냐 확 내리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좋으나 그렇게 가느냐 뭐 6,500선 지켰어, 6,800선 지켰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주가 이렇게 주인공처럼 매번 주목을 받는데 뭐 원전 방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연관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고 깨끗하게 잘 돌아가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와, 벌써요. 뭐 여러분이 문자 주셔. 저 천사인가요?

0: 눌렀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와티 경디 이렇게 YTN 경제라디오 뭘까요 이거? 예, 이런 좋은 제목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과학보다 더 믿고 싶은 분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계신 최창규 본부장님, 최창규 코치님께 오늘 개미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메시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본부장님 진짜 이 시간에 머리 잘 돌아가나요?
1: 아유, 이 시간에는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일찍 깨어나서 일찍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우리가 오늘 증시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0: 예, 그렇군요. 어쨌든 네. 잘 돌아간다라고 저희가 강제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뉴욕 네. 증시 상황은 약간 알파벳 실적과 어긋나는 것 같고요. 약간 혼조세예요.
1: 네, 맞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다우가 0.01% 하락, S&P 500이 0.14% 하락, 나스닥은 0.57% 하락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4% 근데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면적으로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예.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 나스닥 지수는 약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알파벳 실적 잘 봐야 돼. 이게 AI 투자랑 반도체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일단 충족한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알파벳 자체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마다 와, 진짜 세밀하게 뜯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표면적인 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광고 잘했냐, 유튜브 잘했냐, 그리고 클라우드 잘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2% 증가했습니다. 네. 무려 247억 6,800만 달러 기록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228억 2,600만 달러에서 88억 1,40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와. 그런데다가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예. EPS는 무려 9.11달러 기록했습니다.
0: 아이, 그러면은 다시 또 데이터 센터 지어 반도체 만들어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 하면 그래 알았어. 너 이 정도 실적 좋은 건 아는데 현금이 얼마나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자본적 지출 얼마나 발생시킬 거야? 자산 네. 투자 얼마나 할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인데 네. 시장에서는 2분기 자본 지출이 442억 달러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442억 달러보다 조금 큰 449억 2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자금을 쓴 거 아니야?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네. 현금 흐름이 만만치 않겠네? 그리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장만할 거야? 이런 네. 거에 대한 의심이 겹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4% 정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우려와 전망이 증시에는 반영된다는 점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늘 국내 반도체 주에도 그럼 영향을 미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AI의 성장론 알파벳으로 말미암아 AI의 고점론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가셨냐? 저는 어느 정도는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알파벳의 실적이 AI 수요와 수익화 모두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너무 투자가 크면 이만큼 투자했는데 얼마나 돈을 빠르게 벌어들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의 리스크도 불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주에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벳의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예상 이상의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은 AI 서버 늘려야 되죠. HBM 확보해야 되죠. 네트워크 수요 유지돼야 되죠. 이런 신호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의 호재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자 장단기를 잘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면 이거 사이드카 이제 별로 기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전광판 앞에 앉아있는 정말 물리적으로 증시에 가있던 분들 때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네. 실망을 했었거든요.
0: 예.
1: 7,000피 찍었습니다. 7,000피 회복하고요. 매수 사이드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0: 네.
1: 확실히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다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쳤다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0: 네.
1: 손실의 폭이 컸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0: 네.
1: 분들 입장에서는 7,000선에 도달하니까 아 드디어 나의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0: 예.
1: 좀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도 뭐 선물 쇼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한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 자체가 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막을 세우는 예물이 될 수 있었고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따를 때에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현대판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는 성경 연구를 돕고 선교지 번역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노약자의 정보 접근을 돕고 교육과 복지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는 거짓 정보를 만들고 사람을 속이며 음란과 중독을 확대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데이터와 생산성으로만 평가하게 만든다면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AI를 사용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돕고 있는가? 이 사용이 진실을 세우는가? 아니면 거짓을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가? 이 사용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소비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AI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성막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처럼 같은 AI도 우상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AI는 우리의 판단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돕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AI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려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까? 이 도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질문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시대에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2: 선을 이루는 사람.
1: 이 말은 선이라는 말은 good,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좋아 보여요.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은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와, 좋은 게 되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2: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아멘. 우리가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야. 내가 경험을 했다. 안 좋았는데 좋아지더라.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내가 배웠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우리가 안다. 경험을 해서 알고 봐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요셉아, 형들이 멀리 가서 양들을 치는데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 갔더니 딴 데로 멀리 갔어요. 집에 가도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멀리까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어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심부름 갔다 졸지에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때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이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종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종살이 했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옥살이 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모함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그렇게 살리게 됐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미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2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기고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2: 아멘.
1: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럼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받았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

0: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0: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1: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0: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아멘.
0: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1: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에요.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에요.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했다가 버릴 때 거기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모까지 만드니까 좀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서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모가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모래도 멋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살아가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1: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네.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그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를 나가는데 하니까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11조 드리고 싶었어. 그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그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야.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야.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야. 그게 11조 하는 거야.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도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십일조 하고 싶어요. 나 십일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십일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갔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 받았어요.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실 때가 있으신가요?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젊었던 나의 모습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걸을 때가 많지만 가끔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길에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의 수고와 용기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건넨 위로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시간, 가족을 위해 묵묵히 감당했던 수고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족했던 것보다 잘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소중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지난 시간에는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신앙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삶의 경험과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정영길 목사님은 마침내 1969년 금나녀 중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목회와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정영길 목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1969년에 금난여 중고 교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학생 담당이었지만 고등학교 예배 때는 같이 도왔습니다. 각 학년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한 주에 한 번씩 이화여자대학교 채플에서 전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도 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학원 목회 경험이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3학년에서 두 반씩 선정하여 입석 캠프장에서 야영시키며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에 황홀하여 소리 지르고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헤고 시를 읊으며 장래를 꿈꾸게 하는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지 못할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 특히 음악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무척 수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감수성이 강한 사춘기 여학생들이라서 정규적인 학교 생활보다 야영 생활 같은 특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경험한 교장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상위권 아이들을 선정하여 주말에 교정에서 같이 야영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융합하여 순화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10년간의 저의 교목 생활은 상처받아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낼 기획을 하시며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가족 모두가 가정교사를 두고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979년 제가 속한 중부연회에서 일본에 있는 교포를 위한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는 가족 모두가 한 번에 출국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 혼자만 먼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전지훈련으로 나고야 교회에서 3개월간 숙식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신방, 기관 방문, 교회 행정 등을 배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나고야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일본말도 배우고 일본에 대하여 배우기도 하면서 가족들이 일본으로 올 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1979년 7월 부임한 교회는 나고야에서 50km 떨어진 시골 오카자키 교회였습니다. 한인들이 아이들 합쳐 3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당장은 한국말이 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소규모로 헌옷을 모아 솜털 공장을 하기도 하며 고철을 수집하는 일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차별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인과 교포 사이에 있는 문화적 충격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교포들의 어려움을 보며 아내는 매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외로 나가려면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에 가니 조총련 사람들이 옆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조총련의 학교 여학생들이 길에 보였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정보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이웃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벽을 쌓고 서로 왕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관혼상제에는 서로 교류하고 특히 초상이 난 집에는 꼭 부의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부의금을 받은 그 집은 마음을 열고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혼례식에 초대받으면 그 장소는 당연하게 술잔치를 하는데 교인들은 삼패인만 봐도 마치 마귀 본 것 같이 겁을 냈습니다. 샴페인을 받아서 마시지는 않아도 축하객과 함께 축하해주는 아량을 베푸는 일을 하도록 하여 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속회 예배, 분주하고 바쁜 목회는 쉴새 없이 돌아오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어 공부가 필요하여 가톨릭 계통의 남산대학교 철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한 주에 사나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웃산 루터교회 젊은 목사와 함께 한국말과 일본말을 서로 교환하여 공부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하면 먼저 좋지 않은 생각부터 합니다. 우리 식구가 일본에 가서 아이들이 처음 소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아이들을 단위에 세우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의 아이들인데 일본에서는 새로 태어난 것이니 모두가 친절하게 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한두 시간씩 매일 교장실에서 본인이 일본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매해 성탄절이 되면 시민 크리스마스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민홀에서 성탄 축하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말로 특별 순서를 할 때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츰 교인이 늘고 교회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교인 중에는 빠찡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입의 11조를 헌금하여 교회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을 작정하여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기금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50킬로 떨어진 도요하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40킬로 떨어진 하마마스 전도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고속도로였습니다. 비가 올 때 고속도로를 달리면 마치 물에 잠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더하여 한국에서는 선교비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장남이 13살, 둘째가 11살, 막내딸이 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살아냈는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사는 한 번의 임기가 3년인데 두 번 하였습니다. 1984년 7월에 LA에서 교육 목사로 초청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다음 주에는 정영길 목사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미국으로 오시게 된 과정과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목회와 삶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손의 힘, 즉 악력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손 힘이 약해졌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악력을 비롯한 전신 근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평소 자신의 손 힘이 얼마나 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병 뚜껑을 열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수건을 짜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손에 힘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쉽게 열던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손의 힘만 약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꽉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악력은 손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몸 전체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보는 간단한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신체 기능 저하와 노쇠, 장애 등의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낮은 악력은 건강 상태와 수명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힘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력 하나만으로 건강이나 수명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손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면 몸 전체의 근력이 함께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악력계라는 기구를 손으로 힘껏 쥐어 측정합니다. 나이와 성별, 체격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과 숫자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의 신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병뚜껑을 열기 힘들어졌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손과 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의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부드러운 공을 쥐었다 펴는 운동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력을 키우기 위해 손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몸 전체의 근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걷기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힘이 세고 약한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전반적인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오늘 한번 자신의 손 힘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없는지, 몸의 근력이 함께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큰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손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리떡인가 생명의 떡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찾기를 원하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보화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나온 일종의 고전 같은 책입니다만은 루셀 코넬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Acres of Diamonds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코넬이 미전역을 다니며 강연했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코넬은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6,000번 이상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익으로 템플 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책에 서두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 해피드라는 농부인데요. 큰 농장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때 인도에서 온 한 수도승이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만 가지면 왕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 해피드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과 농장을 모두 팔고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온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니며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돈도 다 떨어지고 지실대로 지신 알 해피드가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는 그가 팔고 떠났던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해피드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의 물을 먹이다가 정원 물 밑바닥에 수많은 검은색의 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였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집 뒷마당에 묻혀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난 보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가정이 인생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보화입니다. 건강한 삶 자체가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화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의 열쇠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다이아몬드, 세상의 헛된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 따라다니고 권세 영광 따라다니보지만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질적인 부나 세상적인 성취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보화라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마약과 중독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정 만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잔을 마셔야지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에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살다 보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건넨 안부 한마디,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순간, 평범하게 보낸 하루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그리운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마다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최근 배우 소지섭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죠. 김부장이 화제를 모으면서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북파공작원들의 삶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그 존재 자체를 숨겨야 했던 사람들, 가족에게도 그 어디에 있는지 알릴 수 없었고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이름조차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았고 현재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이끌고 계신 김용덕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랜만에 찾아오셨네요.
5: 예, 안녕하세요.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4: 네, 회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드라마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김부장입니다. 김부장.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가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우리 회장님도 드라마 보셨습니까?
5: 예, 뭐 매해 시청은 아니지만 몇 회를 시청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감회도 새롭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영화화돼서 과장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 김 부장을 계기로 북파 공작원들의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회장님도 보셨으니까 이거는 진짜 공감되더라 하는 거하고 이거는 진짜 현실이랑 다르다 하는 거 하나씩만 짚어봐 주세요.
5: 예. 항상 드라마나 또 특별한 시점 대비는 북파 공작원들의 생활상이나 실태에 대해서 수면 아래서 수면 위로 떠오는 모습이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제가 거기 봐서 극한 훈련이나 또 조국에 대한 충성심 또 그 임무 수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영화화돼서 하지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장면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오늘 상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예. 네. 맞아요. 북파공작원이 그려지는 영화, 드라마 종종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작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재미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액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드라마 속에서 설정된 것들, 인물 간의 갈등, 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재미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이끌고 계시고 실제로 북파공작원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떤 임무를 실제로 했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 작품에서 현실과 다른 부분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 입대하셨는지부터
5: 예. 예, 북파공작이라고 하면은 예.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에 68년도에 저희 부대가 창설되어서 대전선 공작을 메인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안기부나 또 정부 사료를 통해서 역근 공작 그다음에 비공작이라 그래가지고 고정간첩 공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김 부장이 지금 나오시는 내용은 아마 역근 공작 정상적인 루트를 세워서 적국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전선 공작 팀들이 더 많은 대원들이 있었고 더 많은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라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거기가 더 가혹한 현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전선 공작이라고 하면 뭘 말하나요?
5: 전선 공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 북방 한계선을 통해서 침투하는 공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납치를 해오는 공작, 또 보복 공작도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68년도에는 보복이나 납치, 또 폭파 이런 공작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6.25 전쟁 시에는 우리 아군들을 전투를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국의 정보를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의 동태를 파악해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저희 대원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북한군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우리 아군들한테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수행되도록 상당히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 전과도 있습니다. 예.
4: 그러니까 북파공작 업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중요 임무, 특수 임무를 띠고 이제 파견 우리가 흔히 이제 간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도 맞는 표현인 거죠.
5: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죠. 예.
4: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군을 위해서 중요 정보 빼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건데 언제 입대를 하셔서 임무생하셨던
5: 거예요? 저는 이제 81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대를 한 계기는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에 대한 문제로 호적이 좀 늦게 되어서 군대를 늦게 가서 후배들하고 가는 게 좀 싫어서 빨리 군대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병무청에 갔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그 물색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해유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16주만 훈련을 받으면은 상권증차고 아마 남부지방의 큰 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저도 K 응해서 가보니까 이런 부대였습니다.
4: 아니 그래서 그때도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회장님이 내가 원해서 부파공정원을 원해서 그 부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군대 가신 건데 좋은 군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에 가신 거잖아요.
5: 예예.
4: 어떠셨어요?
5: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 흑백 TV 시대에 저희들이 입대를 했죠. 입대를 해서 들어가서 16주만 받으면은 다시 우리가 사회에 복귀하는 형태로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혹독한 훈련도 견뎌내가면서 했습니다만은 16주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북파 공작원의 생활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상당히 저희들 당혹스러웠죠. 그렇지만은 아주 삼엄한 그 훈련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고 단순하게 정부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나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받게 되면 임무 수행을 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4: 선택이 없었습니까?
5: 선택의 여지가 없죠.
4: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입문 거를 모르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나요?
5: 아마 요새는 현존 동일한 부대가 있다고 되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대가 안 맞다 그러면은 뭐 퇴사를 시켜준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들 시대에는 쉽게 보면은 대장간하고 같았습니다. 그냥 갔다가 두드려서 만드는 거죠. 그 두드린 게 가혹한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채찍과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당감질에서.
4: 1981년에 육군에 입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넘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북파공작원 물색관들이 그죠? 그분들의 회유를 통해서 군에 들어가셨고 알고 보니 북파공작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고 하시게 된 겁니다. 얼마 동안 하셨어요?
5: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5년 하신 분도 있고, 5년까지는 이제 공작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공작원, 그러니까 훈련부터 실제 임무를 받아서 공작원 생활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간략히 좀 전해주세요. 어느 정도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까?
5: 제가 이 훈련에 대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인간의 한계점을 최극한 상황까지 끌고 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튀쳐나가기 위해 한다든지 극한 훈련까지 끌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침투루트가 예를 들어서 전선 공작원 같은 경우에는 전선도 있지만 이제 공중도 있고 해상도 있고 그 세 가지 훈련을 다 받게 됩니다. 그 해상 침투조는 해상 침투조. 물론 안에서 조별조별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세 가지 침투의 경우를 다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하시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아니 근데 훈련 중에 네. 혹은 임무 수행 중에 못 견디고 낙오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5: 낙오되었다기보다는 이제
4: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이런 말을 쓴 건데
5: 거기에서 계시다가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엇이 찍히냐면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동물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물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구타는 뭐 가혹하게 당하고 그다음에 전 대원들 전 대원들한테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서 잘못하면은 죽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의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히면 누구든지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위해하거나 아니면은 살상을 할 수 있는 그걸 해도 법적으로 저책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었고, 또 그런 배신이 지키게 되면은 일반 시설에 교도소나 이런 데 보내지지 않고 네. 자체 교도소 있는데 그 교도소 수준이 동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그냥 이불이나 이런 시설이었고 그 동물들이 하는 집 같은 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뭐.
4: 그 공작원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공작원 생활 하시다가 또 안타깝게 뭐 희생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5: 그렇죠. 희생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희생되는 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아마 집안에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왜 죽었으며 어떤 부대에 근무하다 죽었으며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는 일절 제시하지 않고 아마 시신만 인도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4: 나라를 위해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북한에 공작원으로 가셔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임무 수행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국가유공자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5: 예, 예.
4: 특수임무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5: 예.
4: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많이 되십니까? 못 받는 분들도.
5: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4: 네.
5: 현재로서 한 30% 미만 정도가 그거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상해를 입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유공자로서 상위자로서 인정을 해줘서 조금에 대한 연금을 받게 돼 있지만은
4: 네.
5: 나머지 한 70%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4: 아니 그 3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셨잖아요.
5: 네. 예, 예.
4: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동안에 예. 있었던 그 활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요.
5: 그거는 나올 때 각서를 쓰고 나오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4: 예.
5: 또 말을 하더라도
4: 네.
5: 일반 국민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동조해주는 국민들이 없었다는 거죠.
4: 믿지를 않는군요.
5: 예, 안 믿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군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시는
4: 그렇죠.
5: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4: 그렇게
5: 그런 부대가
4: 어디
5: 있어? 예예.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간에 그 특진하는 영화 실미도라는 영화 때문에 이제 표면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런 부대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4: 아니 실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접하면 만약에 그런 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5: 네.
4: 그러면 스스로 뭐 이제 자결해야 된다. 막 이런 임무 수행 그런 조건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도 그렇습니까?
5: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작이 저희들이 A 공작하고 뭐 C 공작, B 공작이 있다 그러는데 전선 공작 팀들은 이제 개인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니까. 저항에서 그거 가지고 소화기 가지고 스스로 마지막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A 공작 차항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독약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는 거는 전선 공작 팀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김 부장이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A 공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우리 대한항공 폭파했던 김현희 같은
4: 네.
5: 분들은 A 공작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주머니에 독약을 가지고 다니고 거기서 자기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인데 똑같습니다. 임무인데 방법은 독약을 하느냐 개인 소화기를 하느냐 그 차이는 있었겠죠.
4: 방법의 차이인 거고 그냥 마지막에 어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그냥 정해져 있군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5: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북한에 발각돼서 만약에 그게 체포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파견되어 있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북한의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북한 지역에서 죽었어요.
4: 네.
5: 그래서 북한에서 시신을 우리한테 인도를 합니다.
4: 예.
5: 대한민국 국민 국가에서 받았겠습니까?
4: 모른 척했겠군요.
5: 우리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4: 아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은 어쨌든 비밀리에 업무 수행을 하는 거니까
5: 모든 게 비밀이라는 전제하에서
4: 그러니까요.
5: 모든 권리가 다 제대로 묻혀지고 권리가 무시당하고 하는 게 지금도 현실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4: 그런 활동을 하시고 하는 중에 또 이제 하시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셨는데 그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군대 활동하시고 나라를 지켰다는 사명감과 뿌듯함과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5: 저희들이 사회 복귀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복귀를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받은 훈련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나쁘게 하면 도둑질. 남을 죽이는 거, 남을 뺏어오는 거, 폭파하는 거. 이런 것들만 배워서 3년 동안 몸에 익혀서 나온답니다.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4: 네.
5: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는 각종 이권단체에서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 이용 또 일부 조폭들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부파 공작원 출신들이 우리 조폭에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데 무수하게 이용당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4: 부파 공작원 임무를 수행하실 때도 어떤 마음이셨을까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드라마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임무가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5: 예.
4: 그런 적 있으셨어요? 회장님도?
5: 뭐 저는 횟수가 많지 않아서 횟수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저희들 임무 수행에 한 사람들 세미나를 가끔씩 하는데 네, 네. 그분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답니다. 국가로부터 아 자부심도 가지고 내가 이 수행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와서 환영을 해줬다가 한 일주일 환영되고 난 다음에 또 가라.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가의 명령을 회피하게 되면 배신자를 낙인 찍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나 애국심이 없는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4: 회장님 사회에 복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어떻게 복귀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5: 사회에 나와서 복귀했을 때에 정말로 군대에서 극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의 희망을 가지고 오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사회와 나와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혹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유혹의 손길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꾸 가다 보니까 점점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0: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 이제 법원이 폭파공정원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 2004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1: 아, 저희들 뭐 다들 부동산 할 거 어렵습니다만은 그까지 가는 과정을 아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 기억하시는 거는 가스통밖에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저희들의 무언의 아니면 무폭력 시위를 통해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세월을 했지만은 일절 정부로서는 실체 인정이나 지금까지도 실체 인정이나 명예 회복도 안 해주셔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해서 가스통을 들었지만은 정말로 그 결과에 그런 최소한의 유공자 단체만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실체 인정을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북파 공작원들은 참전 시에 임무 수행에 있는 사람들은 참전 군인이라도 예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국가가 당신들 실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북파 공작원들이 이루어낸 전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대포 사건에 대해서 다대포 간첩 생포 사건도 저희들 북파 공작원들 투입해서 그동안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생포를 해야 되겠는데 무장을 해서 중무장에 오는 간첩들을 생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투입해서 생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일반 부대가 매스컴도 그렇게 방송을 했고 지금도 일반 부대의 공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명예 회복 중에 하나야 정가 인정, 실체 인정 아무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0: 정부에 가장 바라시는 거 한 말씀.
1: 대한민국 특수임무 북파 공작원들은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로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아있는 것은 명예회복인데 그 명예회복 중에 첫 번째는 실체 인정입니다. 실체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 정가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참전 임무수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북파 공작원이라는 이유로서 그 참전 전과마저도 인정 못 받는지 저희들은 국가로부터 정말 이거에 대해서 대먹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실체를 인정받아서 13,000명 공작원을 양성해서 전사자가 무려 7,726명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월남 6.25 전쟁 이후에 월남 전쟁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부터 실체를 인정 못 받아서 그분들의 위패마저도 모실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위패를 모실 장소와 또 정부로부터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네.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묻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20초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께 북파공작원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짧게 한 말씀.
1: 국민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시절에는 가장 용맹스럽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을 해서 몸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 복귀돼서 우리들의 생활상은 정말로 비참하기 그지없고 대한민국 생활 수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북파 공작원들을 기억할 때마다 안 좋을 때마다 드라마가 생겼을 때 아니면 영화가 나올 때 아니면 예 계엄이 나왔을 때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정말로 진정한 북파원들의 애환을 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용덕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실 때 가격만큼이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당류, 단백질, 나트륨 이런 게 얼마나 들었나 보시는 거죠. 오늘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처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 K-FIN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식생활 영양 안전정책과 민정은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에 정말 영양 성분표 꼼꼼히 보면서 물건 고르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실제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칼로리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뭐 나트륨이나 당류는 많지는 않은지 하고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건강한 식품을 직접 선택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0: 그래서 저희 정확한 영양 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번에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는데 식약처에서 KFIND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K-FIND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K-FIND는 코리아 푸드 앤 뉴트리션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약어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식품 영양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영양 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1: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약어만 보면 그냥 쉽게 아,
0: 네.
1: 찾으라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풀어주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와, 근데 이게 딱딱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코리아
0: 네.
1: 푸드 앤 뉴트리션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 영양 정보 뭐 자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0: 예,
1: 야,
0: 그렇습니다.
1: 이게 바로 연결이 되네요. 이름은 누가 지신 거예요?
0: 아, 이름은
1: 네.
0: 저희 그 직원하고 저희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1: 와.
0: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좀 지어봤습니다.
1: 이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까?
0: 네, 저희가 2007년부터 약 2만 건의 식품 영양 정보를 수집해서 개방을 해왔고요. 올해 6월까지 총 32만 7천여 건을 개방해 왔습니다. 가공식품 정보가 29만 8천 건으로 가장 많고요. 조리식품이 약 2만 건, 건강기능식품이 5,500 건, 그리고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관계부처가 생산한 농축수산물 정보 4천여 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 총 올해 6월까지 32만 7천여 건을 지금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양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제공합니까? 뭐이 정도나 제공을 해요?
0: 네,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7만 건, 캐나다는 약 6천 건, 영국이 약 3천 건 수준이니까 저희 K-FIND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이게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쌓기 시작한 지가?
0: 2007년에 2만 건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는 약 16배까지 성장했습니다.
1: 아,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네,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단백질이나 나트륨 담유 함량이 제품마다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누구나 자신한테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영양 표시와 제품 개발에 활용을 하고 연구기관과 정부는 국가 영양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필요한 국가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1: 국민이 이거를 충분히 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0: 네,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검색 포털에서 K-FIND 또는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을 하시면 K-FIND가 바로 검색이 됩니다. K-FIND에서 식품 이름만 입력하셔도 바로 영양 성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장을 보실 때 K-FIND에서 영양 성분 비교하기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여러 제품의 영양 성분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은 식품이라든지 당류나 나트륨이 조금 더 적은 식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의 영양 성분 섭취량 평가하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먹은 식품들을 검색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내가 오늘 어떤 영양소를 많이 먹었구나, 어떤 영양소는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계신 건강관리 앱이나 그런 서비스들에서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레를 위해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강력한 나라, 땅이 쓸만한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말한다면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 나라가 250주년을 기뻐하며 지키기를 넘어서 앞으로 2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는 감사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땅이 무엇인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건너기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한 주가 되는 알래스카 주가 이스라엘 땅의 몇 배일까요? 저도 이거 미리 준비했으니까 저도 알지 몰랐어요. 80배입니다. 알래스카 땅덩이리에 이스라엘 국가가 80개가 들어가야지만 차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 외에 우리 49주가 있고 미국의 여러 미국령 섬들과 땅들이 있는 것 아시죠? 푸에토리코 미국령이에요. 괌, 사이판 다 미국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국 하나님이 미국에 허락하신 땅을 보면은 여기 말한 거 다 있습니다. 산이 있죠, 골짜기가 있죠, 강이 있죠, 호수가 있죠. 그곳에 각종 나무와 곡식이 자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물들이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저장된 땅이 바로 미국의 땅이에요. 그럼 우리 이것만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을 받은 이 복이 임하는 미래에 지금 여러분과 저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땅이 이렇게 조그맣고 실제 가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0: 그 땅이 스페셜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이 특별한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럼 미국이 이 넓고 풍부한 땅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며 연초에서 연말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항상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은 진정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독립기념 어저께가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셔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도 역사를 많이 모르십니다. 250년 동안 미국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진 것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쪽, 미국 땅의 동쪽은 대서양이에요. 서쪽은 태평양입니다. 남쪽은 멕시코와 국경을 하고 있고 북쪽은 카나다와 국경하고 있는데, 이 땅을 한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운전해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운전해 보지 않고는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인천 서울에서 제가 선교지 갈 때 보니까 태국 방콕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5시간이더라고요. 여기서 뉴욕 가는데 5시간 더 걸립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한반도하고 태국 그 가운데 있는 바다, 이 모든 게 미국에 지금 땅덩어리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처음에 우리 왔던 우리 퓨리탄들 얘기를 좀 해보면요, 1630년입니다. 1630년, 1612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우리 처음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시작하고 얼마도 지나서 1630년에 퓨리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보스턴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을 그들은 기도했어요. 당시에 주지사가 되는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 그가 연설을 하는 중에 이 주지삼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했고 연설됐는데 이게 연설인지 설교인지 분간이 알 만큼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얘기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A city set on a hill.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치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서 보더라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보이듯이, 퓨리탄이 처음에 이 나라를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들은 이 나라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그때는 영국에 비교해서 영국이 부러워할 그러한 나라, 하지만 세계가 모두 우러나볼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그들은 기도하며 이 나라를 믿음으로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고, 그리고 바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불과 6년 후에 1636년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에 세운 것은 교역자를 양육하기 위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701년에 그들이 예일대학교를 세웠고, 1769년에 우리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가 되는 다트머스라는 그 유명한 대학교도 세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라스카 러시아에서 살 때에 불과 720만 불 줬죠. 그게 186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전에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다 아시죠? 나폴레옹에게서 돈 1500만 불을 주고 지금 우리 루이지애나, 그리고 루이지애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땅 14개 주, 그래서 루이지애나까지 15개 주를 1500만 불에 1803년에 산 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그때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돈이 궁하니까 그 땅을 팔은 거예요. 그 넓은 지금의 미국의 15개 주를 1500만 불에 팔았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1848년에는 1500만 불, 1853년에는 1000만 불을 주고 멕시코에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 모든 땅을 샀어요. 지난 2500년 동안에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피부로 느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방문하는 곳이 바로 US 캐피털 빌딩이잖아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하고 취임할 때 바로 했던 그 건물이에요. 그 US 캐피털 건물이 바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우리 한국에 말한다면 국회의사당입니다. 근데 원래 그게 교회였던 것 아세요? 미국인 남북전쟁 그게 끝난 게 1865년이에요. 그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이 세워지고 나서 한 거의 100년 동안 거기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받습니다. 즉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원래 교회로 모이던 예배당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매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임스 매디슨 그도 매주 주일이면 거기서 나라 일을 하다가 주일이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그리고 미국의 해병대나 여러 군대의 이 그 군대 악단이라죠. 더 밴드가 거기에 와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예배드린 것.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래 시작할 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왔던 미국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얼마나 이 대서양을 건들 때에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나라, 새 대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기독교 국가로서 세우겠다는 그들의 기도에 지금 응답이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걸 너무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온 미국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응답되는 미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본문에 보면은 11절서부터 20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요. 즉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미련해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가고 복을 섬기는 이 악한 성향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11절서부터 경고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가 너에게 행한 것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게 결국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12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지 그 때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12절 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가 우리 잊어버리기 쉬운 때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민 초기에는 다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저 주일만 기다렸고 주일만 되면은 교회 모여서 다 이렇게 신앙 세우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졌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한국서부터 잘 살고 미국에서 온 데에도 공부 때문에 오든지 사업 때문에 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돈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이 오는 이번 시대들은 그냥 와서 자기 볼일만 보지 교회에 안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갈수록 주일마다 교회 참석하는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가 크리스찬이어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한때는 70% 80%가 넘는 몇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절반을 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주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이 지금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죠. 그들은 광야길에서 또 애굽 광야길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1세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2세대가 나오고 3세대가 나올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도 저도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신앙이나 우리 한국 우리 고난의 역사에 좀 약간 맛보기를 했던 어린 시절 그 세대에 속합니다. 근데 바로 요 마지막 사람들이 다 죽고 났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2세든지 3세예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로 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세가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2, 3세대를 갖다가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즉 더 이상 어떤 세대입니까? 보세요. 왜 다른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마치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의 손자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다면 지금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소위 말하면 물질신이에요.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그들이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사할 때마다 그 바알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지금 마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을 세우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세대만 돼도 한 세대만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은 그냥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지혜 왕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과거에나 전이나 솔로몬과 같이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부자라서 더블자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솔로몬도 지혜나 부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세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 타락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 열왕기상 11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마치 여러분이 믿음생활 하는데 그냥 인간의 사랑만 보고 이슬람교 믿는 남자와 폭뜩 결혼했어요. 힌두교 먹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를 따라가든지 기독교를 따라오든지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마찰과 심한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다른 그러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소위 말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꼭 결혼하게 야,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하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 지키는 남자들 많죠. 그 얼마나 그 사는 것을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자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니 그러면은 하루 저녁에 한 번씩 가서 본다면 이거 거의 3년이 지나야지 여자 한 명씩 봐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 밀곰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잔인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이방 신앙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뭐냐면 잘 나갈 때예요. 배가 부르고 형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바쁘고 시간 없어요. 주일날마다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서 할 수 없고,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겠어요.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진짜 그래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때예요. 근데 그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하세요.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모든 것 잘 풍부하게 되고 경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때가 교만한 때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즉 네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생명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추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마음이 안 들고 내 능력이, 그리고 내 손의 힘이 오늘날 가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내 거야. 이건 내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남들 다 수고해서,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해서, 남들은 이럴 때 나는 두쩍 뛰고, 그래서 이거 바로 그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제가 세상의 그 사전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잘난 체하고 뽐내고 겸손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고백 대신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보상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내가 충분히 내 건강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매일매일 위험이나 사고에서나 모든 질병에서 나는 내가 조심해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나가서도 교통사고로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똥이 내려가지고 하필은 내 머리에 떨어졌어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신앙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떨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이다고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마쳤다,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입에서 안 나오고,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나의 것, 나를 위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의 그 원인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게 인간의 보는 눈에서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위치와 백성들의 그 인기와 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13절에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예. 무슨 범죄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에요. 그의 인생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 그의 평생 그는 좋은 왕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만 조금 좀 교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이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됐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2장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을 보이셨으나 요 말은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15년을 연장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래도 깨닫고는 뉘우쳤어요. 다시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가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를 잇는데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 므낫세가 이 12년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하나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단을 다 훼파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각종 우상과 각종 나라 종교들을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집어쳐 버리고 그러한 므낫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므낫세 후에 유다가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가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안 받고 죽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병고침 받아서 15년 연장받으면서 그 연장받았을 때에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므낫세를 잘못 키웠고 교만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는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병에서 어떻게 났는지 이게 궁금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을 보여주고 이거 창고 열어서 보여주고 하니까 바로 바벨론 사신들이 가서는 와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렇게 보배가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자, 그게 바로 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주신 1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내가 했지만은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업적이 많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행해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이 흐트러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요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금 찾아보시고 요 마음속에 품고 이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1776년 미국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영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이 독립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눈부신 그러한 도약 발전을 하게 되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선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실수와 이 갈등과 또 실패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국이 받은 그 축복의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25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미국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영국교로 정인 이 성공회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질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이 필그름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서약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이 자치 정부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세워질 때 미국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국가 형성의 중심이 된 그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 정착민들이 가진 이 개신교 신앙은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에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이 독립선언서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왕이나 이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국가의 기초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에 이제 처음 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아주 법률적으로 규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이 알렉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국의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항구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광산도 가보고 정치 제도도 연구하고 또 의회도 가서 대화들도 해보고 살펴봤는데 미국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면서 이 미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이 군사적인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그 은혜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 미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것을 보면 성경책 위에다가 당선자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선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스며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God first,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주신 놀라운 자연의 축복입니다. 모든 이런 자원들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축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보다 이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사랑하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반복해서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 부흥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타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봐보세요. 다 타락하고 위기가,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해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25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면 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여러 차례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때마다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이 미국을 다시 그렇게 쇠퇴하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독립이 됐어요. 독립 직후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뭔가 이 긴장감이 풀려지고 이제 독립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를 세웠어요. 이런 부흥사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노예 폐지 운동도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만 변화시키는

0: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아, 워낙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는 진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일일이 서로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균이나 물청소하기 이거거든요. 그
1: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그냥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보다 백균이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균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흉은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0: 게
1: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코리아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네.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이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아,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
1: 이게 최신.
0: 최신형.
1: 최신형.
0: 요것이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1: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
0: 아니 근데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죠.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을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0: 네.
1: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0: 네.
1: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셨는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비싸요.
0: 예, 아마존이랑 다른 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00 한 30불에서
1: 거기다
0: 490불 이렇게 나가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0: 네.
1: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0: 네.
1: 요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에

0: 강자고 네네네.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1: 네.
0: 진짜 노브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1: 압도적인 시장 1위고
0: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예. 바퀴가 달려가지고 걸레가 맞아요.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1: 그렇죠.
0: 그럼 이게 아무래도 걸레가 살짝 떠 있어요. 아무리 그렇죠.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1: 그렇죠. 바퀴로 움직이니까요.
0: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 에브리봇의 최대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1: 바퀴 없으면
0: 어떻게 바퀴가
1: 가요?
0: 없으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니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물걸레가 딱 붙어 있으면서 회전력으로
1: 회전력으로
0: 움직이는 거예요.
1: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0: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1: 기계, 네.
0: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봇 3스핀 슬링 같은 경우에는 2.1kg이에요. 그럼
1: 네네.
0: 그 걔가 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는
1: 당연하겠죠.
0: 얘기죠.
1: 네.
0: 근데 그 모든 그 무게가 꾹꾹 누르면서 실려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성인 남성들이 힘줘서 그냥 빡빡 문지르는 정도의
1: 오.
0: 압이죠. 거기다가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딱
1: 그렇죠.
0: 바닥이랑 밀착이 돼서 물걸레가
1: 놓치는 것도 없구나.
0: 놓치는 것 없이 미세먼지까지 구석구석.
1: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서 패드가 직접 그거를 돌린다는 기술이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지만
0: 네.
1: 그 하중까지 주는 역할을 해주는
0: 그럼요.
1: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해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0: 꼭꼭.
1: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걸레가 동그라미형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네네. 삼각형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걔네가 도는 회심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돌겠어요.
0: RPM이 이게 뭐 몇 천인데 엄청나요. 최고의
1: 걔가 그 바닥을
0: 파워.
1: 닦아주니까
0: 맞아요.
1: 와,
0: 거기다가
1: 기술이.
0: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1: 네네네.
0: 버전인데
1: 네.
0: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1: 기계.
0: 잘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 네.
0: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이것도
1: 아,
0: 기술력입니다.
1: 본체 기계 본체의
0: 그렇죠.
1: 높이가.
0: 그래서 이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 네.
0: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1: 공간
0: 소,
1: 공간 밑에 공간
0: 침대 일단
1: 아, 침대
0: 낮은 서랍장이나 소파 밑 요런데
1: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책장
0: 맞아 맞아
1: 그런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0: 쏙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1: 맞아요.
0: 막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1: 네네네, 맞아요.
0: 하는데
1: 네네.
0: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1: 와...
0: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1: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0: 네.
1: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또 문제가
0: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1: 예.
0: 200분 엄청난
1: 200분?
0: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난 거죠.
1: 3시간 더 한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위아래 층 뭐 우리 집이
1: 없네요.
0: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1: 하다 꺼질 일이
0: 그리고 회전력이 굉장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1: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0: 네.
1: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0: 그렇죠.
1: 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0: 저희가 또 네. 이게 43데시벨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 네, 어느
0: 도서관
1: 와.
0: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1: 아,
0: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색색거리면서 잔다고.
1: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0: 네.
1: 두 놈이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0: 네.
1: 네모난 녀석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0: 요란하게.
1: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0: 네.
1: 아 저기쯤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0: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1: 네.
0: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얘가
1: 조금.
0: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 네.
0: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1: 야.
0: 또 여기도 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그렇죠.
0: 층간소음 뭐 콘도 같은
1: 또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또 그렇죠. 이게 나무로 짓다 보니까
0: 맞아요.
1: 소리가 다 들리죠.
0: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제가 막 부딪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봤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소음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 아까 말씀 센서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센서가 굉장히 그 뭐 낙상 뭐 프로텍션인가요? 보호?
0: 그렇죠. 낙하 감지?
1: 그게 그러니까
0: 센서가 있어요.
1: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0: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네.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게 네.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1: 그다음 무슨 말 정확하게 이해해요.
0: 떨어졌대요.
1: 정확하게 이해돼요.
0: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가서 봤더니 얘가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황열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낀 게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느끼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거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0: 그 뭘로
1: 센서가.
0: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1: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것도
0: 묻힐만 한다.
1: 묻힐만 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뻔뻔뻔 오히려 미끄러울 정도로.
0: 네.
1: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전 돌리니까
0: 꾹꾹 눌러주면서
1: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0: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스핀은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1: 그렇죠. 3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이게 예전 모델이 있고
0: 맞아요,
1: 최신형
0: 맞아요.
1: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뚜리, 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0: 네네.
1: 근데
0: 걸레를 또
1: 헬스쿨에서는
0: 말하시는
1: 걸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0: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1: 네.
0: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1: 탈부착되는 걸로
0: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1: 그렇죠,
0: 바닥이
1: 그렇죠,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0: 네,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1: 예?
0: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네네.
0: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 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1: 파워 루프 패드 뭐예요?
0: 요거는 이제 네. 요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을 했는데
1: 네.
0: 7대 3 황금 비율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1: 7대3이 소맥 황금률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3으로
0: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네.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
0: 바닥이.
1: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없이 그러니까 흡착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요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건을 청소 안 하면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1: 맞아 기름 튀고
0: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0: 이건 제 경험입니다.
1: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되고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0: 하다
1: 하는데.
0: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1: 아이고야.
0: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1: 그쵸.
0: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1: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보드 엣지입니다.
1: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그럼요. 매일 청소,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 들어가고 패드가 네네.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색을 맞아요, 돌리시고 맞아요.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에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0: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1: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0: 기능도 중요하지만 같은 게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네.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1: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네. 굉장히 좋고요.
0: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네.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상을
1: 수상했나요?
0: 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받고
1: 그게 산업용 최고로 치러주는
0: 네,
1: 거잖아요.
0: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역시.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위에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네네네.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같이 보여요.
1: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도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노동이고
0: 맞아, 맞아.
1: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0: 굉장히
1: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0: 매일 할 수 있어요.
1: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0: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1: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0: 리모컨으로 물
1: 맞아, 맞아,
0: 양까지
1: 맞아.
0: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맞아, 자동 맞아.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네.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네. 툭툭 칠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1: 그렇다.
0: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엣지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라는 게 에브리보드.
1: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디자인상 받을만 하네요. 기계 본체보다 바깥으로 더 이 패드가 나와 있기 돌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 센서가 갈 때 이미 이 뭐라죠? 청소는 된 거죠. 마무리
0: 그쵸, 그쵸.
1: 패딩은 싹 청소가 됐지만 실적으로 이 기계가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나진 않을 거고.
0: 네네.
1: 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밝음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0: 이거는 이제 조도 감지
1: 이거
0: 센서인데
1: 대박이다.
0: 그렇죠. 그 얘가 정말 또 똑똑한
1: 진짜.
0: 게. 네. 그 배러리가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잖아요. 네. 아,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 하면 잠들 때가 있다. 뭐 다른 무대 같은 게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열심히
1: 맞아요.
0: 일하다
1: 그냥,
0: 아, 그냥 뭐 침대 밑에서
1: 그래서
0: 예전에 제가 다른 거 사용을 할 때 네. 얘가 없어진 거야.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1: 저도 그랬어요.
0: 근데 그 클라진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1: 저도 침대 밑에 들어있어.
0: 네.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1: 아, 이게 얼마나
0: 똑똑한
1: 거야. 나
0: 여기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1: 와,
0: 거죠.
1: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구나.
0: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1: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네.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0: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네. 모든 면에서
1: 와.
0: 스마트합니다.
1: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청소 그 로봇 청소기에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0: 그쵸.
1: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들어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쿨의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0: 저희 진짜 요 가격도 네. 잠깐입니다.
1: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0: 네.
1: 시시값입니다.
0: 정말
1: 시시값.
0: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1: 찾아보세요.
0: 100불에서 120불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1: 네네.
0: 지금 329불.
1: 329불.
0: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1: 네.
0: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 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0: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1: 맞습니다.
0: 네.

0: 여러분 그 만날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1: 매장 청소를
0: 선물이
1: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0: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신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신
1: 그럼요.
0: 거고.
1: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깨끗해지고.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네네네.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0: 네,
1: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0: 리모컨
1: 그냥
0: 번만
1: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0: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1: 네, 저희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0: 네.
1: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그 코코호도 맞아.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0: 예.
1: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0: 네, 네, 네.
1: 플라자.
0: 인방앗간
1: 네.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진짜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0: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좀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버트리 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0: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9: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4: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5: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4: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5: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쿤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아,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도 불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1: 당연하게 느끼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 난고 좀 뭔가 이상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뭐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네네.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잃었을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0: 맞아,
1: 난리 나잖아요.
0: 맞아, 맞아. 풀어줘 풀어줘.
1: 네,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0: 저
1: 것처럼
0: 저 그 끝에 있는 것도 보고 네,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되어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 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꽃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뭐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에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 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0: 승인을
1: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봐도 쉽지 않고
1: 얼마나 어려운데요. 눈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그렇죠. 눈에
1: 말,
0: 뜨지
1: 뭐
0: 말라.
1: 바를 때도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0: 눈
1: 노출이 돼
0: 절대 몸
1: 있잖아요.
0: 이상 손해 보다 눈 비비지 말라고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0: 네.
1: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는 그것만으로도 좀 시원하다라고
0: 근데
1: 느끼세요.
0: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1: 네.
0: 직접 누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1: 그래도 뭐 이제 그것도 뭐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0: 네.
1: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0: 어이구.
1: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0: 네.
1: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
0: 공기압.
1: 공기압도 5가지 모드. 그러니까 그냥
0: 네.
1: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0: 네.
1: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세 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요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0: 네네네.
1: 있어요. 여기서
0: 네.
1: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0: 네.
1: 특히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피지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0: 분해해
1: 녹여줍니다.
0: 주는구나.
1: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0: 그렇죠.
1: 원활해지고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 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0: 그렇죠.
1: 제대로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한 시간, 두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0: 15분.
1: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1: 사용도 너무
0: 일어나셔서
1: 간단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1: 네.
0: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쫙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날 소리죠.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0: 아
1: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너 숨겨놓은 애들 몇 명이냐는데 아이 한 명입니다. 그 아이가
1: 네.
0: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 또 하루 종일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아이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1: 그렇죠.
0: 근데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분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때 눈이 좀
1: 심하신 분은
0: 밝아지니까
1: 아침 저녁으로
0: 시간
1: 하세요.
0: 되시고 심하신 분은
1: 네네.
0: 그러면 좋겠지만
1: 맞아요.
0: 아침에 할때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뭐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네.
0: 아니 이분
1: 어르신들.
0: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넣으시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인공
0: 그러던데.
1: 눈물이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0: 네네네.
1: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얘기하신
0: 맞아요.
1: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뭐든지.
0: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0: 오.
1: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0: 그런데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만.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0: 거기
1: 물이
0: 나가야,
1: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려.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0: 오.
1: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1: 수분이
0: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 돼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
1: 정말로
0: 맞아.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요거 안 해주셨는데
1: 네.
0: 아직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이거
1: 가정의 물류비 달을 끝나고
0: 안 해준다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망설이시는데 누리아이는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0: 먹는.
1: 이거는 먹는 영양제 중에서는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또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1: 그 중에서도 천호인 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 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저희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 마사지 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 드릴 거예요. 마사지 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촥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분
1: 아시죠.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0: 아.
1: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필요성
1: 저보다 좀
0: 느껴요.
1: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0: 아이,
1: 알고 계시고
0: 업그레이드,
1: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를 해줬냐고
1: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름 고가 좀 잘못돼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업그레이드를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0: 최고로
1: 좀 최고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넘어서 가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가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딥 그 그라비티를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라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실 말씀이 마사지 치료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 치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치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금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먹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효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격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오늘 선물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래비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래비티 아까 말씀하셨죠 7가지 정도의 그 마사지 체어가 헬스코리아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저 7가지 모델 네,
0: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 또 우리 집에 맞는 거, 인테리어도 맞는 거,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바가 딱 처음 했을 때 그냥 딱이었기 때문에 디바를 선택한 거고 우리 언정 씨라든가 다른 분들은 딱 했을 때 그래비티 하면 또 그래비티 가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라비티가
1: 그라비티
0: 좋다.
1: 그라비티 터보도 있고.
0: 네. 그라비티 좋다.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을 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예.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0: 48개월 무이자도 계속 합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근데
1: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1: 발만 얹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0: 무조건
1: 보고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앉아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1: 네.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근데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AS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0: 네.
1: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1: 코리아.
0: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코리아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예전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이 많지만 장점 중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네.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뭐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0: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좋아요.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아유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0: 밝잖아요.
1: 혈색이 좋고 밝으면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기운을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0: 네.
1: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그거 알아요. 그것도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고 해서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챔피언
0: 아,
1: 그리고
0: 챔피언.
1: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1: 네. 이지 그렇게 쉽게 하면서 요거는 네.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그래서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이지 FM인데 이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하반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시고요.
1: 발에 진심이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네.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취향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48개월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1: 네, 저희
0: 좋을 것 같아요.
1: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0: 네.
1: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과 떡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0: 네, 네.
1: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0: 그렇죠.
1: 이런 거 다 확인.

0: 아, 뒤끝 있죠, 저를.
1: 뒤끝 있죠. 네.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네.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제일 그럼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잠시 후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트레칭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향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1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1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19: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구현 열전, 삼국지 열전, 제1화.

어서들 앉게. 간밤에 말이야. 이야기 뒷대목을 궁리하다가 등잔 기름을 다 태워버렸구만. 심지를 돋아도 불이 영 시원찮아서 결국 날이 밝도록 어둑한 방에 앉아있었지. 뭐 이 늙은이 잠이야 어차피 별로 없으니까. 자, 좌중이 조용해졌으면 시작함세.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네. 제목이 삼국지 열전이야. 삼국지 말은 들어봤겠지. 영웅들 이야기. 조조니 유비니 제갈량이니. 허나 그 이야기를 영웅 쪽에서 들으면 절반밖에 못 듣는 거야. 나 같은 놈이 있거든. 창 들고 줄 서 있던 졸병. 그쪽에서 보면 조금 달리 들려. 그래서 이 늙은이가 아는 데까지 풀어볼 참이야. 오늘은 여포 얘기를 함세. 여포. 자, 시작함세. 호로 간 새벽이었어요. 해도 아직 못 뜬 시각인데 북소리가 땅을 흔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쿵쿵쿵. 발바닥으로 진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흙먼지가 새벽 공기에 자욱하게 깔렸고요. 제후 연합군 수만 명이 관 앞에 줄을 섰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관문 쪽에서 말 한 필이 나왔거든요. 적토마였어요. 그 말이 뭔지 아나요? 나는 그날 처음 봤는데. 그냥 붉은 말이 아니에요? 짐승이 그 크기가 되면 뭔가 다른 거예요. 기운이 달라요. 그 말이 한번 울었어요.

0: 장비가 먼저 나갔어요.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몰았어요. 장비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도 보통 장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포를 혼자 못 이기는 거야. 한참 싸우고도 못 이겨요. 그러자 관우가 합세했어요. 관우가 나가는 걸 나는 옆에서 봤어요. 그 사람 가는데 소리가 없어요. 말도 별소리 안 내고 창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야. 둘이 붙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유리까지 나갔어요. 셋이 한 사람을 에워싼 거예요. 여포가 그걸 보고 뭐라 했는지 아나요? 여포가 방천하극을 들어올리면서 고함을 쳤어요.
1: 셋이서 겨우 나 하나냐?
0: 오만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허나 그게 오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셋을 상대로 밀리지 않았어요. 내 평생 그런 건 다시 못 봤어요. 천하의 3대 1이 성립하는 사람은 그 하나였어요. 나 같은 놈은 그냥 뒤에서 보고 있었지.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뛰어들어 봐야 여포한테는 파리 한 마리인 거야. 마 살아남은 놈이 하는 얘기니 반쯤 접어듣게. 그런데 그 사람이 밧줄에 묶인 날이 있었어요. 백문루. 여포가 사로잡힌 거예요. 천하무적이 포승에 묶여서 무릎을 꿇은 거야. 묶인 사람이 여포고 내려다보는 사람이 조조였어요. 그리고 옆에 유비가 있었고요. 여포가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조조한테 자기를 써달라고 했어요. 나를 쓰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조가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비가 한마디를 했어요. 정원과 동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였어요.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고 여포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포가 끌려가면서 유비를 돌아봤어요.
1: 유비네 놈이 제일 믿을 수 없는 놈이다.
0: 그게 그 사람 마지막 말이었어요.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배신자라고들 하지. 정원을 베고 동탁한테 갔고 동탁도 결국 베였으니까. 그러니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헌데 그 사람 눈엔 뭐가 보였겠어요. 주인이 아니라 저를 감매기는 장사치들만 보였을게야. 마람필 주고 금은 보아주고 나를 사가는 사람, 내 힘은 샀는데 내가 뭔 사람인지는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원한 게 뭔지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글이 썼다더구만. 내 눈엔 좀 달랐어. 힘은 천하제일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들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 허나 이 늙은이는 이렇게도 봐요. 저를 알아줄 사람을 끝내 못 만난 거라고. 힘만 사고 마음은 아무도 안 샀거든. 그게 그 사람 일생이야. 쯧. 그 사람은 갔고 나는 이렇게나마 술이나 마시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여포를 무너뜨린 건 칼이 아니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걸 풀어드리지요. 칼이 아니면 뭐겠어요? 생각해두게.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국지 열전 첫 편이었습니다.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지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왔구만. 앉게. 어서. 요 며칠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영못 잤어. 밤마다 낙양이 불타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흥건하지. 부채접어 탁자 한번 두드리면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허허! 나오기는 나오는구만. 이번에 이야기할 이름이 있어. 초선. 자, 시작함세.

낙양이 불탔어. 그 밤을 아나? 모르지. 나는 알아. 내가 그 피난 행렬 속에 있었거든. 사흘이었어. 하늘이 사흘을 붉었어. 불꽃이 아니라 연기가 빨갰어. 코안이 먹먹하고 발바닥이 뜨거워. 앞사람 등만 보고 걸었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됐어. 낙양궁이 타는 게 보이니까 동탁이 그랬어. 한나라 황실이 몇백 년을 쌓은 도읍을 하룻밤에 태운 거야. 이유? 그냥 자기가 싫어서. 천도가 싫은 백성이 말이 많다 싶으니까 태워버린 거지. 그 동탁을 누가 죽였는 줄 아나? 여포? 맞아. 여포가 극을 들었어. 헌데 그 극을 쥐어준 사람이 따로 있어.

0: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사도, 한나라 조정의 늙은 신하야. 동탁이 황실을 틀어지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속으로만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지. 겉으로는 동탁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속에서는 칼을 갈면서, 헌데 칼이 없는 거야. 군사도 없어. 재물도 없어. 동탁 곁에는 여포가 있고, 여포 안 하면 10만 대군이야. 어떻게 뚫겠나. 그래서 왕윤이 찾은 게, 자기 집에 있던 각이 한 명이었어. 초선이었지. 달밤이었다더군. 왕윤의 집 후원이었어. 초선이 혼자 달을 보고 있었대. 그 모습을 왕윤이 봤지. 평소에 그 처자가 나라 걱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왕윤이 다가갔어. 두 사람이 마주 섰어. 늙은 신하가 젊은 처자 앞에서. 입이 안 열렸겠지. 이걸 어떻게 입에 올리나. 내가 너를 미끼로 쓰겠다는 말을. 그 왕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 처자 앞에 늙은 신하가 무릎을 꿇은 거야. 그러자 왕윤이 탄식처럼 말을 꺼냈어.
1: 이 늙은이가 너에게 나라를 지우는구나.
0: 초선이 그 말을 들었어. 울었겠지. 달이 밝았으니까 눈물이 다 보였겠지. 그런데 초선이 고개를 들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
2: 소녀의 몸이 쓰일 때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0: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당연하지. 왕윤댁 후원의 졸병이 왜 있겠나. 헌데 그날 밤 그 말이 어떤 무게였는지는 지금도 짐작이 가.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칼쥔 놈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를 어린 처자가 혼자 메우겠다고 나선 거잖나. 쯧.

0: 계책은 이렇게 돌아갔어. 왕윤이 동탁에게 초선을 바쳤어. 첩으로. 그러면서 여포에게는 딴 말을 한 거야. 초선을 자네에게 주겠다고 두 사람 다에게 같은 처자를 약속한 거지. 여포 그 사람. 워낙 자신 있는 사람이잖나. 세상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힘으로는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힘이 통하는 게임이 아니었어. 봉이정, 동탁의 뜰이었어. 초선이 동탁 앞에서는 화려하게 웃고 여포를 보면 눈물을 글썽이는 거야. 말 한마디 없이도 전달이 돼. 이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장군 당신만 바라본다고. 여포가 그걸 보고 피가 끓었겠지. 그러자 여포가 바로 분을 터뜨렸어.
1: 동탁 그 늙은 것이 내 여자를 가로챈단 말이냐.
0: 초선이 여포 쪽으로 눈물 젖은 눈을 돌렸어. 말이 없었어. 그냥 바라봤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지. 연기였을까?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계산된 눈물이었을까? 나는 모르겠어. 반은 연기고 반은 진심이었을 게야. 그래야 통하거든. 온전히 계산이면 사람이 알아채. 어딘가 어색하단 말이야. 그런데 반쯤 진심이 섞이면. 눈빛이 달라져. 그게 통한 거지. 같은 얼굴로. 한 남자에겐 눈물을 주고 한 남자에겐 공포를 주고. 그 처자가 혼자 그 사이에 서 있었던 거야.

미호로 가던 길이었어. 동탁이 황제를 데리고 이동하던 그 길목에서 여포가 극을 들었어. 가를 든 것도 아니야. 자기 주무기인 극이었지. 그 긴 날이 동탁의 목을 꿰뚫었어. 나양이 잔치를 벌였어. 사흘이었어. 불탔던 사흘만큼 잔치를 했어. 백성들이 동탁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더군. 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붙였다더군. 글쎄, 내가 직접 봤다기보다 들은 얘기야. 근데 그 정도 했을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던 거니까. 여포는 그날 뭘 생각했을까? 내가 해냈다. 동탁을 내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헌데 칼을 들게 만든 사람은 초선이었어.

삼국지에서 제일 큰 공을 세우고 제일 조용히 사라진 이름이야. 그 뒤로 초선이 어찌 됐는지를. 책이 말을 안 해. 여포를 따라 떠돌았다는 말도 있어. 여포가 죽은 뒤에 어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기록이 없어. 사내들이 기록을 남기는데 그 사내들 싸움에 쓰인 사람의 이름은 안 남긴 거야. 즉 1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이름 석자 하나가 한 거야. 그런데 그 이름 석자가 사서 어디에도 제대로 안 적혀 있어. 살아남은 놈이 하는 얘기니 반쯤 접어듣게. 헌데 이 얘기만은 접지 말고 들어. 초선이 겁이 없었던 게 아니야. 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 처자도 떨었을 거야. 동탁 앞에 섰을 때, 여포 앞에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 얼마나 아슬아슬했겠나.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그 자리에서 끝이야. 그런데도 했어. 왕윤 앞에서 한번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끄덕인 이상 물러서지 않은 거야. 나는 그 담담함이 무섭더라고. 진짜로. 허.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탁이 죽고 낙양이 잔치를 벌이던 그 뒤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지요. 초선이라는 이름 오늘 한 번쯤 떠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창밖을 한번 내다보는 거예요. 아직 어스름이 남아있네. 어서들 앉게. 목소리를 좀 낮추고 얘기해야겠어. 새벽에 문득 옛 생각이 났거든. 한 사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뒤척이다 이렇게 나왔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왜 그리 생생한지 삼국지 열전일세. 지난번부터 듣던 자네들은 알겠지만 밑바닥 병사가 올려다본 난세 얘기야. 이번 이야기는 장비 얘기를 함세. 자, 시작하지.

0: 장판 언덕이에요. 나는 그때 조조군 쪽 줄에 있었거든요. 어느 진영 줄을 섰냐고요? 태군졸병은 살려면 깃발을 바꾸는 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이야. 피난민이 수십만이었어요. 그 무리가 흙먼지 속에 무너지는데 아이 울음소리, 말 울음소리, 발, 밟히는 소리 전부 뒤섞여서 귀가 먹먹했지요. 그런데 다리 위에 사내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혼자야. 등 뒤로는 다리가 있고 앞으로는 조조의 군이 밀려오고 있고. 그 고함이 터졌어요. 장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목청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1: 연인 장익덕이 여기 있다. 누가 나와 죽음을 겨루겠느냐.
0: 내 옆에 서 있던 놈이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냥 무릎이 꺾인 거야. 하후거린가 하는 장수는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지요. 놀라서 심장이 멈춘 거라고 하던데. 나는요. 허허. 나는 도망쳤지. 등 돌리고 뛰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 백만 대군을 목소리 하나로 세운 사내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사내가 나중에 제 부하의 칼에 목을 잃어요. 자다가 장막 안에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늙은이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장비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탁현에서 유비 곁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 무렵에 도구라는 관리가 지방을 돌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백성 쥐어짜고 뇌물 받고 뭐 그런 거 있지요. 장비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참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원래 참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 도구를 잡아다가 버들가지로 매질을 했어요. 실컷 쓰러질 때까지. 백성들은 속이 시원했겠지요. 나 같아도 시원했을 거야.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유비일행을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법도를 어긴 거니까. 장비 본인은 개의치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을 봤으니 쳤다. 그뿐이야. 그 성질이 이 사람 평생 발목이었어요. 허허, 뜨거운 건 좋은데. 너무 뜨거우면 손을 대지. 그런데 있어요. 이 대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나중에 전해들은 얘긴데. 익주 들어갈 때였어요. 장비가 파중 쪽을 맡아서 치고 들어가는데. 노장어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버티고 있었거든요. 늙은 장수야, 머리가 희고기 새는 상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장비가 그 어만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았어. 포박해서 데려왔지요. 장비가 이 노장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쳤을 거야. 항복하라고. 보통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만이 꼿꼿이 서서 맞받아쳤대요. 자기 땅을 지키다 죽는 장수는 있어도 항복하는 장수는 없다고. 목을 치려면 치라고. 장비가 멈췄어요. 한동안 그 노장을 바라봤대요. 그러더니 장비가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는 거예요.
1: 노장군의 기계, 이 장비가 배우겠소.
0: 그러고는 포박을 풀어줬어요. 빈객으로 모셨지요. 어마는 나중에 장비 편에서 함께 싸웠다고 해요. 무식한 줄만 알았더니 그릇이 있어. 진짜 그릇이라는 건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뜨겁더라도 상대를 알아볼 줄 아는 것. 그게 그릇이야. 사람들이 이 대목을 잘 몰라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린 얘기는 다 알면서. 허허,

그러다가 관우가 죽었어요. 형이 갔어. 장비한테 관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감히 입에 올리기 어려워요. 도원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 사람이 형제로 맺은 거.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야. 피보다 진한 형제. 그 형이 오나라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장비는 술을 마셨어요. 그게 전부야. 낮에도 마시고 밤에도 마시고.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호랑이는 슬픔 앞에서 무너지는 법을 모르거든. 그러니 화를 냈지요. 부하들한테 채찍을 댔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느려도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고 북을 치며 서두르는데 갑옷상복을 흰색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당장 이행이 안 됐어요. 범강, 장달, 이 두 사람이 그날 밤 찾아갔어요. 장미는 잠들어 있었어요. 술 기운이 있었겠지요. 두 사람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까지예요. 나는 멀리 있었으니까. 그 뒤는 아침에 전해 들은 거야. 장비가 갔다고. 백만대군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목소리가. 그렇게 갔어요. 여포와 싸워서 백합을 버텼던 사람이에요. 맞아, 백합. 이기진 못했어, 버텼어. 그것만도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일이야. 소리는 제일 컸어요. 장판교 다리 위에서 하늘을 찢던 그 목소리. 소리가 큰 놈이 속은 제일 여려. 내가 군막에서 많이 봤거든요. 으르렁대는 사람이 야밤에 혼자 웅크리고 우는 거. 장비가 꼭 그랬을 것 같아. 관우 죽고 나서 밤에 홀로 아무도 없는 데서 호랑이가 슬픔을 다루는 법을 몰랐던 거야. 형 잃은 아우가 세상한테 화풀이를 한 거지. 그게 결국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쯧! 그 사람은 갔고. 나는 이렇게 남아서 술이나 마시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장비, 호랑이 목소리의 사내.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 있던 여린 속. 기억해 두게. 새벽에 잠 못 자고 떠올릴 만한 사람이야. 다음 이야기에서 또 풀어드리지요. 살아남은 놈이 하는 얘기니. 반쯤 접어둘게.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왔는가? 어서 앉게. 이 늙은이가 오늘은 이야기 자료를 뒤지느라 묵은 책 몇 권을 뒤졌거든. 손끝에 먼지 냄새가 아직도 가시질 않아. 먼지라는 게 묘해. 책 속에 갇혀있다가 손 닿는 순간 코끝에 올라오거든. 오래된 것이 그렇지 건드리기 전까지는 조용한데 건드리면 한꺼번에 쏟아져. 백마 언덕. 거기 서 있어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알량의 군세가 산 같았어요.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펄럭이는 깃발들, 쏟아지는 북소리, 말발굽 소리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발바닥이 간지러울 정도였지요.

그 한복판으로 말 하나가 들어갔어요. 붉은 말이었어요. 적토마라고 했지요. 그리고 끝났어요. 알량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나? 몰라. 아무도 못 봤어. 눈 한번 깜빡했는데 이미 끝나 있었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끝내는 것. 돌아왔을 때 진영 안술이 아직 따뜻했다더구만. 그만큼 빨랐다는 거지. 관우라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참 궁금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관제묘에 모셔지는 그 신.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어떻게 형조를 잃었나. 그 두 가지가 사실 하나야. 따로 볼 수 없어요.

0: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관우가 조조 진영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항복이냐 하면 항복도 아니었지요. 조건이 셋이었거든. 형수들을 지킨다. 유비의 소식이 오는 즉시 떠난다. 한의 황실에 항복하되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조조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봐도 좀 어이없는 조건인데 받아들인 거야. 왜냐고. 조조 그 양반이 관우를 탐낸 거지요. 그 사람 눈이 참 요상해.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값어치가 있나 없나. 관우가 조조 진영에 있는 동안 알량을 잡았어요. 조조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상도 주고 후하게 대접했지요. 그런데 유비의 소식이 왔을 때 관우는 그냥 떠났어요. 받은 거다 돌려놓고 인수도 걸어두고 관우가 떠나며 한 말이 전해져요. 조조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러나 옛 주인을 잇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그러자 관우가 조용히 몸을 돌리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1: 이 몸은 조 승상의 은혜를 잊지 않되 옛 주인을 잇는 법은 배우지 못했소.
0: 나는 그 말이 관우를 전부 설명한다고 봐요.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의리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사람은 자기를 절대 잊지 않아요. 거기서 의가 나오고 거기서 오만도 나와요.

오간을 지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길. 천리 길을 뚫었어요. 막는 장수마다 배웠지요. 그 사람이 천리를 혼자 달렸다는 게. 그게 이미 사람의 일이 아닌 거야. 신이 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해요.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장면.

0: 그런데 말이야, 적벽 이후가 더 놀라워. 적벽에서 조조군이 불탔어요. 조조가 도망쳤지요. 그 도망길을 관우가 지키고 있었어요. 군령장까지 썼어요. 못 잡으면 군법대로 하겠다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크냐면 목숨이 걸린 거야. 그런데 관우가 놓아줬어요. 조조가 빠져나가면서 한 말이 전해지지요. 젖은 채로. 그래도 웃으면서. 조조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1: 운장, 그대는 옛정을 아는 사람이요.
0: 군령장까지 쓰고 간 사람이 놓아준 거야. 그게 관우야. 의가 군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관우는 제갈량한테 꼼짝없이 잡혔지요. 살려준 게 맞는 일이었느냐고 물으면 군사적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관우는 그걸 알면서 놓아줬어요. 의를 군령 앞에 세운 거야. 그게 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형주를 맡았어요. 형주는 천하의 목이에요. 북쪽으로 중원, 남쪽으로 강남. 이르면 안 되는 땅이야. 유비가 서쪽에서 익주를 잡고 있을 때 관우 혼자 그 무게를 들고 있었지요. 관우가 번성을 쳤어요. 조인을 몰아붙이고 우금의 칠군을 수몰시키고 북쪽에서 위세가 하늘을 찔렀지요. 조조가 천도를 생각할 만큼 흔들렸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손권이 움직였어요. 그 전에 손권이 혼담을 넣었어요. 자기 아들과 관우 딸을 혼인시키자는 거지요. 외교의 손이에요. 동맹을 다지는 방법이야. 당연히 받아야 할 패였어요. 관우가 뭐라 했는 줄 아나.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야. 즉, 그 한마디 값이 형주였어요. 손권이 등을 돌렸지요. 관우가 번성에 매달려 있는 사이 여몽이 형주를 빼앗았어요. 뒤가 없어진 거야. 관우는 맥성으로 쫓겼고 맥성에서 빠져나오다 잡혔지요. 목이 잘렸어요. 손권의 혼담. 그거 하나 덜컥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복잡해요. 관우가 오만하지 않았으면 관우가 아니었을 거야. 그 오만으로 조조 진영에서도 의를 지켰고 화영도에서도 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오만이 손권을 건드렸지. 사람이 고집대로 살면 어느 한 군데서는 반드시 그 고집에 당해요. 의로 산 사람은 의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지. 허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죽어서 신이 된 건 그 의 때문이에요. 오만까지 다 합쳐서 관우인 거야. 조선도 중원도 관제묘가 있어요. 장수들이 싸움터 나가기 전에 절을 올리는 곳이지요. 그 전부 이 사람이에요. 젊은 놈들은 조자룡 조자룡 하더구만. 창검 하나로 아들을 안고 조조군을 뚫은 조자룡. 나도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사람이었어. 조자룡은 내가 두려웠어요. 관우는 내가 경외스러웠어요. 그 차이가 뭔지 자네들도 가끔 생각해보게. 알량을 배웠을 때 돌아온 그 사람 표정을 아주 조금 본 적이 있어. 말이야 뭐 멀리서였지. 그런데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어. 그게 더 무서웠거든. 떨거나 흥분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는 얼굴은.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해놓고 당연하다는 얼굴을 한 사람은. 살아남은 놈이 하는 얘기니 반쯤 접어듣게.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우라는 사람, 의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오만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다면 역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둘이 한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된 거겠지요. 화영도에서 조조를 놓아준 그 자리.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지요. 원희와 조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것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또 풀어드리지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라디오 구연 열전 삼국지 열전 제5화

낡은 책자 한 권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는 몸짓이에요. 먼지가 훅 일어나지요. 오셨는가? 안 깨나. 이 늙은이가 찬물이 식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대목 하나를 붙들고 있었거든. 오래된 책인데. 여기 적힌 사람 얘기가 역마음에 걸려서. 자, 삼국지 열전일세. 지난 이야기부터 듣던 자네들은 알겠지. 이 늙은이가 창 들고 줄 서 있던 자리에서 올려다본 증언이야. 책과는 좀 다를 수 있어. 살아남은 놈이 하는 얘기니 반쯤 접어듣게. 이번 이야기 조조야. 자, 시작함세. 관도에 밤이 있었어요. 오소에 쌓아둔 원소의 군량더미에 불이 붙던 밤이었는데 하늘이 나처럼 밝았어요. 연기가 하늘 절반을 삼켜버렸고 그 불빛이 하도 환해서 저 멀리 진지에서도 얼굴이 다 보였지요. 저는 그때 원소군 쪽에 서 있었거든요. 허허, 그래요. 이 늙은이는 진 쪽에 많이 서봤어요. 깃발 따라 줄을 섰는데 그 깃발이 하필 늘 그쪽이었지 뭡니까. 10만이 2만한테 무너지는 걸 그 밤에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숫자만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불길이 하늘을 학는 동안 옆에 서 있던 놈들이 하나씩 뒤로 빠지더니 나중엔 저 혼자였어요. 허허, 나야 뭐 멀리서 봤지. 그 불이 뭘 태우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더 일찍 뒤였겠지.

0: 그 밤의 주인이 조조였어요. 이 사람 얘기를 꺼내려면 먼저 한마디를 올려야 해요.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이 말 한마디로 천년을 악역으로 산 사람이에요. 책마다 그렇게 썼거든요. 간웅이라고, 간사한 영웅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정말 그뿐이었나. 이 늙은이는 좀 다르게 봤어요. 악명의 시작을 먼저 봐야지요. 여백사의 밤이에요. 조조가 아직 젊었을 때였어요. 동탁을 피해 도망치던 길이었지요. 여백사라는 늙은이가 있었는데 조조 지방과 오래 아는 사이였어요. 그 늙은이 집에 하룻밤을 묵었는데 마당에서 부엌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칼 가는 소리라는 게 밤에 들으면 좀 무서운 거예요. 조조가 그걸 듣고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배웠어요. 여백사의 가족을. 칼을 들고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님 대접하려고 돼지 잡을 칼을 갈던 거였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백사 영감을 만났어요. 시장에서 술 사들고 오는 길이었대요. 조조는 그 영감도 배웠어요. 알면서 알고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두지 않겠다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찬물 식는 줄 모르고 붙들게 되는 거야. 변명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지. 분명히. 그래도 그건 아니었어. 아무리 의심이 들었어도 은인의 영감을 알면서 배웠다는 건. 이 늙은이가 봐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더 보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는 다른 면도 있었거든요. 관도에서 원소를 이기고 나서 일이에요. 원소의 진영을 뒤졌더니 편지가 한 상자가 나왔어요. 제 부하들이 원소한테 몰래 보낸 편지들이었지요.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줄을 대놓은 편지들이에요.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조조가 그걸 받아들고 읽지 않았어요. 그냥 태워버렸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조가 부하들을 앞에 두고 담담하게 입을 열어요.
1: 원소가 강할 때는 나도 나를 믿지 못했다. 하물며 너이랴.
0: 편지가 타는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다지요. 이름이 그 안에 있던 자들도. 그 편지를 고발하고 싶었던 자들도. 저는 그 장면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제일 큰 용서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무너질 뻔했는지를 아니까. 저도 그 편지 상자에 이름이 들어있었다면 그 밤을 살아남았을 게야. 그게 조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말이야, 여백사 밤이랑 편지 상자랑 이 둘을 같이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야. 쯧!

자, 그 시각. 적벽처럼 이야기를 해야겠구만요. 저는 그 밤에 반대쪽이었지만 이건 들은 얘기예요. 조조가 뱃전에 서서 창을 비껴들고 실을 읊었다는 거예요.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맣같이 나무로 난다고. 백만대군의 주인이 그것도 천하를 손에 쥐기 직전이었는데 실을 읊는 목소리가 쓸쓸하더라는 거야. 옆에서 들은 자들이 전하는 말이에요. 웅장하지 않았어요. 드높지도 않았어요. 그냥 달 보며 쓸쓸하게 읊더라는 거야. 저 달을 보는 눈이 이미 혼자였다는 거지요. 이 늙은이는 그걸 듣고 생각했어요. 난세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됐을까? 시인이었을 거야. 아니면 치세의 시나 책 쌓아두고 글이나 쓰는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세상이 너무 일찍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이 스물이 되기도 전에 황건적이 들끓고 낙양이 불타고 황제가 허수아비가 됐지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했던 거예요. 난세가 사람을 간웅으로 쓴 거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간웅이었던 게 아니라. 책에는 악역이라 썼다더구만. 내 눈엔 좀 달랐어. 간웅이라는 이름이 억울하지는 않다고 해요. 스스로 그 이름을 쥐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말이야, 그 뱃전에서 달 보며 시웃던 사내 그 쓸쓸함은 책에 안 적었어요. 내가 들은 건 그쪽이야. 조조는 갔고 나는 이렇게 남아 식은 찬물이나 들여다보고 있지. 허허, 자네들도 언젠가 간웅이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지 모르지. 그때 생각해보게. 그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간웅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그 이름을 붙여줬는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조조 얘기는 아직 다 못했어요. 편지 상자 한 개로 이 사람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죠.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왔는가? 앉게 앉게. 곰방대를 탁탁 털고는 한 모금 물어야지. 뜸을 좀 들여야 이야기가 나오거든. 허허, 저자거리에서 오는 길인데 말이야. 흉흉한 소문이 돌더구만. 뭐 그런 소문 하나 없는 날이 있었겠나마는 오늘은 좀 결이 달랐어. 어떤 소문이냐고. 자네들이 알 것 없어. 나야 뭐 오래 살아서 웬만한 소문엔 귀가 다치는 사람이거든. 그냥 발길을 돌려서 여기 왔지. 자, 시작함세.

오장원. 이 늙은이가 종군한 마지막 전장이 바로 거기였어. 오장원이란 곳이 어떤 데냐? 위수 남쪽의 너른 들판인데 말이야. 가을이 오면 바람이 사람을 깎아. 칼처럼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을 도려내는 느낌이지. 그 들판에 초계 군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데, 등불이 흔들리는데, 병사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 다들 알고 있었지. 저 가운데 제일 큰 군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도 알았어. 그 밤에 나는 군막 밖 보초였거든. 내가 그날 밤 느낀 게뭔줄 아나? 바람 소리가 사람 한숨 같다는 거야. 들판도 한숨 쉬고, 불꽃도 한숨 쉬고, 군막 안에서도 긴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지. 하늘이 정한 걸 사람이 어쩌겠나 하는 소리 같았어. 그것이 제갈공명이 세상에 내보낸 마지막 숨 가운데 하나였을 거야, 자네들. 궁금하지 않나? 이 사람이 왜 거기 누워 있었냐고. 천하산분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낸 천재가. 왜 이길 수 없는 북벌을 6번이나 갔냐고.

0: 초리 안에서 나온 건 27살 먹은 젊은이였어요.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갈량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 장군께서는 조조와 송권 둘 다 정면으로 치실 수 없습니다. 형주를 얻고 익주를 손에 넣어 기틀을 세우신 뒤에 천하가 변하거든 북으로 중원을 도모하십시오. 그러면 장군께서 셋 중 하나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0: 그게 다예요. 그 말 한 번으로. 천하를 셋으로 갈랐어요. 27이 지도 한 장 가지고. 그리고 그 그림대로 됐지요. 그대로. 토시아는 안 틀리고.

0: 세월이 흘러서 유비가 한중왕이 되고 촉나라 황제가 되는데요. 근데 거기까지가 좋은 시절이었어요. 관우가 죽고 장비가 죽고 유비가 오를 치러 갔다가 일흥에서 대패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백제성에서 쓰러졌지요. 그 자리에 제갈량이 불려봐요. 황제가 누운 자리 옆에 유비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데요. 오래 살아온 눈이었어요. 지쳐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잡으려는 눈이었지요. 유비가 가느다랗게 입을 떼었어요.
1: 그대의 재주는 조비의 10배가 되오.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일을 이루어낼 것이오. 아들 녀석이 보좌 할 만한 그릇이 되거든 보좌해 주시고, 만약 그릇이 아니거든 그대가 대신하라.
0: 군막 아니 소리를 잃었어요. 대신하라는 말이에요. 황제가 그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듣기로 이보다 무거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자 제갈량이 엎드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2: 신은 고갱에 힘을 다하고 충정에 절개를 바쳐 죽은 뒤에야 그치겠나이다.
0: 죽은 뒤에야 그치겠다는 거예요. 대신하는데 죽음으로 섬기겠다고 한 거지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남은 평생이 정해진 거예요. 그날로 자네들 생각엔 어떤가? 제갈량이 그 말을 진심으로 했을 것 같나? 나야 뭐 그 양반 속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후 행적을 보면 그 말이 진심 아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촉한 황제 유선은 아비유비와는 달랐어요. 총명하다고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지요. 신하들도 알고 제갈량도 알고 본인도 알았을 거야. 그 황제를 받들고 북벌을 기획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출사표를 썼지요. 출사표. 자네들 아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눈물을 흘린다더구만. 출사표 읽고 안 우는 놈은 충신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 나야 뭐 글을 모르지.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 근데 그 가을바람은 아직도 내 목덜미에 있거든. 오장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요. 북벌 중에 제갈량이 병이 들었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양반이 얼마나 직접 챙기는 사람이었냐면, 군중의 매 이상형벌은 다 손수 살폈대요.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먹고 이러니 몸이 버텨내겠어요. 어느 밤에 수명을 비는 칠성등이 켜졌어요. 군막 안에서 의식을 올리는 거였지요. 나는 그날 밤밖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7개였어요. 조용했지요. 그런데 위안이 급보를 들고 군막에 들어오다가 발이 등불에 걸렸어요. 등불이 꺼졌지요. 7개 중에 하나가. 군막 안에서 긴 한숨이 났어. 아까 말한 그 한숨 말이야. 하늘이 정한 걸 사람이 어쩌겠나 하는 그 소리. 살아남은 놈이 하는 얘기니 반쯤 접어듣게. 근데 그 한숨은 내가 들었거든,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보답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여섯 번을 간 사람이에요. 천하를 읽을 줄 알면서, 하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간 거야. 모모한 책에는 이 양반이 신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더구만. 내 눈엔 좀 달랐어. 신이 아니었어. 그냥 한 사람이었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알면서도 가는 사람. 그게 더 무거웠어. 신보다 훨씬.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포부터 공명까지 여섯 사람 얘기를 이 늙은이가 풀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난세는 갔고 그 사람들도 갔는데 이야기만 남아서 이 늙은이 술값이 되는구만. 허허, 다음에 올 땐 조자룡 얘기를 시작합니다.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장수 말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유비 이야기도 따로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백제성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그 사람. 유비 이야기는 또 다른 무게거든요. 그건 그날 가서 함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0: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섬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차근차근 따라왔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과 백성들의 삶, 위화도 회군,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정도전과 이성계, 그리고 선주교의 비극적인 밤,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 쓰러지고 형제가 형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 화해하지 못하는 비극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희생 위에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온 지금 우리는 마침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을 왕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한글을 만든 왕, 백성을 사랑한 왕, 과학과 문화의 황금기를 연 왕.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종은 정말 혼자서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랜 시간 길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역사를 공부할수록 저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고 든든한 동료가 있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이 있어야 비로소 한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종과 세종을 전혀 다른 왕으로 기억합니다. 태종은 피해군주, 세종은 성군, 태종은 강한 왕권을 만든 왕,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왕.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두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종은 거친 돌밭을 갈아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땅에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히스토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조선이 가장 빛나던 시대, 세종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직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의 젊은 왕, 세종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는 여전히 조선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았지만 결코 나라를 떠나지 않았던 왕, 상왕 태종입니다. 오늘은 태종이 왜 스스로 왕좌를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왜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종은 왜 상왕이 되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정적을 제거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왕좌를 차지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이제 막 5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충분히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정정한 나이였습니다.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가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정 대신들을 불러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이제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은 조선을 건국한 뒤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10년, 20년 더 왕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왕위를 물려준 것일까요? 혹시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혹시 정치에 실증이 난 것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태종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왕위 계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개국의 영웅이었지만 왕위 계승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어린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정도전에게 정치를 맡겼습니다. 반면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지만 왕위 계승에서는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왕좌의 난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궁궐 안에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태종은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왕이 계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주 일찍부터 후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녕대군을 세자로 세우고 직접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녕이 왕의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깊은 고민 끝에 충녕대군을 새로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자로만 세워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왕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창업자가 회사를 평생 혼자 운영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계자는 경험이 부족하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조직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 경영권을 넘겨주고 뒤에서 조언을 해준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태종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가 아니라 자신의 생전에 왕위를 넘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왕으로 남아 새 왕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에도 상왕이라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역시 상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경우는 왕좌에 난 이후 사실상 정치에서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반면 태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계획했고 스스로 시기를 결정했고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지, 누가 욕심이 많은지, 누가 권력을 노리는지, 누가 나라보다 자신의 가문을 먼저 생각하는지.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며 정치를 해온 군주였습니다. 반면 새로 왕이 된 세종은 22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났지만 정치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세종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왕이 된 후에도 중요한 군사 문제와 국가 안보는 직접 챙깁니다. 왜구의 동향을 살피고 북방 여진족 문제를 점검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일은 여전히 태종이 중심이 되어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세종은 백성의 삶을 살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농업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세금은 백성들에게 너무 무겁지 않은가? 억울한 재판은 없는가? 학문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태종은 아들에게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경험을 쌓을 시간, 실수할 시간, 배울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이해할 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태종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뒤에서 잡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이는 혼자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뒤에서 안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질까봐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붙잡아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조용히 손을 놓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태종과 세종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세종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언제나 태종이라는 든든한 법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공동통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왕위 계승의 성공 사례로 남게 됩니다. 태종은 왕권을 세종에게 넘겼지만 나라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세종 역시 아버지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정치를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강한 나라를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태종과 세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이어 걸었던 두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태종은 왜 하필 충녕을 선택했을까요? 장남 양녕은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녕의 모습에는 후대의 해석이 더딥혀진 것 아닐까요? 이어서 잠시 후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왕세자 양녕대군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왕세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양녕대군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종대왕의 형, 사고만 치다가 폐세자가 된 사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일부러 망나니 노릇을 한 사람.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양녕대군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정말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요구했던 왕의 모습과 그의 기질이 맞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답을 미리 내려놓기보다는 당시의 기록과 사람들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394년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태종의 맏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재. 훗날 양녕대군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무도 왕자의 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아버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양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왕세자가 됩니다. 왕세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대통령 후보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만나는 사람,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 모두 기록되고 평가받았습니다. 왕세자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조선 최고의 유학자들이 스승이 되었고 경정과 역사, 정치와 예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명문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들에게 개인 지도를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양녕은 공부를 못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태종실록과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그는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이해력도 뛰어났고 시를 짓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태종은 점점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인간 양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틀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학교 성적보다 운동장에서 더 빛나는 사람, 양녕이 바로 그런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답답한 궁궐보다 넓은 들판을 좋아했습니다. 경전보다 활과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학자들과 토론하기보다 사냥을 나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사냥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왕족에게 사냥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활쏘기와 기마술을 익히고 군사를 지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아직 건국 초기였습니다.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었고 남쪽 바다에는 왜구의 위협도 남아있었습니다. 왕이 군사 감각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였습니다. 양녕은 사냥을 지나치게 좋아했습니다. 학문을 배워야 할 시간에도 사냥을 나가고 대신들과의 일정이 있는데도 말을 타고 궁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태종은 여러 차례 타일렀습니다. 사냥은 왕의 덕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왕은 활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양녕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태종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제를 잃었고 아버지와도 평생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권력을 붙잡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혼란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후계자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왕은 총명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녕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종이 바라던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태종은 여러 차례 양녕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안 된다 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기회를 줍니다. 국정을 배우게 하고 대신들과 만나게 하고 왕세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맡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기대도 컸던 것입니다. 사실 태종에게 장자 계승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그는 왕위 계승의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장남을 폐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만으로 폐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태종 역시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녕은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어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적 질서와 왕세자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태종은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양녕을 감싸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녕대군을 폐세자로 몰고 간 결정적인 사건과 함께 양녕은 일부러 왕위를 포기하려 했던 것일까라는 오랜 논쟁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종은 쉽게 포기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사냥을 좋아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도 처음에는 젊어서 그럴 수도 있다며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은 여러 차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가 아직 젊으니 다시 타이르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후계자를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사회에서 장자계승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왕이 그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순간 훗날 또 다른 왕위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종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바로 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록을 중심으로 조금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리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또 태종의 후궁이 될 예정이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어리는 전 중추원사였던 곽선이란 인물의 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대부 집안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어리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남녀 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막 건국된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실이 가장 먼저 도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왕세자는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첩을 데려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곽선의 집안은 크게 반발했고 조정에서도 왕세자의 처신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태종 역시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태종은 이 한 번의 사건만으로 곧바로 양녕을 폐세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장남이 왕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녕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태종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궁궐의 규율을 어기는 일, 사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일, 신하들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는 등의 일이 이어졌습니다. 어리 사건은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인 끝에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사를 다녀보시면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사건이 결정타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양녕도 비슷했습니다. 태종은 어리 사건 자체보다 왕세자로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태종실록의 기록을 모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역사를 공부할 때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양녕의 기록 가운데 상당수는 세종 때 편찬된 태종실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물론 태종실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역사 기록입니다. 사관이 왕 앞에서도 사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높이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폐세자가 된 양녕에 대한 기록이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녕의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록은 사실을 담고 있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양녕을 망나니라는 한마디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후대에 덧붙여진 이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녕은 일부러 사고를 쳐서 동생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의 재능을 알아보고 스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기에 참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태종실록에도 세종실록에도 양영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보면 태종은 오랫동안 양영을 교육하고 계속 기회를 주며 끝까지 세자로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양영이 왕위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긴 갈등과 설득의 과정이 이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계 일반적인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양영은 자유로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엄격한 유교군주라는 역할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끝까지 바꾸지 못했고 태종은 왕에게 필요한 자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7: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8: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6: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 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9: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Open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12: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will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11: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13: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11: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4: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11: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5: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6: 우리는 최고다!
11: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한지 홍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간 오늘 주 LA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시와 한지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품은 한지가 디자인과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5: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0: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3: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5: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6: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3: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8: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7: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7: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10: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7: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0: 된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2: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계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4: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3: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정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5: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출렁이고 있고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과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AM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갈 다락방 이야기의 문은 미국 국채금리와 중동 유가로 열어봅니다. 최근 경제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폭등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국제 유가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중동 지역은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홍해 지역의 후티 반군 위협 등으로 인해 원유 수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죠. 기름은 모든 산업의 핏줄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트럭과 비행기로 물건을 나르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즉 기름값이 오르면 식당 밥값부터 과자 한 봉지, 유통비용까지 전 세계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죠. 이렇게 되자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면 새로 발행되는 미국 정부 채권의 이자율이 훨씬 높아지겠구나 하고 예측하며 기존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돌파하며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의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달러로 쏠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오르는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중동의 원유 수송선 소식이 내 달달이 나가는 이자 통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두 번째 소식은 유럽으로 날아가 봅니다. 유럽연합, 즉 EU 집행위원회가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공용 기업 구글에 또다시 8억 9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는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구글은 과거에도 EU로부터 수조 원대의 벌금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EU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구글만 보면 화가 나 있는 걸까요? 또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번에 EU가 칼을 빼든 핵심 이유는 바로 자사 서비스 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나 PC로 구글 검색창에 서울에서 파리 항공권이라든가 제주도 호텔 추천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검색 결과를 누르면 상단에 깔끔하게 구글 항공이나 구글 호텔 가격 비교 박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따로 여행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바로 보이네,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 여행 예약 사이트나 가격 비교 벤처 기업들 입장은 다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서비스를 만들어도 구글이 검색 결과 최상단을 자기네 서비스로 도배해버리니 소비자들의 클릭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압도적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공정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할 때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만 강요하고 수수료를 30%씩 떼어가는 행위, 외부에 저렴한 결제 수단을 알리지 못하게 막은 행위도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EU는 올해부터 강하게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 DMA의 칼날을 바짝 세워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벌금 뉴스로만 보면 행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미국 빅테크 공룡과 유럽 국가들 간의 거대한 디지털 주권 경쟁입니다. 현재 전 세계 IT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들입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이죠. 유럽에서 안타깝게도 이들과 맞설 만한 자체 거대 플랫폼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디지털 시장과 데이터, 플랫폼 주권 전체가 미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버린 겁니다. 유럽연합은 막강한 법적 규제와 과징금이라는 전매특허 무기를 통해 미국 빅테크의 독주를 막고 유럽의 자국 스타트업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구글은 EU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검색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법정 소송 등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자국 플랫폼이 버티고 있지만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최근 한국 통신사들과 글로벌 공용기업 간에 벌어지는 망 사용료 분쟁이나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천문학적인 트래픽을 일으키는 거대 플랫폼이 도로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인터넷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죠. 플랫폼이 거대해질수록 이 주권 다툼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1: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가슴이 철렁해지는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폭염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폭염, 엘니뇨가 겹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들입니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여름이 조금 더워졌다 수준의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업 현장과 경제,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실체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유럽의 상황을 볼까요?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이상고온과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농가, 야외 물류 노동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깎여나간 근로시간 손실만 무려 2.2조 원입니다. 사람만 더운 게 아닙니다. 유럽 최대 농업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올해 5월 말 이후에 무려 3차례나 가혹한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한창 알곡이 연그러야 할 옥수수밭이 바짝 타들어가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지정학적 비극인 전쟁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항구 시설들을 다시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위치한 흑해 지역은 전 세계 밀 수출량의 무려 4분의 1, 즉 25%를 책임지는 세계의 빵 바구니입니다. 전쟁으로 곡물 수송선이 항구를 빠져나가지 못하자 전 세계 밀과 대두 가격이 나란히 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폭염이라는 기후재앙, 엘니뇨 현상, 그리고 전쟁이라는 세 가지 불길이 동시에 겹치면서 전 세계 곡물 공급망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멀리 있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밀, 콩, 옥수수 등의 국내 곡물 자급률은 불과 10% 미만에 불과해서 거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밀과 콩 가격이 오르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우리의 식탁에 그대로 여파가 몰아쳐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과 빵, 과자, 국수 가격이 오르고 대두 가격이 오르면 식용유, 두부, 된장, 간장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옥수수와 콩은 우리가 먹는 돼지, 소, 닭의 사료로 쓰입니다. 사료값이 오르면 결국 삼겹살, 소고기, 계란, 치킨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폭염과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으킨 나비효과가 매일 우리가 마켓에 가서 집어드는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 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앞선 소식들이 조금은 무겁고 걱정스러운 경제 이야기였다면 이번 소식은 우리 마음을 뿌듯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수출 잔치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최고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험난한 풍랑 속에서 거둔 성과라서 더욱 값지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을 이토록 강력하게 견인했을까요? 그 1등 공신은 단연 K뷰티, 즉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었습니다. 화장품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의 60% 이상을 바로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성장을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 시장 하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드 사태나 중국의 애국 소비, 꽈차오 바람이 불 때마다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세계적인 뷰티 강국인 일본, 그리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과 새롭게 떠오르는 중동시장으로 활로를 대대적으로 넓힌 것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나 올리브영 글로벌 등을 통해 한국의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스킨케어 부분 판매 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 예쁜 패키징이 폭발적인 입소문을 탄 덕분이죠. 여기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숏폼 영상 마케팅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전 세계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사람들의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 비밀이 바로 이 크림이다 하면서 K뷰티 제품을 리뷰하자 주문이 폭주한 것입니다. K뷰티뿐만이 아니라 K푸드, 냉동김밥, 떡볶이, 라면과 같은 음식들, K팝 굿즈,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와 중고차 수출까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영토는 전 세계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조선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수출 국경을 넓혀가는 모습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자본이 유입된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국 정부나 관련 기업이 보유한 완성차 업체는 미국 내 영업 및 판매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를 둘러싸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거침없는 발언이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평소 놀란 감독의 연출 스타일과 고전적 촬영 기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번 신작 오디세이에 대해서도 대중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직격하며 조만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거대한 자본과 감독의 고집 없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오디세이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놀란 감독의 프로젝트 특유의 초화려 캐스팅 라인업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제작비, 그리고 아이맥스 특수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압도적 스케일의 실사 촬영 기법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험난한 항해기, 신들과 괴물들이 등장하는 판타지, 신화적 요소를 놀란 감독 특유의 대담하고 사실적인 연출로 구현한다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영화를 직접 언급하고 전통 영화 산업 대 생성형 AI 기술이라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문화 및 기술적 논쟁거리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이 자신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로 뛰어난 투자 능력 대신에 사회적 조건과 운을 꼽아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은 최근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서 자신이 거둔 성공의 바탕에는 이른바 난소 로또라 불리는 압도적인 운이 작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1930년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와 기회가 만발한 국가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배경 덕분에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 없이 어린 시절부터 투자에 집중하고 시장에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이러한 발언이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기 쉬운 기득권과 부유층에서 겸손과 사회적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일깨워준다고 평가합니다.

버핏은 자신이 얻은 부의 대부분이 시대와 사회가 준 운 덕분임을 인정하기에 자산의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며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4: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5: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3: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Chat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희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6: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기의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오픈 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9: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will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8: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10: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8: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1: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8: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3: 우리는 지구다!
8: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의 PC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3: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5: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 덕에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6: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1: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8: 하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7: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9: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0: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굿모닝 차차차. 믿었던 부동산이 내 노후를 배신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주머니는 왜 항상 빡빡할까? 은퇴를 앞두신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뭘까요? 오늘 문선영의 머니터크로 잘 알려지신 와이즈 캘리포니아의 파이낸스 문선영 재정 전문가 모시고요. 부동산 어떻게 잘 또 은퇴를 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문선영 우리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갈수록 그렇게 뭔가 상큼해지는 비결이 뭔가요?
5: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네. 잘하시는 비결은 뭔가요? 노후를 학원 다니시나요?
4: 아니 은퇴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요. 네.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5: 그렇죠. 그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은퇴 준비를 잘하신 분들, 노후가 정말 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직 걱정이 있다면 이제 네. 건강.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네.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마무리를 잘 할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로 네. 걱정거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네. 결국에는 노후. 그러니까 그쵸? 돈과 건강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 걱정도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네. 자녀분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네. 미국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딱 18세 때까지만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네.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을 판다라는 게 그냥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드라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적을 파지 않아도 호적을 판 것처럼 이렇게 사는 독립시키나? 게 이제 그들의 네. 컬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돈과 건강 딱 이 두 네. 가지만 지키시면 노후는 진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4: 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분들이 또 어려워지면 아버님 하고 무릎 꿇고 막 이러면 재산을 막 다.
5: 아 그렇죠.
4: 아 그거 하지 마셔야
5: 돼요. 네. 그거 하지 마셔야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를 써요. 네. 그리고 또 돈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해주고 이런 관계가 뭐 네. 돈을 주는 관계가 이렇게 많지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약하시고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러시고 나면은 사실 자녀에게 돈을 받는다라든지 그만큼의 네. 나의 노후가 뭐 충분하다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남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속 끓이는 네.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네. 안타깝습니다.
4: 최근 그 칼럼에서 믿었던 부동산이 내 노후를 배신했다라는 네. 하소연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 한 시니어분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5: 네, 예전에는 믿었던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믿었던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은 은퇴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 그리고 렌탈 인컴 받는 집이 하나 있으면 네. 렌트비 받아서 한 달에 한 3,000불씩 렌트비가 들어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소셜 연금과 그리고 이제 먼저 본인의 이제 조그마한 어떤 은퇴 구자 그리고 또 렌탈 인컴이 들어오면 그걸로 네.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는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 관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4: 집이
6: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5: 힘들죠. 네. 아무래도 뭐 고장났습니다. 물론 뭐 4유닛, 뭐 6유닛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골칫거리지만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콘도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달려가가지고 그거 그때마다 고쳐줘야 돼요. 혹은 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이제 수리공이 가가지고 고쳐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아니면 매니저를 써야 되는데 네. 매니저를 쓰기에는 또 그들에 대한 또 이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유 은퇴하고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소일거리로 집 네. 관리나 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네.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점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6: 네.
5: 뭐 예를 들면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제 손님 중에 3개월 동안 한국을 네.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6: 네.
5: 한국을 다녀오시는 동안에 그전에도 그 세입자가 조금 속을 썩이셨대요.
6: 네.
5: 이제 돈을 좀 늦게 내는 달도 있고 그리고 뭐 전화하면은 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세입자였죠.
6: 네.
5: 한국 3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6: 네.
5: 카톡으로 연락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연락 당연히 받지 않았었고
6: 네.
5: 연락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아드님한테 좀 찾아가 봐라.
6: 네.
5: 그랬더니 아드님이 당장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6: 네. 오. 아드님이?
5: 네. 가서 내가 받아올게요. 그러셨을까요?
6: 받으면 얼마 줄래요?
5: 받으면 얼마 줄래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아드님,
6: 네.
5: 아버님 집 파세요 그냥. 뭘 이렇게 렌트비 받으시려고 그렇게 네,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 이게 이제 집 관리가 힘든 거죠.
6: 네.
5: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6: 네.
5: 어쩔 수 없이 집 관리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6: 네.
5: 두 번째는 그 집을 렌트를 하게 되면 내가 네. 만약에 풀로 다 페이오프된 집이다.
6: 네.
5: 그럼 보통 렌탈 인컴이
6: 네.
5: 내 집의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돼야 된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6: 렌탈 인컴이 그 갖고 있는 재산 집에
5: 네. 한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이자를
6: 있어요?
5: 받는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
6: 그럼 한 5%는 돼야 되지 않나?
5: 5%. 네. 4% 5% 정도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6: 네,
5: 잘
6: 네.
5: 맞추셨어요. 보통 4%로 이제 낮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지금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도 좀 조마조마해 또 산불 시즌이 또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보험료 하우스 네.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또 텍스
6: 네.
5: 프로퍼 텍스 높아지고 있죠.
6: 네.
5: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6: 네.
5: 또한 HOA 피도 만약에 콘도를 가지고 계시거나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면
6: 네.
5: HOA 피도 당연히
6: 네.
5: 높아지고 있어요.
6: 네.
5: 그러다 보니까 내가 4%를 예상을 하고 집에 렌탈 인컴으로 이제 은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실제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가는 돈을 다 빼고 나면 거기에다 또 하나 복병이 숨어 있는 게 공실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집 가고 나면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다 청소를 해야 되죠.
6: 네.
5: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으셔야 돼요.
6: 네.
5: 사람 찾는 게 마음같이 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6: 네.
5: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만약에 돈은 들어가고
6: 네.
5: 렌탈 인컴은 들어오지 않죠.
6: 네.
5: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매달 한 3,000불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 네.
5: 이제 그 돈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6: 네.
5: 2개월이 안 들어오게 되면 6,000불이고요. 3개월이 안 들어오게 되면 3개월치 생활비인 이제 9,000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6: 네.
5: 그러니까 공실률도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6: 네.
5: 한인타운에
6: 네.
5: 90010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집코드가 90010 아닙니까?
6: 네.
5: 한인타운 가장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콘도 렌탈을 하고 나서 다 빼고 나서의 그 수익률을 봤더니
6: 네.
5: 아까 4% 5%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6: 네.
5: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 네.
5: 1.99%예요.
6: 너무 그렇다.
5: 1.99%. 물가는 네. 얼마 오르죠?
6: 물가는 요즘 너무 막 올라서.
5: 뭐 5%, 6%씩
6: 네.
5: 오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다가 돈을 딱 묶어놓고
6: 네.
5: 왜냐하면 집을 다 페이한 돈이란 말이죠. 그걸
6: 네.
5: 놓고 지금 1.99%씩만 찾아 쓰고 계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99%이면 나는 또 일을 해야 되죠.
6: 네.
5: 쫓아가야 되고 가서 고쳐줘야 되고 사람들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크레딧 체크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6: 네.
5: 렌탈 인컴으로 내가 딱 믿어서 아 부동산 하나 있으면 내 집 하나 있고 렌탈 인컴 들어오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4: 네.
5: 그래서 저희가 네.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4: 어, 100일의 약속?
5: 네. 100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4: 네.
5: 돼요.
4: 네.
5: 100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뭐 100일 기도도 기도기도 하고.
4: 그렇죠. 그렇죠.
5: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4: 100일
5: 사귀고 기념, 나서 막. 100일 하면
4: 그런 거 아직 셀리브레이트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난 지 우리 100일이야 뭐 이렇게.
5: 젊은 친구들 지금 그러지 않나
4: 그래요?
5: 그런 것 같아요. 네.
4: 그래요?
5: 네. 저희 얘기 아닙니다. 네. 저희한테는.
4: 아, 100일의 약속 궁금합니다.
5: 네. 100일의 약속. 100일의 약속이 부동산 이제 브로커와 저희 재정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4: 네.
5: 골드웨뱅커입니다. 골드웨뱅커와 저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집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한다면
4: 네.
5: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집을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드려요.
4: 네.
5: 그리고 정말 렌탈 인컴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4: 네.
5: 평가를 해드려서
4: 네.
5: 이것을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를 평가를 해드린 다음에
4: 네.
5: 그 만약에 팔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매년 4%씩 받아요.
4: 네.
5: 받으면서도 렌탈 인컴처럼 받는 겁니다.
4: 네.
5: 집값처럼 내가 내 돈 자산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면
4: 네.
5: 그거는 집 관리하지 않고 렌탈 인컴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둬드리겠죠. 오히려
4: 네.
5: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둬드리겠죠.
4: 네.
5: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4: 아.
5: 이번 주에 그래서 세미나가 네. 있습니다.
4: 네.
5: 먼저 7월 20 네. 오늘이에요. 오늘.
4: 오늘.
5: 월요일 네. 저녁 7시에 LA에서
4: 네.
5: 저희 LA 오피스죠. 그 웨키터 빌딩입니다. 그리고
4: 네.
5: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세리토스에서
4: 네.
5: 그리고 세리토스 콜드뱅커에서 합니다.
4: 네.
5: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샌디에고에서 저희가 이 100일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4: 네.
5: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4: 네. 자, 문의 번호 616-827-9599 616-827-9599 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 네네네.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부동산 때문에 좀 요즘 고민이고 골칫거리고
4: 네.
5: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4: 네.
5: 그런 분들 혹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 68세가 되셨어요.
4: 네.
5: 68세가 되셨는데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줘서 은퇴할까? 아니면 다른 뭐 어뉴티에다가 플랜을 집어넣고
4: 네.
5: 내가 은퇴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4: 네, 네.
5: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4: 네.
5: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실제로 특히나 콘도를 사시는 분들한테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그 건물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너들 그 콘도 오너들이
4: 네.
5: 정말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독소 조항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4: 네.
5: 이러한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4: 네.
5: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뉴이티다 집어넣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4: 네.
5: 아주 속속들이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4: 네. 와, 정말 안정적인 노후 은퇴 설계를 해야 돼요. 요즘 또 집이 좋으냐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또 어떻게 맡기고 이거를 어뉴이티에 넣는다던가 이런 상담을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녁 7시 LA를 시작해서 또 7월 23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바로 세리토스에서 그리고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샌디에고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약 문의 번호 62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모든 정보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연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다운사이징을
5: 네.
4: 많이 하잖아요.
5: 그렇죠.
4: 그렇죠. 그래서 어떤 렌트 인컴 구조 재편 외에도 다운사이징 전략이나 생활하기 불편한 기존 주택을 은퇴에 꼭 맞는 새 집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5: 아, 네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나이 드신 손님들은 이제 보통 2층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베드, 뭐 2베드 정도 2층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님들 만나보면 네. 고민이 뭐냐면, 네. 나랑 우리 남편이랑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70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되시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네. 보통 이제 2층 집 같은 구조에는 마스터 베드룸이라든지 이런 게 2층에 다 존재를 위치하고 있죠. 2층에. 네. 1층은 보통 거실과 주방과 그다음에 게스트 베드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게스트 룸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욕실이 풀리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냥 네. 화장실만 있지. 하프 베드룸이지. 네.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분이 혹시라도 아프시게 되면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세요.
4: 그렇죠.
5: 그리고 또 네. 와이프분께서 혹은 또 이제 뭐 배우자 남편분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하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네.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뭐 휠체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굳이 내가 이 집이 아니라면 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네. 그리고 더 이런 롱텀 케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집 네. 다운사이즈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집은 새 채예요.
4: 네.
5: 집은 새 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신 현금 유동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집을 사느라고 집에다가 다 거기다 돈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4: 네.
5: 근데 이제 이런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혹은 이런 방법이 과연 현명하냐 했을 때 사실 그렇다고 볼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노후에서는 부동산 자산이나 묶여있는 자산보다는 오히려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 특히나 네. 롱텀 케어 상황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4: 네.
5: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운사이즈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딱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4: 네.
5: 그래서 다운사이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콜드뱅커랑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4: 네.
5: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문의들 특히 네. 시니어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4: 네.
5: 언제든지 오셔서 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핵심 솔루션 중에
5: 네.
4: 매년 4% 수준의 안정적인 렌탈 인컴을 집 관리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받는 방법
5: 맞아요.
4: 그리고 집 에퀴티를 이자 받는 은퇴 인컴으로 전환하는 구조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5: 네 맞습니다.
4: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이게 원리?
5: 네 맞아요. 일단은 집에 페이오프가 된 집이다. 그럼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럼 100만 불이 페이오프가 다 된 거예요.
4: 네.
5: 그런데 100만 불을 넣어놓은 집하고 내가 다운페이 해가지고 조금 집이 한 40만 불 에퀴티가 쌓여 있어요.
4: 네.
5: 이 집하고 똑같은 집이라면 집값이 오르는 건 다 똑같이 오르겠죠.
4: 네.
5: 집값은 내가 에퀴티를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4: 네.
5: 그러면 어떻게 보면
4: 그쵸.
5: 페이오프된 100만 불이란 집은 100만 네. 불이란 돈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4: 네.
5: 매일매일 이제 놀고 먹고 잠자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 집은 그 돈은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4: 네.
5: 반면에 네. 내가 40만 불만 집을 쌓아놓고 페이를 하더라도
4: 네.
5: 내가 현재 바깥에 돈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높은 이자로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4: 네.
5: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그리고 또 이 돈은 돈대로 굴러가서
4: 네.
5: 집을 매달 먼틀리 몰기세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4: 네.
5: 요거는 정말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4: 뭐요?
5: 나는 페이를 다 줄일 거야. 나는 없앨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은 나 모든 거 다 페이오프 할 거야. 이렇게
4: 네.
5: 말씀하세요.
4: 네.
5: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배경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4: 네.
5: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4: 네.
5: 또 계속 페이오프 한다라는 게 뭐 죽을 때까지 이거 내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4: 네.
5: 그죠?
4: 네.
5: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4: 네.
5: 실제로 내가 계속 페이를 하더라도 그 페이할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받아서 어. 내가 만약에 7% 이자를 받는데 8% 이자 받는데 네. 4%만 페이하고 4%는 내가 받을 가지고. 수 있다면 오. 그런데 집값은 그대로 오르거든요.
6: 그렇죠.
5: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네. 페이오프 하시는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이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오히려 내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6: 네.
5: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그냥 라디오만 들으시면 아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가 네. 그림으로 쫙 펼쳐서 보여드려요.
6: 아.
5: 그림으로.
6: 네.
5: 그러면 이제 아 넘버도 보여드리고 네. 아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서 나는 네. 집도 가질 수 있고 혹은 나는 이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고 와 이거 괜찮겠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6: 네.
5: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 아 좋습니다. 네. 진짜 공부를 해야 돼. 네. 머니터크스 그러잖아요.
5: 네.
6: 돈이 말하는 거예요.
5: 네.
6: 문선영이 머니터크 터크를 하시면서 네. 상담을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세미나가 이번에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를 개최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 그리고 검색 엔진에 문선영의 머니터크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많은 그 유튜브에서도 방송하시고
5: 네네.
6: 또 라디오 서울에서도
5: 네네.
6: 지금 주말에 방송하고 계시죠?
5: 네네네.
6: 네. 오후
5: 4시.
6: 4시.
5: 네.
6: 4시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으시면 똑소리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5: 네.
6: 그 놀지 않는 돈을 잘 이용해서
5: 네.
6: 개개인마다 또 다르잖아요. 상담을 네. 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이제까지 네. 평생 집을 위해서 일해 오셨다면 네. 이제는 네. 집이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돕겠습니다.
6: 아, 너무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요. 내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 변동이 심하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지키는 재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일군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또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자, 머니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요. 은퇴 플랜의 핵심 전략과 똑똑한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0: 너무 더워요.
1: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시원해 보이시고 깔끔하고
0: 감사합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더워가지고요. 네,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스몰 비즈니스 경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1: 뭐 자바에 계신 분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 또 좀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비즈니스가 괜찮고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뭐 미장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네. 뭐 네일 예전에 네일 손님들 뭐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고
0: 진짜?
1: 레스토랑도 여러 가지로 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료비는 엄청 올랐는데
0: 네.
1: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음식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이제 민생을 생각하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외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텍스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이제 딱 응축됐었는데 여기에 3월 정도 되면은 풀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쟁이 있죠. 거기다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 가격이 또
0: 아이고야,
1: 엄청나죠.
0: 엄청납니다.
1: 네. 거의 뭐 5불 50이 다 넘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오늘도
0: 네.
1: 조금 내리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긴축이 됐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요즘에는 진짜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1: 맞아요.
0: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죠. 뭐.
1: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하면 그거 잘하다가 나중에 그거 잘하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계 유지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팔고 나오면 은퇴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시절이 벌써 지나간 거죠. 지금은 정말 내 비즈니스를 누가 사갈 것인가? 사가지 않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고 그냥 몸만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인벤토리조차도 거기다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지니까
0: 네.
1: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어려워요.
1: 네.
0: 진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용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1: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면 또 직장인들은 괜찮냐? 또 직장인들
0: 다 어렵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이렇게 사시는
1: 근데
0: 분들
1: 제가 요즘 이
0: 많은데요.
1: 약간 그 긴장감을 좀 가지는 이유가
0: 네.
1: 비즈니스를 다들 이제 좀 줄이고 있고요.
0: 네.
1: 거기에다가 저희 손님들이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 뭐
0: 네.
1: 자동이체로 나갔던 것들 이제 은퇴 플랜들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라든지 잠깐 스탑 시켜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페이먼을 스탑 시켜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저는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0: 네.
1: 2000년도에 2020년도에 팬데믹 딱 터졌을 때
0: 네.
1: 저희들이 그 3월에 다 셧다운을 됐었잖아요.
0: 네.
1: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 스탑 시켜주세요.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네.
1: 아니면 내가 매달마다 은퇴 플랜으로 혹은 생명보험으로 지출되는 게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낮춰주세요. 조정 가능합니까?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요즘이 딱 그런 때예요.
0: 아하.
1: 그리고 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어렵다 보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아, 이때가 지금 다들 힘드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서
0: 네.
1: 우리 손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예전에는 은퇴 걱정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1: 그쵸?
0: 정말 어려워졌어요. 진짜 그걸 느낍니다.
1: 네,
0: 주변에서.
1: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네. 잘 셋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20만 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
0: 네.
1: 그것도 사실 작은 거죠. 뭐 레스토랑 하나 사실 차리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80만 불, 뭐 100만 불까지도 사실은 가격이 나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한 20만 불 정도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20만 불 가지고 먹고 살고 나중에 나올 때는 20만 불보다 더 가지고 팔고 처분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은 이것저것 다 재고나니까 뭐 8만 불 가지고 없죠. 나온더라. 그리고 진짜 이 비즈니스가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더라. 심지어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0: 네.
1: 그러니까 놓고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비즈니스를 그만 손을 털고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로 준비하시는 게 은퇴 플랜이라는 거예요.
0: 아하.
1: 근데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0: 아, 있습니까?
1: 네네.
0: 다행입니다. 자,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면서 은퇴 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그 저희들이 그 세금을 이제 비즈니스 택스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시는데 지금 세금 보고 안 하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반드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IRA라고 해서 개인 은퇴 구좌를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 인컴에서
0: 네.
1: 그러니까 인컴 택스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택스가 좀 줄어들게 되죠.
0: 아.
1: 그러면 차라리 택스를 낼 돈으로 내 은퇴구자 하나를 준비한다 합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0: 네,
1: 택스를
0: 네,
1: 내시겠어요? 은퇴구자를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은퇴구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0: 네,
1: 낫죠.
0: 그렇겠죠.
1: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뭐 SEP IRA라든지 뭐 401k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셋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0: 네.
1: 비즈니스를 하셔서 평균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내가 세금을 줄이면서 그 비즈니스 택스를 줄이면서 SEP IRA라든지 아니면은 뭐 401k를 셋업을 하시게 되면
0: 네네.
1: 그리고 1인 기업도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0: 네.
1: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적어도 비즈니스를 그만두셨을 때는 30만 불에서 80만 불까지는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들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1: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네네.
1: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낼 수 있는 이제 비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택스로 내는 돈을 가지고 이것은 택스를 내는 게 아니라 IRS 택스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0: 네.
1: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을 하면 합법적으로 택스 내는 것 부분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세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구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들 중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 생명보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전에 누군가가 뭔가를 우리 가게에 들려서 이거를 제안을 해서 사인을 하게 해서 돈이 이제까지 나갔는데 한 30년 부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네네.
1: 근데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캐시 밸류가 자라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150불, 200불씩을 내셨던 분들이 한 달에. 그러면
0: 네네네.
1: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한 달에 150불 정도라고 한다면
0: 네.
1: 그게 사실은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한 달에 150불이면
0: 그렇죠.
1: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0: 네,
1: 아무것도
0: 네.
1: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셋업을 했는데 그게 30년, 25년 되고 나니까
0: 네.
1: 거기에 캐시밸류가 많이 자라있다라는
0: 네.
1: 거죠.
0: 복리 이자로 굴러가서.
1: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 예.
1: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금 내실 돈으로 첫 번째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하십시오.
0: 네.
1: 두 번째는 한 달에 150불, 200불, 350불 이 정도, 500불 정도라도
0: 네.
1: 정말 이거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고 답변들 하시거든요.
0: 음흠.
1: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 옛날에 그거 200불, 300불, 500불 돈도 아니었는데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0: 그렇죠.
1: 다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0: 그
1: 돈이 내가 그냥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한 300불, 500불을 생각을 해보자. 눈 딱 감고 한번 내가 매월 그 지급을 해서
0: 네.
1: 내가 뭔가 은퇴구자 하나 만들어보자.
0: 음흠.
1: 생명보험도 은퇴구자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25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잘 되면 비즈니스 처분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오시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300불, 500불 한 달에 넣어놨던 그 은퇴 구자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면 비즈니스를
1: 그럼요 비즈니스 잘 팔게 되면 네. 비즈니스 판 돈도 나의 은퇴 자금이 되는 거고 자산이 네. 되는 거고 으흠. 그럼 동시에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나는 네. 적어도 50만 불, 80만 불 정도는 저축을 해서 복리로 자란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0: 와, 든든합니다.
1: 그 몰라서 못하는 거지.
0: 그렇죠.
1: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 달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 300불이 빠지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네.
1: 500불을 빠지면 어떻게 될까?
0: 내가 그러니까 매달 500불씩 불입을 네. 하는 거죠.
1: 불입을 하면 내가 정말 힘들까? 비즈니스가 정말 힘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99% 분들이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답변하신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0: 결심이 중요합니다. 네네. 행동이 중요해요. 액션이
1: 그럼요.
0: 중요합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네.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이거 한 3, 4년 되고 나서 끝날 수도 있는데 3, 4년이라도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죠.
0: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은퇴구자 셋업하는 거 이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이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은퇴구자를 셋업하십시오라고 지금 권해주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자, 오늘 이 시간은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께서 이 재정 상담 또 여기에 대한 정보 주고 계십니다. 문선영 대표께서는 라디오 서울 1250에서 주말 방송입니다. 오후 4시에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검색하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은퇴연금, 뭐 재정 상담, 연금 플랜 등의 재정적인 고민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모은 자산인 만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예. 일단은 안정성 면에서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금융기관으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1: 금융기관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곳은 잠깐 돈을 보관하는 곳이 내가 돈을 키우는 곳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눈에 보이고 네.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이자를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사실 돈을 넣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셔야죠. 하지만 은행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정말 갑작스럽게 내가 필요한 돈, 여윳돈, 이머전시 상황에서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맞고요.
0: 네.
1: 그러면 은행보다 안전한 곳이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잘하면은 당연히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0: 네.
1: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0: 네.
1: 반면에 이제 보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에는 주식만큼 잘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지수성 이자라는 인덱스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0: 인덱스 이자요.
1: 네네. 네. 인덱스드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인덱스드 이자를 활용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0: 네.
1: 주식만큼 정말 잘합니다. 10년 평균 봤을 때
0: 그렇습니다.
1: 보통 연평균 7에서 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 네네네네.
1: 그만큼 잘하면서 그러니까 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연평균
0: 그러네요,
1: 7에서 8%면요. 그리고 한 번 잘한 돈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0: 네네네네.
1: 그런 거를 이제
0: 진짜 안전빵이네요.
1: 이자 면에서
0: 예,
1: 거기를
0: 예.
1: 선택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이자는 지수성 인덱스 이자는 또 보험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이 보험의 금융권이라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봤을 때 믿을만 하냐?
0: 네네.
1: 여러분 은행도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투자회사들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몰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험을 들거든요.
0: 네.
1: 보험이라는 곳이야말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모여 있으면서
0: 네.
1: 금융기관의 가장 하부, 가장 그 인스트럭처의 그냥 인프라 가장 마지막에 밑에 있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금융기관 중에 가장 천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또 거기에다가 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뭐 뱅크런 사태 이런 거 우리가 우려를 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보험회사가 과연 이런 보험의 상황에 있어서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0: 네.
1: 손님들에게 가입한 그 보험 가입자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런 역사가 없고 그리고 또 보험도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세미나를 네. 많이 해야지 많은 분들이 정보를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듣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미나를 들을수록 그 정보가 그러네요. 쌓이게 되고
0: 네.
1: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저희 손님들도 본인들이 이제 플랜을 확정을 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0: 네.
1: 아 내가 한 게 뭐였지라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다른 정보를 들으시면 내 거보다 나도 그런 거였나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0: 네네네.
1: 저희 손님들도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들어오셔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세미나도 있지만 개인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연락 주시면 개인 상담 잡아서 그 푸에나팍 지역에서도 그리고 LA 지역에서도
0: 네.
1: 샌디에고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6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을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0: 줄이고 남겨주느냐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1: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언유니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0: 내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1: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2: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1: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 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 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 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6월 나머지 은퇴와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를 안내하겠습니다. 이미 6월 동안 3번의 세미나를 잘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자, 이제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그리고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월러 축복교회에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세요. 많이 들으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0: 5.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실 때가 있으신가요?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젊었던 나의 모습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걸을 때가 많지만 가끔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길에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의 수고와 용기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건넨 위로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시간, 가족을 위해 묵묵히 감당했던 수고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족했던 것보다 잘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소중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